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실감나다예요. 실감나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3: 저는 영화를 보는데,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실감나서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가요.
2: 맞아. 우리 무서운 영화 보면 실감나서 밤에 그 영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못 가기도 하지요. 우리 제니는 실감나다 언제 들어봤나요?
4: 저는 그 반대로 친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화장실도 잘 가고 창문도 잘 열게 되었어요.
2: 그렇구나. 실감나다는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 들다란 뜻이에요. 어젯밤에 실감나는 꿈을 꾸었어요. 몸무게를 재고 나서야 살이 쪘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실감났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3: 공룡 수목원에 갔었는데 공룡 모형이 있어서 그냥 모형인 줄 알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고 움직여서 제가 너무 실감나가지고 무서워서 거기 수모가 맨 위까지 도망쳤었어요.
2: 정말 실감났나 봐요. 그럼 우리 제인이는?
4: VR 체험이 있었는데 VR 체험 안에서 놀이기구 타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무서운 바이킹 VR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탔는데 너무 가짠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 뻔했어요.
2: 제니 진짜 무서웠겠다. 실감나다는 어떤 일을 실제로 겪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실감나다란 말을 배워봤으니 실감나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실감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감쪽같다. 감쪽같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3: 내가 엄청 아끼는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4: 돈을 감쪽같이 숨겼다.
2: 제니가요?
4: 저는 아니고요. 책에서 봤어요.
2: 그렇구나. 감쪽같다는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다란 뜻이에요. 주머니에 넣어둔 사탕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또는 깨진 화병을 접착제로 붙이니 감쪽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읽을 때는 감쪽같다라고 발음해야 해요. 우리 함께 발음해 볼까요? 감쪽같다.
5: 감쪽같다.
2: 감쪽같다.
5: 감쪽같다.
2: 그런데 감쪽같다는 말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쪽같다의 감이 곶감, 우리 친구들 알아요?
4: 네.
2: 바로 이 곶감이에요.

0: 쪽은 한쪽, 두 쪽 갈 때 쪽을 의미해서 달콤한 곶감인 한쪽을 누가 와서 뺏어 먹을까 봐 빨리 먹어버리는 행동에서 생겨난 말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실감나다와 감쪽같다는 왜 짝꿍 단어일까요?
1: 실감나다는 실제로 그런 건데 그걸 감쪽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0: 감쪽같다와 실감나다를 한 문장에 넣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꽃말이야. 알고 보니 종이로 만든 거지 뭐야? 정말 감쪽같다니까? 진짜 꽃인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져. 감쪽같다와 실감나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기 어렵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함께 자주 쓰이는 짝꿍 단어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실감나다, 감쪽같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0: 펼쳐서
2: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실감나다.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 들다. 감쪽같다.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소개해 주세요.
3: 정말 실감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1: 이 감쪽같다라는 문장에서 어디에 띄어쓰기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띄어쓰기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주로 띄어쓰기 할 때는 은느니가 을을 이런 조사는 반드시 그 뒷말을 띄워줘야 돼요.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잠깐 짧게 쉬고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3: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1: 잘했어요. 제니 문장 읽어주세요.
4: 친구가 실감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감쪽같이 돈을 숨겼다.
1: 네, 제니 글짓기 잘했습니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오늘 배운 두 단어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새로운 단어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거기 있어요?
1: 오늘도 그림남매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라라에게.

0: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0: 오늘의 속담은 바로 라라라 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2: 라라라 도?
3: 도 밟으면 꿈틀한다. 뭘까?
4: 아빠 배? 도 밟으면?
3: 아빠 배? 맞아. 아빠의 뚱뚱한 배를 퐁 밟으면 꿈틀하긴 하지. 아!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처럼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살모사? 독이 있는 뱀, 살모사.
0: 전부 다 재미있는 정답인 것 같은데?
4: 나는 아빠 배로 할래.
3: 어? 지렁이? 오! 지렁이도 괜찮지 않을까?
4: 지렁이.
3: 좋아. 그럼 난 지렁이로 해볼게.
0: 좋아. 그럼 오늘도 그림을 재밌게 한번 그려볼까요?
3: 자.
4: 아빠 배를 이렇게 있고 여기에.
3: 남산만하네. 배꼽이야?
4: 조금 환하게 빛나는 색색일까?
0: 윤슬아.
5: 응.
0: 윤슬이는 왜 아빠 배라고 생각했어?
5: 왜냐면 아빠 배를 밟으면 꿈틀거리잖아.
0: 아빠 배를 밟아본 적 있어?
3: 나는 있어.
0: 그럼 아빠 배가 꿈틀거리는 건 본 적이 있어?
3: 응. 맨날 잠잘 때 꼼칠꼼칠 그러던데?
4: 맞아. 오빠 배.
3: 에이, 뭔 소리야.
4: 아, 진짜야. 나 방금 12시까지 안 잔 적이 있거든? 근데 오빠 코골 때문에 배가 덜렁덜렁거리.
3: 아, 뭔 소리야.
4: 아, 진짜야.
3: 내가
4: 설마 그럴 리가 없긴 뭐가 없어.
0: 그럼 아빠 배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 것 같아?
4: 우리가 뭘 밟았을 때 꿈틀거릴 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아빠 배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꿈틀, 꿈틀꿈틀, 꿈틀꿈틀, 꿈틀꿈틀.
0: 아, 그럼 무언가를 실수로 밟았을 때 쓰는 말인 거야?
4: 응.
0: 그럼 실수했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을까?
4: 당연하지.
3: 그럴 수도 있겠다.
0: 그럼 우준이는 왜 지렁이라고 생각했어?
3: 지렁이는 태양빛에도 막 타서 죽고 자전거 바퀴에 깔려서 죽기도 하잖아. 그런 힘없는 지렁이도 우리가 밟으면 꿈틀꿈틀거리며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 아닐까?
0: 아, 힘이 없는 약한 생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인 거야?
3: 응.
0: 그렇구나. 좋아요. 그럼 오늘의 그림 남매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4: 그래. 자, 와. 나는 이렇게 그렸어.
3: 잘 그렸다.
4: 예시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모를 개미를 밟았다, 지렁이를 밟았다, 모르고 아빠 배를 밟았다 할 때 아빠 배도 꿈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자, 그럼 우준이는?
3: 자, 나는 그러라고 딴 이렇게 그렸어. 여기에 지렁이로 한 마리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지렁이를 밟았을 때 이렇게 살라고 꿈틀꿈틀 거리는 거지. 아무리 약하거나 힘없이 말라 죽는 생물체여도 절대 얕보지 말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인 것 같아.
0: 좋아. 오늘도 그림남매의 재미있는 생각 잘 들었어.
4: 고마워.
0: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야. 비가 오고 난 후에 땅에서 지렁이를 본 적 있어? 지렁이는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먹고 사는 동물이야. 몸 길이가 한 뼘 정도에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 지렁이의 몸은 아주 단순해. 길고 얇은 몸통을 가졌지. 그리고 지렁이는

0: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이렇게 아무 감각도 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사람에게 밟히면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하면서 아픈 것을 표현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아무리 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도 심하게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야. 또 하찮은 생물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지. 평소엔 화를 낼 줄 모르는 친구에게는 놀리거나 장난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아무리 착하고 얌전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큰 싸움이 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정말 무섭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놀리거나 얕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1: 역시!
2: 아쉽다. 다음엔 내가 꼭 맞춰야지.
1: 아, 다음엔 내가 맞출 거야.
2: 내가 맞출 거거든.
1: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었어.
2: 오늘의 속담은?
3: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1: 아무리 약하거나 단점이 많은 사람이어도 심하게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어떻게 하면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나? 응? 아하! 바로 그거야! 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1: 세 마리 소와 사자. 이야기 여행 떠날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소리 질러! 예! 더 크게 소리 질러! 예! 바로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뿅뿅!
2: 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뛰놀며 사이좋게 지냈죠.
3: 너희랑 같이 노니 난 참 즐겁소.
4: 어라, 내 마음하고 똑같소. 자꾸 소소거리니까 참 웃기소.
2: 어느 날 세 마리 소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3: 깜짝이야. 사자?
0: 맛있는 고기가 세 마리나 있다니 다 먹어주겠다.
4: 라고 할 줄 알았지?
0: 에? 뭐라는 거야?
3: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다 해도
4: 우리가 동시에 뿔을 들이대면 우리 힘을 당할 수 없을걸.
2: 소들이 힘을 합쳐 뿔을 들이대자 사자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0: 오지마, 나 찔려.
2: 사자는 소들에게 쫓겨 집으로 왔어요.
0: 에이, 먹이를 앞에 두고 한 마리도 먹질 못하다니. 분하다 분해. 어떻게 하면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나? 응? 아하! 바로 그거야! 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2: 사자는 먼저 첫 번째 소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3: 사자, 너 뿔맛을 덜 봤나 보구나. 제대로 맛 좀 보여줄까?
0: 잠깐. 아니, 나 이번엔 너 잡아먹으러 온 거 아니야. 너무 기가 막혀서 온 거야.
3: 뭐? 기가 막혀?
0: 그래. 그 네 친구들 있잖아. 걔들이 그러는데 네가 셋 중에서 가장 어리석대.
3: 뭐라고? 야, 셋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
0: 아, 그렇지. 아이, 쟤들 진짜 뭘 모르나 봐. 아무튼 난 그럼 간다.
3: 뭐? 나더러 어리석다고?
2: 사자의 거짓말에 첫 번째 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도 찾아가 거짓말을 하고,
0: 야야야, 네 친구 둘이 그러더라. 어? 셋 중에서 네가 제일 힘이 약하대.
4: 뭐?
2: 또 거짓말을 했어요.
0: 야야야, 네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더러 너무 못생겼대.

0: 아자의 거짓말에 깜빡 속은 소들은 서로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1: 어리석은 것들이 누구더러 어리석대?
2: 뭐? 힘도 약한 게 잘난 척하기는.
3: 못생긴 것들이 말 참 많네.
2: 뭐? 도저히 못 참아. 야!
0: 세 마리 소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죠. 밤까지 싸우던 소들은 서로 지쳤어요.
1: 더는 못 싸우겠다.
3: 나도.
0: 소들이 모두 쓰러지자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4: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나한테 덤빌 수

0: 마리 소는 결국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1: 사자의 꼬임이 다 넘어가다니 어쩌면 좋아.
2: 맞아.
3: 소들은 왜 사자의 말이 진짜인지 서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4: 내 생각에는 이게 말이 진짜일까? 라는 의심을 갖지 않고 화가 난 마음에 그 정작 진실은 따지지 않고 너가 나 욕했지. 그러고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
3: 내가 만약 소였다면 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5: 사자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침착하게 물어보고 아니다고 하면 사자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해도 하면서 힘이 좀 더 세지지 않았을까.
6: 내 친구가 엄청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사자 말 안 듣고 무시할 것 같아 나는.
3: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7: 나만 아는 것보단 딴 친구들이 아는 걸 합치면 더 많잖아,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아닌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아.
3: 서로 믿고 협동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4: 혼자 있을 때부터 여럿이 있으면 나 혼자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
5: 협동심도 생기고 이제 팀워크도 생기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 세 마리의 소를 모두 죽게 한 건 사자가 아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미워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
2: 맞아.
3: 오늘도 좋은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2: 응.
3: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어. 서로 믿고 힘을 모아 협동하면 위기의 순간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의력 박사야.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 위저드를 한

0: 불러볼래?
1: 예! 굿벌 굿벌 위저즈!
2: Here we are!
3: Hi everyone!
2: 안녕 친구들! 우리는 슈퍼 듀퍼 마법사! We are the
1: 슈퍼 듀퍼 위저즈!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어?
2: Hide and seek?
3: 그래, 우리 지금 숨어버린 알파벳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이지.
2: 아하! 술래잡기지?
3: 술래잡기! Sounds so fun! 진짜 재밌을 거예요. 숨어버린 알파벳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We promise! 약속해!
2: Come on!
4: Find A?
2: Oh, 이거 big, 큰 A.
3: 어, 저거는 small, 작은 A.
2: A.
3: A.
2: A.
3: A. 둘 다 A야.
2: 오늘은 이 A가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야 해.
5: 우와, I'm excited. 재밌겠다고 또.
2: Oh, yeah.
3: Let's go. Okay. Hurry up.
2: Let's do it.
3: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2: Oh. Whoa. Whoa, so cool.
5: Wow, 멋있다.
0: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3: Over there. Find A.
2: 여기야?
3: Yes. 여기서 애기들의 소리가 났어. Listen. A, A, A, A, A.
2: 어?
3: 아!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A, A, A, A, A. 맞지? 애기들이 내는 소리잖아.
6: 그럼 바로 찾아볼까?
2: Let's go!
3: Energy!
2: 어? 아, 아, 아, 아, 아. Apple! Apple! Yay! I found it!
3: 어? 어? Melody, why? 이 안에서 소리가 나.
5: 어, 근데 문을 어떻게 열어?
2: Don't worry, I'm here! Energy! I'm energy! Super duper super duper power!
3: Oops! Energy! 문을 열었더니 부수면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2: 오? Don't worry! I'm energy!
3: Wow! Super duper energy! Ah, ah, ah. Ambulance! Ambulance!
4: Oh, yeah!
3: Look! 도망간다!
2: 내가 있잖아! I'm energy! Run, run, run!
5: Oh,
7: my goodness!
5: Oh, they're coming!
7: Oh! Oh! Where?
5: Oh, 에너지 어떻게 됐어?
7: 아, 여기로 왔는데 안 보여.
3: 역시 에너지 나만 믿으라며.

0: 미안해. 어디 갔을까?
1: 그래도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2: Okay. That's a good idea.
1: 소리가 들려?
3: 저거.
1: 대박!

0: Where are you?
1: 없어, 없어.
2: 여기가 아닌가 봐.
0: Where? 어디지?

0: 진짜 can't find it.
1: 아, 역시. 에어진 믿는 게 아니었어.
0: 아니, 혹시 hide and seek world 다시 간 거 아닐까?
2: 소리가 여기서 나니까 여기 있는 게 분명해.
1: 왜 안 보여, 안 보여.
0: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I'm so sorry.
2: 괜찮아, 우리 찾을 수 있을 거야. We'll find it.
0: 어떡하지?
2: We'll find it, don't worry.

0: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1: 그러면 하이랜색 월드로 돌아가야 하나?
2: 에너지. 엘리게이터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0: I'm sorry.
2: 뭐야? 이거 진짜 미안한 거야?
0: I'm sorry. So, so sorry.
1: Energy, what's wrong with you?
0: I'm so sorry.
1: 왜 그래? 잠깐만, 잠깐만.
0: 나만 믿으랬지.
2: 그래. 슈퍼 두퍼네 진짜.
1: 얘들아, 우리가 오늘 뭘 찾았는지 보자.
2: Yeah.
3: Apple.
0: Ambulance.
3: Alligator.
1: And.
3: Apple. Apple.
0: Ambulance. Ambulance.
3: Alligator. Alligator.
4: Good job! Yeah! Yeah! Yeah!
1: Oh! Oh! I'm so happy!
2: Yeah. Oh! We're done! Now, guess what time it is?
0: What time?
2: It's time to sing a song!
1: Woo! That's fun!
2: Come on!
0: Let's do it!
5: But, 너희들, 애 어떻게 쓰는지 알아?
6: 모르면 어때요?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지?
1: 당연하죠. 함께 배워보면 되죠.
6: One, two, three, A. One, two.

0: 할 수 있겠죠?
1: Remember A.
2: Please.
0: 그렇다면 우리 다음번에 같이

0: 빨아든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3: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4: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5: 야호! 내가 리더다!
3: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5: 그래, 푹 쉬고 잘 놀다.

0: 복희,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1: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2: 어? 우후! 임무 호출이다! 안녕, 기가빌다!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3: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2: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1: 당연하지.
2: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0: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2: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0: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2: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0: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2: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0: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죽 먹기야.
3: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4: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0: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5: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0: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4: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 보자.
3: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4: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토끼?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토끼!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토끼.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1: 루루, 어디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토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5: 토끼,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토끼,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6: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7: 따져.
6: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야! 야! 야! 아니, 이게 대체 뭐야?
3: 토보와 두더지들이잖아.
1: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예?
6: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4: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6: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8: 위험해.
6: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4: 얘들.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7: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8: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9: 그래, 좋아, 복희.
8: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3: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7: 평평하게 만들고
4: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7: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8: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려 건설해 볼까?
9: 임무 완성!
7: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4: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8: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7: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3: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예술가가 돼볼 거야. 점토나 돌로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 조각칼로 조각상을 만들려고. 팅팅팅팅.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조각관 놀이거든. 나랑 같이 조각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팅팅. 좋았어. 팅팅팅. 팅팅팅팅. 팅팅. 다 됐어. 너희도 조각상처럼 해볼래? 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조각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조각상 만들 시간이야. 우리 조각상 들리고 누르고.

0: 손 뾰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오즈 안녕, 비씨 안녕, 악수 멋지다.
1: 안녕 딜런.
2: 일곱, 여덟.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조각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응, 좋아. 금방 돌아올게.
0: 조각상을 뭘로 만들까? 진흙? 점토?
3: 진흙 점토!
0: 좋아! 이게 우리의 작업대야. 솔방울 조각상을 만들자고? 좋아! 먼저 진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아주 동그랗고 예쁜 덩어리로 빚는 거야. 그럼 이제 조각 시작!
3: 팅팅팅팅. 잠깐, 근데 나 조각칼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 팅팅.
3: 조각칼, 조각칼.
2: 어, 찾았어!
3: 팅팅, 우와, 된다!
0: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자, 모두 인사해. 솔방울이야. 이제 또 뭘 조각할까?
3: 날 조각해줘. 난 점토야. 후.
0: 팅팅팅. 여기 조금만 더. 팅팅. 팅팅팅. 여기도 조금 더. 팅팅팅. 자, 조각상 완성.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들.
3: 오, 우리 조각상 이름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조각상은 움직이면 안 돼. 너도 알지?
0: 완벽해!
2: 자, 그럼 소개할게요. 조각상 수집가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0: 오, 어서 오세요.
2: 난 조각상이 좋더라. 이 솔방울 조각상은 진짜 솔방울하고 똑같네. 이건 내가 살게요. 어디에 둘지 딱 생각났어요. 이거 배달 되나요?
0: 물론이죠. 금방 돌아올게. 거기 그대로 있어.
2: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 내 받침대 위에 놔주실래요?
0: 그럼 안녕.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2: 고마워요. 어? 어머나, 세상에! 내 조각상이 똑같잖아!
0: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둥뒤둥 걸어라! 와우!
3: 어? 딜런이야!
0: 움직이지 마. 어? 원래 이런

0: 모양으로 서 있었나?
1: 저기 실례합니다. 이 조각상을 돌려주러 왔어요. 왜냐하면
0: 어떡해, 이게 그 솔방울 조각상이에요?
1: 이런 거 말고 녹지 않는 조각상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녹았네.
0: 있어요, 단짝 친구들.
1: 아, 여기 이 키 큰 조각상이 좋겠네요.
0: 이 둘이 짝이긴 한데 그래도 비씨한테 새 친구를 조각해주고 이걸로 드릴게요.
1: 좋아요. 그럼 너무너무 기쁠 것 같네요.

0: 있어요? 이건 안 녹아요. 그치, 조각상아? 그럼 안녕! 또 봐요!
1: 나도 고마워요. 또 봐요.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 딱 좋아. 어? 낮잠 잘 시간이네. 안녕.
0: 민들레야, 안녕. 나하고 특별한 악수할래? 그래, 비씨를 찾아보자. 민들레야, 잘 있어.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할 시간.
1: 조각상아, 나왔어. 으악! 내 조각상이 사라졌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지?
0: 새 오지 조각상 하나 나가요. 아이, 잠깐 기다려봐.

0: 조심조심해. 자, 새로운 악수 친구야. 막대 오지. 오지 조각상 대신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네.
1: 내 조각상.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다고요.
0: 아이, 말도 안 돼요. 조각상이 어떻게 가버려요?
1: 진짜 못 가는 건 맞아요.
0: 비씨 조각상도 사라졌네. 비씨 조각상아, 너 어딨니?
1: 비씨 조각상아, 조각상아, 너 어딨니? 혹시 이 밑에 있어? 아니면 이 안에? 아니야, 여긴 없는데.
0: 조각가들, 그 조각상들을 찾아보자. 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조각상이 보이니?
2: 비씨!
0: 저기야, 언덕 위에 있어.
2: 우후, 예, 우. 예.
1: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딩동딩동 걸어라.
3: 아우, 둘이 있으니까 좋아하네. 저 둘은 같이 있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둘 다 살게요. 그리고 그냥 여기 둘래요.
2: 저기 딜런, 우리 좀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0: 알았어. 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 자, 다 됐어. 예!
3: 내 조각상 진짜 마음에 들어. 나처럼 행복한 손님도 없을 거야.
0: 행복한 손님? 우리가 해냈어? 아우!

글씨 함께 신나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범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0: 응? 응? 응. 너 하림이 맞지?
1: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1: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1: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1: 네!
2: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3: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3: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멈춰!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0: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0: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3: 그만 둬.
0: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타이어 로보가 아이들 구하러 온 거지.
4: 타이어!

0: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1: 여기 어떻게 알고 왔죠? 야!
0: 야구를 치러.
1: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0: 와! 치사해!
1: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0: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1: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0: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자!
1: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0: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어? 야!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어?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2: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1: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낀 이유는?
1: 요원협회에서 요원의 날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대.
2: 맞아. 선물은 이거야. 요원용 스카프.
3: 유하. 너희들 스카프도 그 상자 안에 있어.
4: 유하.
1: 넓어도 너무 춥다. 넓어도 너무나

0: 이렇게 넓은 건 곰끼한테나 딱이겠어.
1: 구조 요청이야.
0: 와?
2: 무슨 일이지?
1: 이 친구 탱구잖아.
0: 탱구?
3: 도와줘요, 도와줘요, 곰기 영원.
1: 어, 알았어, 탱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나 간다잉. 차!

0: 그런데 된 거 무슨 일이야? 혹시 누가 널 괴롭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의자가 날 괴롭혀.
0: 이 의자?
1: 응, 나 좀 이 의자에서 꺼내줘.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에차, 에차 안 빠져.
0: 어우, 철어. 탱구 내 손을 잡아.
2: 그러니까 탱구 엉덩이에 비해 의자가 너무 좁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꽉 끼었나 봐.
1: 그러게.
0: 안 되겠군.

0: 일어났다 일어났어 고마워 곱귀여워
1: 고맙게 그런데 탱구 평소에도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가 자주 끼는 거야?
0: 응 엄청 엄청 많아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안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땐 의자가 너무 좁아서 기우뚝 기우뚝 하다가 꽝 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 이게 다 이 의자보다 내 엉덩이가 훨씬 더 넓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1: 아, 근데 엉덩이가 의자에 끼고 의자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
0: 어? 그건 그렇지
1: 걱정 마, 탱구 네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이 곰끼가 찾아줄게
0: 어? 정말? 곰끼, 진짜 그런 의자가 있어?
1: 차하! 그럼 당연하지! 와! 과연 그런 의자가 정말 있을까? 탱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어디서 찾아야 하지? 어우 나도 모르겠어 도와줘 요원들
2: 알았어 곰끼
3: 잠깐만 기다려
2: 자 요원들 우리가 곰끼를 도와주자
3: 그래 탱구 엉덩이가 의자에 끼지 않으려면 어떤 의자를 구해야 할까?
4: 책상?
5: 책상?
6: 탱구 엉덩이는 사람들보다 좀 크니까 통나무로 만든 그런 큰 의자
3: 아하! 그러니까 탱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구해야 한단 말이지?
7: 응!
2: 중요한 건 의자의 넓이야
3: 그렇다면 의자가 탱구 엉덩이보다 더 넓어야 할까? 더 좁아야 할까?
8: 넓어야 돼!
3: 오! 자, 들었지, 곰끼 요원?
2: 탱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0: 더 넓은 의자라면 탱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겠군. 고맙다 요원들. 차.
1: 그래서 곰끼는 탱구의 엉덩이 넓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 의자를 사러 가구점에 갔지.
0: 탱구의 엉덩이가 이만하니까 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이 의자는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군. 이 의자보단 탱구의 엉덩이가 더 넓어. 뭐가 더 넓은지 직접 대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의자도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아. 자, 탱구의 엉덩이가 이 의자보다 더 넓어. 이럴 수가.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는 정녕 없단 말입니까?
2: 네, 없습니다.
0: 너무해요. 그래.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 이 곰끼가 직접 만들면 되지.
3: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곰끼. 네가 진짜 이걸 직접 만든 거야?
0: 자, 그럼 당연하지. 자, 이 부분을 네 엉덩이보다 더 넓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탱구 엉덩이가 이 의자에 끼지 않을 거야.
3: 우와. 그럼 어디 한번 앉아볼까? 자,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엄청 편해. 그럼 일어나볼까? 자, 와, 엉덩이가 끼지 않아. 정말 고마워, 곰끼 요원.
0: 자, 이렇게 곰끼처럼 넓이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3: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고.
0: 누구나. 아우, 간지러워. 아, 탱구탱구. 아우, 나 썩어.
4: 백설공주와 일곱 요정들 공원에 갔다네. 라라.

0: 미션은?
1: 점점 더 좁아지는 종이 위에 서 있기!
0: 1단계 미션! 나눠준 종이 위에 서 있으면 되는데요.
1: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종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0: 그럼

0: 2단계를 통과했습니다.
1: 그럼 1단계. 요원들은 모두 바닥의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자, 에? 반으로 접었더니 종이가 좁아졌습니다.
0: 과연 더 좁아진 종이 위에서 셋셀 동안 버틸 수 있을지.
1: 그럼 준비 시작.
2: 자,
0: 곰기여원 아쉽게 탈락.
1: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와, 종이가 이만큼 더 좁아졌습니다.
0: 그럼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준비 시작.
2: 오, 다들 엄청 잘 버티는구만.
1: 하나, 둘, 셋,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종 승자는 승아 서윤 여왕! 예! 예!
2: 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요원들 오늘도 아주 멋졌다! 이 곰깨 요원을 닮아서 다들 훌륭하구만! 훌륭해! 훌륭해!
1: 예! 훌륭해! 훌륭해!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이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이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내 공기 1, 2, 3, 4 우리 7, 8, 9, 10
4: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1: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2: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2: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1: 뭐? 그게 진짜야?
2: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1: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2: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3: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4: 안녕 공지야.
3: 안녕. 안녕 세미.
5: 안녕.
4: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3: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6: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0: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1: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2: 짜잔! 우리였어.
0: 호기, 아리, 이게 올마마냐?
2: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3: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0: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3: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4: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2: 지금은 가봐야겠다.
3: 나중에 얘기해줄게.
4: 거기, 어? 아리! 돌아왔구나!
3: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어?
4: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2: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3: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4: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5: 안녕, 얘들아.
6: 잘 있었어?
2: 그럼 당연하지.
3: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7: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8: 그러면 월드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2: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3: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4: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응?
0: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1: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0: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볼? 그게 다 뭔데?
1: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0: 우와.
4: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1: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0: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4: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1: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하!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 잉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0: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어? 안 돼! 그거 내 거야!
1: 마지막이네.
0: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1: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0: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1: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0: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1: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0: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1: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0: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1: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0: 아니야. 나는...
1: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0: 잠깐만.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나 좀 꺼내줘.
3: 시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킷!
3: 꽁지야! 안 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킷! 꽁지야,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5: 조심해!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나도 도울게.
6: 안 됐지만 너희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공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1: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2: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0: 아틀란은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1: 아틀란티스?
2: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3: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4: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5: 네, 사령관님.
6: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1: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6: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1: 전동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2: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6: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1: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2: 진짜 멋지다, 맥스.
6: 휘레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저쪽이야, 이쪽.
0: 어? 어?
1: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마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와!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1: 와우!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0: 완벽하게 잡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0: 아니, 상자가 비어 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0: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0: 멈춰! 도망치지 마!
2: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3: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4: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0: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2: 뭐? 정말이야?
5: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2: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0: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5: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0: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5: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5: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6: 우와!
5: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올해는 못 버텨!
1: 맥스!
4: 들여보내줘!
7: 됐어요?
5: 호환기!
0: 맥스가 얼어붙고 있어!
5: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0: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1: 아리.
5: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
1: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핀.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5: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1: 뭐? 널 던지라고?
5: 날 믿어. 믿고 던져.
1: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핀!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5: 솔라빔 발사!
1: 우와!
0: 눈보라가 사라졌어!
1: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3: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좋았어, 슈퍼임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세계의 비밀 속에 던져라. 발이 달린 궁전?
1: 사고뭉치 이빨 해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2: 훔치고 말 거야. 부수고 말 거야. 보물은 내 거야.
1: 화가 난 세계의 친구들. 이빨 해적을 잡으려는 현상수배 포스터가 붙게 되고
2: 잡히지 않으려면 이따위 해적선 가지고는 부족해. 팔 달린 궁전 어디 없나? 뚜잉! 있다 있어. 와우, 저 무시무시한 발톱 좀 봐. 헐, 사자 발톱이 달린 궁전이라니. 생각만 해도 소름. 저 궁전만 차지할 수 있다면 아무도 날 잡으러 오지 못하겠지. 기다려라, 사자 발톱. 넌 내 거. 얘들아, 가자.
3: 예헤이.
4: 우리 궁전이 위험해.
2: 번개맨
4: 도와줘. 걱정 마 친구들, 번개맨이 구해줄게. 그런데 발이 달린 궁전이 실제로 있기는 할까? 번개아이, 발 달린 궁전 검색 부탁해.
5: 발이 달린 궁전은 스리랑카의 시기리아 궁전이 검색되었습니다.
4: 좋았어, 시기리아 궁전으로 번개 이동.
5: 1500여 년 전 높고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지어진 바위궁전 시기리아. 시기리아는 사자의 목구멍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사자의 목구멍일까요?

0: 먼저 사자란 이름이 붙은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궁전계단 양쪽에 무시무시한 바위 발톱이 보이나요? 사자의 발톱을 닮았어요. 이번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시기리아 바위 궁전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사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리아, 즉 사자의 목구멍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1: 허덜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게 신나. 저 궁전만 차지하면 번개맨이 날 잡으러 와도 사자 팔톱 달려라 달리야. 바위 궁전아 달려라 달리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겠지?
2: 이빨의 적 정말 대단해. 상상력 하나만은 인정해주지.
1: 웬일로 내가 칭찬을 다 받네? 응? 근데 방금 누구? 자, 에이 번개만.
2: 이빨의 적, 저 바위 궁전을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 이 궁전에 숨어도 소용없어.
1: 나도 알거든.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마법을 걸면 저 팔톱은 살아날 거야. 볼래? 슈바라 슈바라 사자 발톱! 이야!
2: 아니, 자, 안 돼, 멈춰!
1: 팔톱이 움직이기 전에 해결해 보시지.
2: 이빨의 적, 곧 혼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번개 파워!
2: 자,
3: 세계의 비밀 속 번개맨. 휴,
2: 이제 됐군. 이빨의 적, 이제 네 차례. 어? 어디로 갔지?
1: 흥! 이빨 해적의 궁전 사냥은 이제 시작이다. 기대해라 번개맨.
2: 친구들, 이제 안심해. 번개맨이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켜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궁전이라도 행복한 왕, 훌륭한 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어? 이빨 스타그램?
1: 번개맨! 식구의 궁전이 뭐 거기뿐인 줄? 내 취향에 맞는 궁전을 바로 찾았지 뭐야? 100년 동안 숨바꼭질을 해도 날 찾지 못할 숨바꼭질 궁전! 방이 9,000개가 넘는 방방이 궁전! 어때? 완전 딱이지?
2: 숨바꼭질 궁전? 방이 9,000개가 넘는 궁전이라면, 번개맨도 알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0: 중국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궁궐이에요. 자주색의 금지된 성이라는 뜻의 자금성. 당시 중국에선 자주색과 황금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성은 황제가 기거하는 곳인 만큼 허락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자금성에는 약 9,000개나 되는 방이 있어요. 얼마나 커다란 궁전인지 알 수 있겠죠?
1: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숨바꼭질하면 100년이 지나도 찾지 못한다 이거야.
4: 못 찾겠다 꾀꼬리.
1: 거봐, 못 찾는다잖아. 근데 방금 누구?
2: 바로 나다, 번개맨.
1: 오면 뭐해? 자금성에서 100년 동안 숨바꼭질이나 실컷 해라, 번개맨. 얘들아, 뭐하냐? 숨바꼭질 시작이다! 나 찾아봐라! 못 찾겠지?
2: 휴, 듣던 대로 정말 엄청난 규모군. 저 많은 방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누구? 용기! 지혜로 가득한 번개맨. 이제 맷풀 가동! 아, 중국의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번개맨 왕만두 작전!

0: 스타트! 병만두 100개 하늘로 떠올려라! 얏!
1: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야! 왕만두 좋아!
2: 얘들아 뭐하냐? 만두를 향해 식기 전에 출동!
3: 만두 앞에서 바로 무너지는 이빨 해적 이때다!
0: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2: 파워! 번개만 뛰었잖아! 오빠야! 번개 파워 미워잉! 이빨 해적 살려!
4: 세계의 공전수 5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5: 아, 번개맨! 자금송을 지켜줘서 고마워!
4: 명나라 황제님께서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6: 아, 베이징 덕? 북경 오리요리?
5: 중국의 베이징엔 오리요리가 맛있어! 세계 최고의 궁전을 지켜줘서 내가 쏜다!
7: 아, 잠깐! 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인데?
4: 잠깐, 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궁전은 오스트리아 쉔부른 궁전인데?
6: 아,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
7: 번개맨, 베르사유 궁전 와봤잖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거울의 방!
4: 이거 왜 이래? 쉔부른 궁전에도 거울의 방 있거든?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건 쉔부른 궁전의 거울의 방. 쉔부른 궁전 거울의 방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어때?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과 쉔부른 궁전의 거울의 방. 한번 비교들 해보라고. 쉔부른 궁전은 방이 1,400개도 넘거든?
7: 베르사유 궁전은 방이 3,000개도 넘거든?
4: 어, 정말 우리 궁전이 더 아름답죠?
7: 아, 무슨 소리야? 베르사유 궁전이 최고죠?
4: 어, 세상에!
7: 아이, 제이 비켜봐!
6: 두 분 다 궁전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번개맨이 보기엔 모두 다 그런 멋진 궁전인걸요? 아, 그러지 말고 두 분이 직접 그 멋진 궁전들을 소개해주는 건 어때요?
7: 여왕님, 미안해요.
4: 어, 아니에요. 하긴 누구의 방이 더 많으면 어때요?
7: 궁전은 그 나라 문화가 숨어있는 세계의 보물인데.
4: 함께 잘 지켜나가요.
7: 아, 뭐해? 이럴 땐 박수!

세계의 궁전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에는 손님을 위해 우주쇼를 보여주는 방이 있었다? 에이,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대사의 방은 왕을 만나기 위해 온 외교관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시 왕은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방을 정말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0: 천장을 보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주를 형상화했다는 대사의 방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하네요.
1: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멋진 궁전들이 많았어.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도 정말 멋지지만 그 궁전에 살았던 왕이 존경받고 백성들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친구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이빨의적도 빨리 알게 되면 좋겠어. 자, 그럼 세계 평화를 꿈꾸며 함께

0: 비밀 속에 번개맨.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
1: 예로부터 인간은 신의 뜻이 궁금했다. 신의 답이 듣고 싶으냐?
2: 오, 제우스 신이시여.
1: 그런데 신의 뜻이 궁금한 건 인간뿐이 아니야.
3: 어떻게 하면 번개맨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알려줘잉.
1: 오, 이 빨래 해줘. 너도 이 제우스님의 답이 듣고 싶으냐?
3: 제우스? 제우스가 누구? 난 제우스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1: 아니야? 그럼 누구?
3: 요샌 다들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게 트렌드야. 아, 테스 형!
1: 왜야? 제우스 자존심 상해! 너! 테스 형이 누군지 알고 물어보는 거냐?
3: 동네 형 아닌가? 아니야? 그럼 테스 형이 대체 누구임? 뭐 까짓거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뭐. 얘들아 가자. 테스 형이 있는 나라로.
4: 무이야 무이야.
5: 이빨 해적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6: 안돼. 번개맨 도와줘.
5: 번개맨. 친구들 걱정하지 마. 이빨 해적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잠깐만. 그런데 분명 테스 형이라고 했는데. 테스 형이 사는 나라가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검색 부탁해.
7: 테스 형의 나라는 제우스와 관련된 테스와 연관된 나라는 그리스. 그리스가 검색되었습니다.
5: 그리스? 좋아. 그럼 그리스로 번개 이동!
7: 그리스는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 신화 속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는 신들의 나라랍니다.
1: 그리스 최고의 신은 나 제우스.

0: 번개와 천둥만 좀 볼래? 바다는 나 포세이돈이 맡고 있지. 화가 나면 삼지창으로 사나운 폭풍을 일으키니까 다들 조심해.
1: 난 전쟁의 신 아테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도 바로 내 이름에서 나왔지.
2: 여기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신화 속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이곳은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이에요. 여기는 에레크테이온 신전. 여섯 명의 소녀상을 신전의 기둥으로 장식했답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수호신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를 놓고 두 신이 경쟁하던 장소라고 해요.
0: 이 도시의 수호신은 나 포세이돈이 어울리지.
1: 아테나가 더 어울리거든.
0: 포세이돈이라니까?
1: 아테나라니까?
0: 포세!
1: 아테!
0: 포세!
1: 아테!
2: 자, 포세이돈 탈락! 아테나로 결정! 이곳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이에요. 야외에 지어진 이 극장 덕분에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3: 테스 형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테스 형? 테스 형!
4: 나? 날 부른 건가?
3: 혹시 거기 테스 형?
4: 아, 테스 형!
3: 으이, 속았네. 난 테스 형인 줄 알았잖아!
4: 이빨해져. 나쁜 짓 할 생각 그만하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건 어때? 테스 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라고.
5: 번개맨, 알아줘서 고마워. 내가 한 유명한 말 알지? 너 자신을 알라. 이빨 해줘. 너 자신을 알라.
3: 뭐야? 그럼 몇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거야? 속았네, 속았어. 화난다, 화나. 너의 바위야? 떨어져라! 슈바라, 슈바라! 우리를 콱콱콱!
4: 안 돼! 그리스의 보물, 디오니소스 극장이 위험해! 용기, 지혜, 내 목숨을 모아! 번개, 파워!
3: 도망가자!
5: 우리 그리스를 괴롭히는 건 용서 못해. 제우스의 천둥번개 받아라. 포세이돈의 바다 폭풍만 좀 봐라.
4: 우와, 그리스의 신들께서 도와주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3: 내가 그리스까지 와서 그냥 갈 줄 알고? 신의 기운이 제일 세다는 신전을 찾아가서 번개맨 호출 내는 방법 꼭 알아내고 말 거야.
4: 그리스에 있는 세계의 배꼽이라고? 아, 그렇다면
2: 델포이예요. 그리스 신화의 재미있는 델포이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5: 제우스 신이 명한다. 독수리여, 날아올라 세상의 중심을 찾아라.
6: 세상의 중심은?
5: 여기?
2: 두 마리의 독수리가 만난 장소에 배꼽이란 뜻의 돌, 옴파로스를 세우게 했는데 그곳이 바로 델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 델포이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에요.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어요. 아폴론 신전은 신전 중에서도 신탁의 힘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 델포이에 있는 이 신전까지 찾아오곤 했답니다.
3: 나도 좀 물어보자고. 대체 번개맨은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는 거야? 응?
4: 허허, 번개맨 그자를 왜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냐?
3: 왜냐고? 번개맨은 정의로우니까. 번개맨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번개맨은 용감하니까. 번개맨은 지혜로우니까.
4: 이빨의 적,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구나.

0: 뭐야? 또 번개맨이었어? 번개맨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기 모두를 망쳐버려야지. 출발아 출발아, 이빨 해적의 검은 연기 공기야 받아라.
1: 아니, 이빨 해적 이곳을 더럽히려 하다니. 번개 파워!
2: 감히 평화로운 이곳을 더럽히다니. 빛의 화살을 받아라!
0: 몰라요! 그리스 신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들 너무 세! 여기 엄마야!
3: 번개맨!
1: 아, 아폴론 신도 비밀 수호대원?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들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요.
4: 제우스, 오케이. 포세이돈, 오케이.
5: 아테나, 오케이.
6: 아폴론, 오케이.
7: 사이로 그리스.
1: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 뮤지컬로 만나는 그리스 신들. 지금 시작합니다.

0: 그리스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그리스의 공중도시엔 해골을 모아놓은 방이 따로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깎아지른 절벽 위. 수도원들이 있는 메테오라예요. 이슬람교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숨어서 기도한 수도원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옛날엔 도르래와 두레박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수도원 내부엔 유골들을 그대로 보관해둔 해골의 방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리스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그리스에는 지금도 당나귀 택시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산토리니 섬이에요. 높고 높은 절벽 꼭대기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하얀 집들. 마치 하얀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절벽 위까지 지그재그로 난 길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옛날부터 이 높고 높은 절벽까지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날라줬다고 해요.
1: 그리스에서 신화 속 주인공들과의 만남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 오랜 건축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스 사람들, 정말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나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있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팽파!

상록 참나무 숲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이고 안전하죠. 이 숲들은 바다와 맞닿은 벼랑이 있거나 산을 온통 뒤덮기도 하고 거친 평원에 넓게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록참나무 삼림지는 무척 다른 모습을 띕니다. 어떤 곳은 철옹성처럼 빽빽한 숲을 이뤄 동물들의 은밀한 안식처가 됩니다. 또 어떤 곳은 탁 트인 공간에 자리 잡은 채 거대한 나무들이 그 위엄을 뽐내기도 하죠. 하지만 모두 다 상록참나무가 중심에서 군림하는 매혹적이고 풍요로운 세계이자 독특하고 다채로운 생태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듯 상록참나무는 여러 방면에서 지중해의 숲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생태계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가 있죠. 하지만 그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단연 지중해 주변이고 그중 최고는 안달루시아일 것입니다.

안달루시아 내륙 지방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록 참나무가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상록 참나무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차디찬 겨울부터 지는 듯한 여름까지 큰 폭의 기후 변화를 잘 견뎌내는 것이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숲은 독특한 생태학의 무대이자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해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상록 참나무 삼림지는 다양한 동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동물들은 이 관대하고 친절한 나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죠. 놀랍도록 다채로운 생명들이 참나무의 굵은 가지와 나뭇잎, 나무 몸통과 뿌리 사이에서 그물망처럼 얽혀 살아갑니다. 하층토를 파고드는 기이한 지렁이 도마뱀부터

관목 사이로 몸을 감추는 커다란 사슴까지요. 참나무 그늘에서는 무성한 관목과 덤불이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숲의 성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생태계의 대표적인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검은 대머리 수리와 스페인 스라소니 같은 종들도 상록 참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겨울이 왔습니다. 안개에 둘러싸인 상록 참나무 숲은 신비롭기 그지없군요. 이 시기엔 밤이 되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록 참나무는 굳건합니다. 잎사귀도 강인해서 끄떡없죠. 태양이 희미하게 숲을 데우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어난 생물들이 움직입니다. 이 두루미떼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르고 차가운 눈과 얼음을 피해 북쪽에서 약 3,000km를 날아왔습니다. 동틀 무렵 큰 무리를 지어 날아든 두루미떼가 초지를 찾아 내려앉습니다. 초지는 나무와 풀, 작물이 함께 있는 일종의 경작숲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절반 정도가 이런 개방삼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의 주인공이 바로 상록 참나무죠. 두루미가 아침 일찍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도착한 10월 말부터 끊임없이 도토리를 찾습니다. 고된 여행 후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거죠. 앞으로 반년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 될 겁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몇 달은 도토리만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루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숲 비둘기들도 때를 지어 이곳을 찾습니다. 비둘기는 도토리를 통째로 삼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두루미가 남기고 간 조각을 먹는 게 더 편한가 봅니다. 상록 참나무가 먹이만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 구멍에 고인 물로 목마른 새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하죠. 구세계의 작은 까마귀인 갈까마귀도 도토리를 모읍니다. 이들은 도토리를 통째로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향기롭고 영양가 많은 열매를 먹으려면 부지런히 껍질을 쪼아야 하죠. 상록 참나무 숲에서 생활하려면 도토리 채집은 필수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도토리를 먹고 살죠. 유럽 대륙에서 가장 키가 큰 새인 두루미부터 숲바닥에 작은 돼지까지요. 10,000제곱미터의 참나무 초지에서 800kg의 도토리가 나옵니다. 이곳 주민에게도 여행자에게도 하늘에서 떨어진 귀한 양식이죠. 봄이 다가오자 부지런한 두루미들은 북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지에 남은 녀석들은 크게 소리치고 다투는 소리로 짝짓기 철의 시작

피어올랐다 물러나는 안개 속에서 숨어있던 상록참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루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인 스페인 스라소니의 울음소리가 들어차죠. 멸종 위기를 겪은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서식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스라소니는 번식을 준비합니다. 지금 짝짓기를 하면 봄이 한창일 때 새끼를 낳게 되죠. 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스라소니 한 쌍입니다. 둘은 번식기인 몇 주 동안만 함께 지내다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날 겁니다. 안달루시아에는 봄이 일찍 옵니다. 2, 3월이면 숲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새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첫 둥지를 짓습니다. 대륙 검은 짓박이는 가장 먼저 번식을 시작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3월이 채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새끼를 다 길러내죠. 다른 새들도 대륙 검은 짓박이를 뒤따릅니다. 동고비는 나무 몸통에 움푹한 구멍을 내 둥지로 삼습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온갖 곤충들을 사냥해 배고픈 새끼들을 기릅니다.

새들의 이런 성실함 덕분에 오래된 참나무에 사는 기생동물들이 사라지는 셈이죠. 민무늬 지르레기도 참나무 구멍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건 수명이 1000년 이상 되죠. 참나무의 몸통과 가지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같아서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참나무 몸통에 둥지를 짓고 번식을 합니다. 이베리아 까치도 거대한 참나무 가지를 기본 틀로 삼아 그 위에 정교한 둥지를 만듭니다.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의 상록 참나무는 새끼들을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라 이 우아한 새가 선호하는 보금자리죠. 무리의 구성원들이 부모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둥지는 다른 이웃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검은 대머리 수리의 둥지는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에 지름은 4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널찍한 둥지 안에 최근에 태어난 새끼 한 마리가 보입니다. 부모 새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여리고 약한 생명체에게 온갖 노력을 쏟아부을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지중해 숲은 검은 대머리 수리의 개체 수가 가장 많고 서식지 또한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입니다. 검은 대머리 수리의 둥지 아래로는 무성한 수풀이 펼쳐져 있습니다.

식물종도 다채롭죠. 롱로즈와 딸기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의 열기와 건조함을 버텨내며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깁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고유종 가운데 눈알무늬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눈알무늬 도마뱀은 몸길이가 70cm 이상 되는 가장 큰 유럽 도마뱀입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사냥꾼이죠. 주먹이는 이곳 지중해성 생태계에 공존하는 큰

멀지 않은 곳에선 멧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먹이를 찾고 있군요. 몇 달 동안은 어미가 젖을 먹여야 하지만 야생 새끼 돼지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라 제 힘으로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한 녀석이 난생 처음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군침은 돌지만 아직 먹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유아기는 야생 멧돼지에겐 가장 취약한 시기일 겁니다. 쓰라소니 같은 포식자의 목표물이 되니까요.

스페인 스라소니는 지중해성 서식지에 잘 적응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야생의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안달루시아에는 대규모로 번성한 상록참나무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스라소니도 지금껏 살아남아 좋아하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토끼죠.

스페인 슬아소니는 토끼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토끼 사냥에만 특화된 육식성 포유동물은 스페인 슬아소니가 유일할 겁니다. 토끼가 식단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토끼의 개체수가 충분해야 스페인 슬아소니의 생존도 가능한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인 이들은 날개를 활짝 펴면 폭이 3m에 이르죠. 한 녀석이 활공하며 동물의 사체를 찾습니다. 어쩌면 토끼를 사냥할 수도 있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새끼들을 먹여야 하니까요. 먹이는 어디서 찾든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상록참나무 초지에 사는 황소처럼 크고 위험한 동물도 표적이 되죠. 이 초지에는 가축과 야생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고 검은 대머리 수리는 그걸 이용할 줄 아니까요. 하지만 고슴도치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여름이 다가오면 상록참나무 숲은 날마다 조금씩 건조해집니다. 검은 대머리수리 새끼처럼 태어난 지 두 달쯤 된 새끼 슬아소니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감각과 반사작용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새끼들은 놀이를 통해 포식자의 기술을 배우죠. 그래서 아직 어린 새끼들도 어미의 원정 사냥에 따라나섭니다. 슬아소니만큼 훌륭한 사냥꾼이 또 있습니다. 이맘때는 낮엔 덥기 때문에 까치들은 해뜨기 전과 해질 무렵 시간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곤충을 잡습니다.

상록 참나무 숲이 지중해 강렬한 태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죠. 대머리 수리의 새끼는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쳐 태양을 가려주는 부모의 지극정성 덕분에 겨우 버티는 거죠. 물론 어린 새끼의 생존을 좌우하는 건 부모 새가 다는 아닐 겁니다.

지중해 숲에서 화재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의 저항성이 있는 일부 식물은 불이 나야 비로소 씨앗을 성공적으로 퍼뜨릴 수 있죠.

아직 어린 검은 대머리 소리는 불이 번지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멀리 반대편 참나무 숲에 있는 부모 새들은 새끼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른 채 먹이를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먹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먹이는 늘 부족한데 배고픈 이웃들은 너무 많죠. 결국 충

화재의 위기도 넘겼고 먹이 다툼에서 이긴 부모 덕분에 새끼는 마침내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몇 주 후면 새끼 대머리수리도 이 숲 위를 홀홀 날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둥지 아래에서는 도토리가 싹 트고 숲은 새로운 순환을 준비합니다.

구름이 돌아오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면 참나무 숲은 새로운 소리로 가득 찹니다. 번식기를 맞은 사슴의 우렁찬 울음입니다. 드디어 짝짓기 철이 온 것이죠.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도토리로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입니다. 녀석들은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부족하면 나무를 들이받아 열매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기온이 더 내려가면 새로운 이웃들이 참나무 숲으로 이사옵니다. 그리고 솔개들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며 붉은 솔개들에게 집을 내주죠. 붉은 솔개 무리가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잘 익은 도토리가 또 한 번 떨어지고 참나무 숲의 동물들은 올해도 먹이 부족과 추위를 견디며 살아남을 겁니다. 격렬했던 사슴의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북쪽의 끝자락에 머물다 돌아온 두루미의 노래가 이내 그 자리를 채우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 해의 절반을 보낼 겁니다. 스페인 스라소니와 이베리아 까치, 검은 대머리 수리 같은 이웃들과 함께 변화무쌍하면서도 풍요로운 이 숲을 마음껏 누비면서 말이죠.

0: 넘버 투.
1: What's that sound?
2: I don't know, but let's find out.
1: Yeah!

0: 오늘 유치원에서 깔끔이가 다리 찢기를 보여줬거든.
1: 그런데?
0: 그런데 찐이랑 유유가 다리 찢기 잘한다고 엄지척 해줬어.
1: 어?
0: 나도 꼭 연습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어, 누나, 나 다리 찢기 시작하면 등 좀 팍팍 눌러주라.
1: 아, 싫어.
0: 아, 왜?
1: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 안쪽이 아플 수 있어. 아니, 다칠 수 있어.
0: 허, 정말?
1: 그래. 너 돌도사의 슬픈 다리 찢기 이야기 기억하냐?
0: 아, 돌도사?
1: 아, 갈갈갈갈갈갈갈 기억한다.
0: 기억한다.
1: 하긴 좀 오래되긴 했지. 좋아, 그럼 이준아가 기억나게 다시 얘기해줄게.
0: 정말 우리 누나 최고 최고.

0: 다리 찢기를 하면 왜 아파요? 오늘도 돌도사는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했어.
1: 나무 네, 단단 네, 플립 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오늘은 너희의 이름에 맞는 무술을 알려주도록 하마.
2: 감사합니다.
1: 먼저 나무.
2: 네.
1: 너는 나무처럼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두 손에 길을 모아 발사한다. 자, 이렇게. 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0: 다리 나무에 뿌리처럼 펴고 두 손으로 인간의 큰다이 하이! 오! 스승님보단 작지만 바람이 나갔어!
1: 맞아, 맞아.
0: 열심히 연습해서 꼭 스승님처럼 되겠습니다!
2: 그래, 그래. 자, 다음! 단단!
0: 네!
2: 너는 머리가 돌고! 머리가 단단하니 머리를 단련하도록 한다.
0: 네!
2: 자, 이렇게! 단단이 단단, 단단단! 단단단단단단단! 그렇지! 하루에 100번씩 연습하면 무엇이든 머리로 부술 수 있을 것이다!
0: 네!
2: 자, 마지막으로! 플립!
0: 네!
2: 너는 플립처럼 부들부들 부드러운 몸을 만들면 어떤 공격이든 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0: 네! 가르쳐 주십시오!
2: 좋다! 먼저 다리 찢기부터! 자, 이렇게! 으아!
0: 오! 이렇게요? 으아! 야, 플립이가 스승님보다 더 잘하는데.
2: 맞아, 맞아! 이제 시작이다! 자, 조금 더! 라차차!
0: 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나도 할 수 있어!
0: 괜찮을까요? 나 할 수 있어! 잘 봐! 으라차차!
3: 그날 밤 도도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지.
4: 내가 지더니 내가 지더니
2: 단단 단단 단단 단단 조용히 하고 날 따라오거라.
5: 스승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4: 그게
5: 내가 요즘 좀 바빴잖아.
4: 아, 에?
5: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그 다리찢기 훈련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다리찢기가 안 된 거지.
4: 그래서 오늘 특별 훈련을 할 거야.
5: 특별 훈련이요?
4: 그렇지. 그래야 내일부터 풀리비보다 다리를 더 잘 찢지. 자, 이제 나의 손바닥을 너의 머리로 내리칠 거라.
5: 예? 아니, 망치처럼 이렇게 내리치더라고. 그래야지 다리가 한 번에 찢어지지.
6: 그러면 존경하는 스승님 말씀이니까 신뢰 좀 하겠습니다요.
4: 자,

0: 돌도사는 괜찮지 않았어. 급하게 다리 찢기 훈련을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다치고 만 거야.
1: 정말 아프겠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리를 찢으면 안 되는 거야.
1: 근데 누나, 응? 왜 급하게 다리를 찢으면 허벅지 안쪽이 아픈 거야? 왜 허벅지 안쪽이 아픈 거냐고? 왜?
0: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하면 왜 아픈 거냐면 갑자기 다리를 찢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1: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리를 많이 벌린 거지 종이 찢기처럼 찢은 게 아니잖아.
0: 맞아. 사실 누나도 잘 모르겠어.
1: 괜찮아.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0: 맞다.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다리 찢기 딱지. 다리 찢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전 허벅지 근육에 있는 근육감각기관 대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대장님, 호떡이가 궁금한 게 있대요.
3: 뭔가요?
1: 다리 찢기를

0: 왜 허벅지 안쪽이 아픈데 왜 그런 거예요?
1: 그건 위험하다는 통증 신호입니다.
0: 위험하다는 통증 신호?
1: 자, 이렇게. 다리찢기를 하면 허벅지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 길이의 변화는 허벅지 근육 감각기관이 지켜봅니다.
2: 어? 대장님, 여기 이 움직이는 막대는 뭔가요?
1: 허벅지 근육의 현재 길이를 알려주는 것이란다.
2: 어? 그럼 이 번개 표시는요?
1: 막대가 번개 표시에 닿으면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다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무리해서 다리찢기를 하면 허벅지 근육 감각기관이 척수로 연락을 합니다.
2: 대장님, 대장님! 막대가 번개에 닿았습니다!
1: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군! 근육이 더 늘어난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 척수! 척수 나와주세요! 척수!
3: 여기는 척수! 무슨 일인가?
1: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근육이 더 늘어난다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3: 그럼 안 되지! 일단 통증 신호 보내기!
1: 이렇게 척수는 통증 신호를 보내서 허벅지 근육이 더 늘어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3: 근육 비상 작동!
1: 늘어난 근육을 줄어들게 합니다.
4: 그런데 다리찢기는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통증 신호가 오면 어떻게 다리찢기를 잘해요?
1: 다리찢기를 잘 하고 싶다면 꾸준히 조심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다리찢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근육 감각기관의 한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근육 감각기관의 한계가 늘어나면
5: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통증 없이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6: 최고!
4: 허벅지 근육을 더 잘 늘릴 수 있으면 다리찢기도 더 잘하겠네요.
1: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평소에 자주 팔과 다리를 쭉쭉 펴주세요. 그러면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근육이 다칠 위험도 줄어들고 피곤함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답니다.
6: 우와, 좋다!
1: 그럼 다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안녕!
6: 네, 안녕히 가세요.
3: 나도 급하게 다리 찢기 안 하고 조금씩 조심조심 꾸준히 연습해야겠어.
4: 그래, 잘 생각했어. 언젠가는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성공할 거야.
3: 아, 참, 근데 돌도사는 어떻게 됐어?
4: 아, 어떻게 되냐면 돌도사는 다친 곳이 나은 후 다리찢기를 꾸준히 연습했고
7: 앞뒤로 다리찢기
4: 탈! 제자들 앞에서 완벽히 성공했어.
8: 선생님, 최고!
7: 내가 좀 최고지?
4: 돌도사와 제자들은 그 이후로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했대.
3: 역시 돌도사야!
7: 갈갈갈갈갈갈갈!
4: 어때? 똑같지?
3: 생긴 것도 비슷해.
4: 어? 그건 아니지.
3: 누나, 나 다리찢기 딱지 받고 다리찢기 연습하고 싶은데 다리찢기 딱지 주면 안 될까요?
4: 좋아,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3: 좋아, 좋아.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0: 갖고 말 거야.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

0: 동화책 읽어줄게.
1: 응, 누나.
0: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고 오또가 너 똥 쌌어?
1: 아니, 나 이제 똥 안 싸. 나 방구 낀 거야.
0: 근데 바퀴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너 요새 뭐 먹었어?
1: 식탁 위에 있던 새까만 고기.
0: 뭐? 그 탄 고기?
1: 그리고 피자.
0: 그거 상했을지도 모르는데.
1: 아니야, 완전 맛있었어.
0: 호떡아, 탄 고기나 오래된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방귀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방귀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0: 방귀 냄새 비밀. 옛날에 방귀를 엄청 많이 끼는 방귀 며느리가 살았어. 그래서 전국에 많은 방귀쟁이들이 도전을 해왔지.
1: 이 순간을 위해 1년 동안 방귀를 참았다.
2: 한번 껴보시지.
1: 위험하니까 뭐라도 잡는 게 좋을걸. 자, 간다! 뿌이, 뿌, 뿌이, 뿌, 뿌이, 뿌이, 뿌, 뿌! 방귀, 발사! 어때? 내가 바로 최강방귀!
3: 그 정도로 감히 도전을 해? 내가 방귀가 뭔지 직접 보여드리지.
0: 방귀 며느리의 방귀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
4: 여보! 방귀 냄새!
1: 방귀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
0: 방귀 며느리는 방귀 힘으로 하늘까지 날아갔어. 땅에 내려왔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3: 내가 생각해도 냄새가 심하긴 좀 심하다.
5: 아이고 뭐야. 우와, 방귀 며느리도 나처럼 방귀 냄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나 봐.
0: 방귀 며느리도 너처럼 탄고기, 상했을지도 모를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
5: 그렇구나. 근데 왜 탄고기랑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왜?
0: 그건 그러니까. 그래! 호기심 딱지가 필요해!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방귀 딱지! 방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6: 난 방귀 며느리 대장에 살고 있는 좋은 세균이야.
5: 좋은 세균? 세균도 좋은 세균이 있어요?
6: 당연하지. 대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균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바로 좋은 균. 나쁜 균. 그리고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익균이 있지. 방귀 며느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그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려오지.
7: 음식 찌꺼기 왔습니다.
8: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 찌꺼기가 엄청 많네. 채소 찌꺼기는 냄새도 좋고 나 좋은 균의 힘도 세게 만들어주지. 채소 찌꺼기 속에 영양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라고.
7: 네.
9: 아니 내가 좋아하는 상한 찌꺼기는 왜 안 나오지? 그걸 먹어야지. 나쁜 세균의 힘이 커지는데.
8: 너 나쁜 세균! 너 저리 가 있어! 여기는 채소 찌꺼기들이 훨씬 많다고.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9: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 대장 속을 지배할 테니까. 아이, 잘 먹고 잘 살아라.
0: 아이고, 저리 가!
6: 나쁜 세균이 갔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고요.
7: 네!
6: 좋은 균은 무익균들과 같이 찌꺼기에서 영양소를 골라 몸속으로 보내지.
10: 다 골라냈습니다.
6: 그러면 영양소는 몸속으로.
7: 네,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6: 그리고 찌꺼기는 똥으로.
7: 똥으로!
6: 이렇게 분해된 찌꺼기들이 똥으로 나가는 거야. 나 조은규는 대장 속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아, 좋은 똥 냄새.
11: 방귀 며느리도 한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꽃방귀를 끼웠었지.
12: 아, 좋아. 안 나, 안 나. 아, 악취 안 나. 아.
5: 근데 왜 냄새 지독한 썩은 똥방귀가 된 거예요? 왜요?
0: 설마 혹시...
11: 맞아. 아깝다면서 탄 고기도 그냥 먹고. 오래돼서 상했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그냥 먹었기 때문이야.
7: 음식 찌꺼기 왔습니다.
6: 그래, 그럼 이번에도. 어? 냄새.
13: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찌꺼기가

0: 상한 음식 찌꺼기가 많으면 이 나쁜 균의 힘은 세지지. 지금부터 이 대장 속은 이 나쁜 균이 지배한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
1: 너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바뀔 수가 있어?
2: 우린 힘센 세균을 따라간다고.
1: 너무해.
0: 지금부터 영양소고 뭐고 찾지 말고 신나는 찌꺼기 파리.
3: 대장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무익균도 나쁜 균처럼 변하고 냄새 지독한 나쁜 가스들이 만들어져. 나쁜 균이 대장 벽을 공격해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 그렇게 해서 방귀 며느리는 배도 아프게 되고 냄새가 지독한 썩은 똥방귀를 끼게 된 거지. 대장 안에 나쁜 균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절대 탄고기나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4: 난 이제 탄고기나 상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을 거야.
5: 그래.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좋은 균이 많이 생기지.
4: 그래야 방귀 냄새도 덜 나는 거잖아.
5: 그렇지.
4: 그리고 나 앞으로 채소도 완전 많이 먹을 거야.
5: 우와, 역시 호떡이.
4: 근데 방귀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5: 아, 방귀 며느리도 그 이후엔 탄 음식, 상한 음식은 절대 안 먹었대. 대신 채소를 많이 많이 먹었어.
6: 맛있어. 아, 향기로워.
5: 방귀 며느리는 냄새 안 나는 꽃방귀를 끼며 달나라까지 갈 수 있었대.
4: 우와, 나도 이제 방귀 며느리처럼 꽃방귀 낄 거야.
5: 기대할게.
4: 그럼 나 방귀 딱지 주는 거야?
5: 당연하지. 문제 잘 맞히면.
4: 아이고, 좋아. 자신 있다고.
5: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이 냄새 지독해.
1: 와, 잘한다.
0: 또.
1: 좋아, 계속해볼까? 채소 많이 먹으면
0: 좋은 균이 생겨.
1: 좋은 균 생기면
0: 방귀 냄새 안심해.
1: 좋은 균 생기면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두 번째 이야기.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수많은 솔방울. 우리는 보았다. 맑은 날씨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저절로 열리던 솔방울의 모습을. 그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솔방울의 본능이었다. 알고 보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생존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후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본능은 작은 솔방울에도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솔방울이 씨앗을 보호하는 방법.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말고 다른 비밀은 없는 걸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솔방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 무늬 마치 곤충의 등 무늬와도 비슷하다. 다시 보니 이 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솔방울. 무늬가 빽빽한 아랫면을 관찰해보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선들. 소용돌이 치는 나선 모양이다. 선의 개수는 총 13개.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도 선이 그려질까? 그려진다.

모두 8개가 그려졌다. 잠깐 뾰족뾰족한 어린 솔방울은 파인애플과도 비슷하다. 크기는 솔방울보다 훨씬 크지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무늬. 솔방울에서도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다. 이 파인애플 아랫면에도 솔방울처럼 선을 그려볼까?

그려진 선의 개수는 솔방울에서처럼 13개다. 반대 방향으로 그려보면 총 8개.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개수는 각각 8개, 13개. 나선의 수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를 관찰하던 피보나치. 그는 토끼 한 쌍이 계속 번식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한 쌍의 토끼가 자라 새끼를 낳고 그 토끼들이 자라 또 새끼를 낳으면 매달 토끼는 몇 쌍씩 태어나게 될까? 이 숫자들 사이의 법칙은 무엇일까? 각각의 숫자는 앞에 두 수의 합과

같았다. 이 수들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게 된 것.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서 발견한 8과 13 두 개의 숫자도 피보나치 수의 하나였다. 피보나치 수가 발견되는 자연물은 또 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수가 각각 34개, 55개로 피보나치 수를 따른다. 솔방울 비늘이 배열된 나선의 수가 피보나치 수를 따르는 이유는 습도가 올라가 솔방울이 닫혔을 때 비늘끼리 겹치지 않고 가장 빈틈없이 배열되어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고르게 받아 씨앗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크고 작은 솔방울마다 숨겨져 있던 피보나치 수의 비밀. 좁은 공간에 간직한 씨앗을 지키기 위한 솔방울의 지혜였다. 다른 것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될까? 사과 씨가 난 방향을 따라 잘라보면 다섯 조각. 바나나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된다. 피보나치 수에 따라 3등분 되는 바나나. 길가에 핀 꽃잎을 세어봐도 21개 피보나치 수다. 이 밖에도 피보나치 수는 자연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각자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오묘한 법칙은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 되었다. 만물의 질서가 새겨진 작은 솔방울. 여기 자연의 위대한 과학이 있다.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 버송.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 평범한 종이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관찰해보자. 하얀 종이컵 하나. 위로 길쭉하게 뻗은 종이컵의 모양은 요리사 모자와 비슷하다. 작고 귀여운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컵 좀 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컵들. 우리가 평소에 컵에 담았던 것은 주스, 우유, 커피, 물 같은 액체. 그래서 젖지 않고 음료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재질의 컵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컵, 종이로 만들어진 컵인데 어떻게 젖지 않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걸까? 종이컵의 비밀이 궁금하다.

평범한 종이컵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날의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휴 무어. 그는 약 100년 전 종이컵을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당시 생수 자판기에 사용되었던 컵은 잘 깨지는 재질의 사기컵이나 유리컵이어서 툭하면 깨져버렸는데, 깨지지 않는 컵은 없을까 고민하던 무어. 그는 종이로 컵을 만들면 깨지지 않겠다 생각해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로 실험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면에 초를 칠한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무어. 그는 이 새로운 소재로 컵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이컵. 흔히 쓰이는 종이컵은 사실 100년 전 발명품이었다.

종이컵의 모든 것. 100년이 넘은 작은 발명품의 비밀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종이컵을 물에 담갔다 빼자. 겉면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잉크가 번진다. 안쪽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 더 번지지 않는다. 안쪽은 물에 젖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 안쪽 면은 잉크가 번졌던 바깥쪽 면과는 달리 코팅이 되어 있어 약간 미끌거린다. 종이컵 안쪽에 코팅된 것은 폴리에틸렌.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용 랩, 비닐봉투, 에어캡과 같은 재질이 얇게 입혀져 있는 것. 위생적이고 편리한 대신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생겼다. 이젠 너무나 많이 쓰여 환경 문제가 된 종이컵. 100년 전 발명품 속에 담긴 과학의 열쇠는 코팅에 있었다.

종이컵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종이컵 위쪽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보자. 잘린 종이컵의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다. 손으로 종이컵의 말린 부분을 풀어보자. 풀기 전과 비교해보니 원래의 종이컵보다 키가 커졌다. 원래의 종이컵을 손으로 눌러보면 탄력이 좋아 쉽게 눌리지 않는데 윗부분이 풀린 종이컵은 같은 힘으로도 힘없이 눌린다.

음료수를 담아보면 어떨까?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러다 쏟아지겠다.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보니 10개. 순식간에 쌓은 종이컵 탑이 제법 안정적이다. 정리도 눈 깜짝할 사이 완벽하다. 윗부분이 풀린 컵들로도 해볼 수 있을까? 똑같이 10개의 컵으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컵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이라면 위가 말려있는지 아닌지 하나뿐인데 종이컵의 사소한 모양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 있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종이컵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분해한 종이컵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 된다. 종이컵 한쪽을 연장해 선을 긋고 다른 한쪽을 연장해 선을 그은 다음 종이컵의 중심각을 재보면 45도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펼친 종이컵 하나의 중심각은 45도.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늘어나면 8개가 모여야 360도의 원이 된다. 종이컵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Mr. Red helps Sunday. Sunday hurt her leg.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0: 어?
1: 딜리 딜리 딜리 띠띠띠띠 딜리 슝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딜리 달려
2: 달려
1: 얘들아
2: 딜리
3: 딜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2: 냄새가 난다 핀
1: 정말?

0: 잠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야!
1: 향긋해!
2: 먹어도 되냐, 핑?
3: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4: 얘들아, 마음껏 먹어!
0: 정말요?
5: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4: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5: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만의 딸기를 다 어쩐다.
0: 이걸 언제 다 먹지?
6: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7: 도저히 못 먹겠어.
2: 못 먹겠다, 핑.
7: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전과와 딸기잼을 만들어볼까요?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전과!

0: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우와, 그림 딸기 다 핀!
2: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1: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5: 마법 정화기요? 휴.
6: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5: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6: 로글리, 왜 그래요?
2: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1: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6: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6: 어서 찾아보자.
7: 마법 스캐닝!
1: 썩은 냄새 다 핀!
6: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됐어. 자, 가자.
3: 썩어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8: 썩어
3: 음식을 잔뜩 싸두고
8: 썩어
3: 아무래도 내버려 두니까 고기

0: 할 거야.
1: 멈춰! 으아, 저게 뭐야? 정신 차리고 어서 변신!
2: 준이! 조니! 마법의 힘으로! 추피 추피 추피 추! 준이! 조니! 변신!
1: 일단 비눗방울에 가두는 거야.
0: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1: 이게 뭐야?
3: 너무 지독한 냄새가.
1: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3: 어서 저 녀석을 가둬.
1: 좋아.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비눗방울.
0: 아,
1: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0: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다.
3: 피피.
0: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1: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3: 언제 잡힐? 먹을 게 없거든, 잡힐.
1: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0: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1: 얘들아,

0: 저 녀석이 갑자기 왜?
1: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0: 어?
1: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0: 어?
1: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2: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3: 네 잘못이 아니란다.
0: 로블리!
2: 그게 무슨...
3: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 보렴.
2: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3: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1: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0: 알겠어.
3: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2: 정말요?
0: 주피주피주피주! 가거라!
4: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5: 딸기야, 자야! 안녕! 우와!
3: 썩은 음식들도

0: 그 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어머님, 저 절에 다녀올게요. 트롯뉴스 101 공개 촬영 스튜디오 가려면 우선은 토리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떡 상했는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수선 오빠가 집어 먹을 텐데.
1: 몸이라니? 그럼 잘 알지.
2: 토리동 정보원이 남생희 씨라니.
1: 어머나, 그럼 도토리 탐정단 남생희의 첫 공식 활동인가요? 아유, 두근두근.
2: 도토리 탐정단?
3: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1: 몸이란 씨, 토리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다가 가람포토 나사장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토리동에 쭉 살았어요. 가람포토 자리가 원래는 미란 헤어샵이었거든.
0: 교사시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1: 참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세월은 못 이기나 봐. 작년 여름인가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고. 계좌 좀.
0: 아, 계좌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1: 잔뜩 소심해져서는 세상 물정에도 깜깜하고. 그래도 요샌 문화센터 나오면서 바깥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2: 혹시 자주 가는 장소나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접촉할 수 있는 곳? 아, 맞다! 토리사네! 토리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2: 오, 토리사.
1: 거기 미란 씨가 토요일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더라고. 아, 맞다! 거기 흑임자 떡이 정말 유명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오후 1시만 돼도 다 팔리고 없더라고.
3: 근데 부장님, 몸이란 씨 신발이...
2: 산에 가는데 힐이라 확실히 이상하군요. 우리 말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4: 몸이란 씨의 남편 나가람 씨예요.
2: 우선 조용히 따라가보죠.
5: 뭔 저리 산꼭대기에 있어야겠다.

0: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스님.
1: 다시 부처님을 찾아주시니 그저 기쁠 일이지요.
2: 매주 절에 왔던 게 아니었군요. 그럼 대체 주말마다 뭘 한 거지? 오리진 쌀 그대 대박 기원 미라놀이?
3: 어? 소원패잖아요, 부장님. 저렇게 소원을 써서 걸어두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오리진이라면 아마 트롯 아이돌일 텐데.
2: 트롯 아이돌이요?
1: 미란 불자님이 처음 토리사에 찾아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행숙 불자님 대신 이 험한 산에 매번 혼자 오시기에 여쭈었지요. 그때 불자님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0: 부처님 얼굴이 좋아요. 저한테는 바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찾아오기만

0: 웃으면 웃어주시고 저는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미란 불자님, 부처는 어디에나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을 뵙지 못하는 동안에도 염려치 않았지요. 어쩌면 불자님은 부처님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지셨거나 또 다른 부처님을 찾은 걸 테니까. 그럼 된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2: 도리오동 수연불자 사법고시 합격하고.
3: 아니, 벌써 가버렸나?
2: 그러다 이들 오리지는 세계 무대 정복하고.
1: 나무 관세음보살.
4: 오리진 세계 정복 소환성취 기도까지 부탁하고 갔군요.
5: 방금 조사해봤는데요, 모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롯 아이돌입니다. 아, 팬덤 이름은 오리라네요?
6: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4: 그게 그 얘기였군. 잠깐, 그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아! 소희씨, 먼저 퇴근하세요. 전 처리할 일이 있어서.
5: 아, 부장님! 부장님! 무슨 일이야?
4: 한번 깡나!
5: 부장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4: 저는 이제 오리진 팬클럽 오리입니다. 죄, 차에, 입덕, 성덕, 먹을, 잃고 밤새워 덕질 용어까지 완벽 마스터했죠.
5: 왜요?
4: 왜라뇨? 당연히 모미란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죠. 제 예상대로 은보섭과 모미란, 조양순 이 세 사람은 오리진의 덕친, 즉 덕질 친구라는 이름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덕친 그룹에 잠입하려면 완벽한 오리가 되어야만 하죠. 자, 보세요. 팬클럽 인증 팔찌와 응원봉, 포토카드, 아니지, 포카드 있습니다. 아침에 연금 마켓에서 구매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오리 같죠?
5: 아, 이 모든 걸 단 하루 만에 학습하시다니. 역시 굴지의 대기업 유니버스 부장님이세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100% 들키세요.
4: 네? 왜요? 뭐요? 제 어떤 점이 오리 같지 않죠? 다 노래 못 외우긴 했는데 살모사 같은 너의 미소. 아,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집니다.
5: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뭐랄까,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성실함? 생활력? 현실감각? 절대 욕망에 휘둘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덕후로 안 보여요.
4: 왜 욕 같죠?
5: 걱정 마십시오, 부장님. 부장님에게 딱 맞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뉴비 작전! 어떤 장르의 팬이건 일정 연차가 지나면 튀어나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6: 웬일이야? 여기서 우리 진이 노래를 다 틀고 맨날 클래식만 틀더니 말이야.
4: 어머,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5: 바로 뉴비, 즉 초심자를 보면 떠먹여주고 싶어 미쳐버리는 본능 말이죠. 잘 남았는데 덕생 N년차 고인물이라면.
6: 궁금하다고? 취향이라고?
5: 반드시 문다.
6: 실례합니다, 숙녀분. 이 노래가 취향이라고 하셨나요?
4: 어머, 네.
6: 이 곡은 천재 트롯 아이돌 오리진의 2집 타이틀곡 쌀쌀한 그대입니다. 트롯 정통성과 현대성 둘 다 성취해낸 명곡이죠.
5: 자, 이제 부장님은 리액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4: 어머나, 감사해요. 혹시 다른 곡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6: 당연하죠. 자, 잠깐만, 뭐부터 보여드리지? 데뷔 무대? 아니, 컴백 무대?
7: 아, 무슨 소리야, 언니. 당진 쌀 콘서트 입덕 영상부터 보여줘야지.
5: 알아서 다 떠먹여주실 테니까.
8: 아니, 누가 오디오를 마음대로 건드렸어?
5: 부장님, 오늘 맞죠?
4: 네, 수업 시작 전 1층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미란 씨를 만나겠군요.

0: 지옥깁스 조사는 잘 되어가나요?
1: 그럼요. 목도리도 이만큼이나 떴는걸요?
0: 타겟에 집중해야죠, 소은 씨. 뜨개질에 너무 심취한 거 아닙니까? 둘이 또 시작이네.
2: 못된 영감탱이.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길래 전기가 끊겨? 그 많은 돈 다 들고, 어? 지 혼자 살겠다고 간 놈이 어디다 손을 벌리냐고. 둘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알았지?
0: 어째서 좋은 건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3: 오늘 아빠랑 진짜
0: 나쁜 건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걸까? 아니, 나빠. 이 인간은 순도 100% 나빠. 시끄러워요. 에? 이웃의 민폐잖아요.
4: 아, 왔니 우리 딸? 민폐라니. 아빠 연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0: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 피아노는 또 뭐예요? 전기세도 못 낸다더니 이거 팔아서 전기세 내면 되잖아요.
4: 눈이 좀 처져서 올린 거야. 피아노도 내 손에 딱 맞는 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포르쉐 한 대 값 주고 겨우 구한 걸 어떻게 팔아? 에휴, 둘이야. 아빠 진짜 힘들어. 두세 달 버티면 현금 돌 것 같으니까 부탁 좀 하자.
0: 응? 힘들면 피아노 팔고 분수에 맞는 집으로 옮겨요. 갈게요.
4: 아이 됐어 됐어. 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는. 호적 파서 고시 됐다고 이제 남이라 이거지. 아무튼 지 엄마랑 똑같아. 그저 눈앞 몇 푼에 덜덜덜. 둘이 너 키가 왜 그렇게 안 컸는지 알아? 네 엄마가 반찬값 아낀다고 고기를 안 먹여서 그래.
0: 내 키는 아빠 때문이잖아. 네? 아빠가 야구에 미쳐서 난해치다 다치고 눈물 나오는 집으로 쫓겨나서 학교에서 집까지 물통 이구지구 다니느라.
4: 그 얘긴 25년을 주구장창 안 해. 아빠가 죽다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지.
0: 여기까지 속아서 달려온 내가 바보지.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아요. 이건 또 뭐야? 응? 아빠! 역시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모조리 없애버린다.

0: 뭐야, 멀쩡하잖아. 레이저를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뜨뜨겁다니.
1: 빨리 보고 안 해.
0: 네, 나 어디?
1: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2: 죽는 줄 알았네. 야, 뭐야?
0: 너 목소리가
2: 이상해. 야, 잊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0: 저긴
2: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0: 방어막이 약해졌어. 넥슨님께 보고해야 해.
2: 같이 가.
3: 역시 프랭크야.
4: 멋있어요, 프랭크.
2: 갑자기 웬 바람이.
4: 저기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5: 여기야, 사람 있어요.
6: 일어나.
1: 자,
5: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4: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3: 어, 저기 레인저스다.
7: 솟구치는 물줄기여, 생명의 파도를.
8: 뭐 이 정도 가지고.
4: 어, 프랭크.
5: 레인저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1: 자,
5: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9: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5: 어?
9: 얼마나 멋지다고.
4: 네가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5: 나를?
4: 우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5: 역시.
4: 아니거든.
5: 어?
4: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10: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와, 멋지다.
4: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10: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5: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1: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11: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레인저스가 밉지?
5: 누구야?
11: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5: 아니야.
12: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4: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0: 휴, 프랭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1: 아, 여기 큰일 났어요. 어?
2: 어떡해.
0: 저 얘들아, 가요. 대체 무슨 일이야?
3: 저길 봐.
0: 긴급구조대는?
3: 프랭크인가 봐.
0: 이제 안심이야.
4: 저기야!
0: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5: 역시 프랭크라니까.
6: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올려버리겠어.
0: 이건 설마?
6: 모두 다 꽁꽁 얼려주마!
0: 도망쳐! 딕스 짓이야! 어서 루아에게 알려야겠어! 꼬마 버스 타요!
7: 왜 방어막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루아! 타요! 이것 봐! 큰일 났어!
6: 자, 올려버리겠어!
7: 와! 이건 레인저스의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8: 응!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9: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10: 타오르는 화염이야!

0: 프랭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1: 저는 우리야. 너무 미끄러워. 이러다 부딪히겠어. 겨우 멈췄네.
2: 프랭크, 제발 정신 차려요.
3: 자, 얼려버릴 거야.
2: 레인저스!
4: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
3: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지라타!
5: 프랭크의 얼음 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6: 내가 물 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3: 대소롭군!
7: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야!
3: 불이라고? 난 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막을게.
8: 이럴 수가.
9: 우리도 얼고 있어.
3: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1: 아니야.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3: 그게 무슨 소리. 너는
1: 우리의 영웅 프랭크.

0: 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프랭크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1: 프랭크,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2: 얘들아, 지금이야!

0: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1: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니?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2: 그렇지 않아.
1: 레인저스!
3: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2: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1: 그랬구나.
4: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5: 다행이다, 그치?
6: 엔진 최대 출력! 냉캬! 그대로 돌파해라!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스의 기지다! 에너지 제만 이제 우리 것이다!
7: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검은 연기 속의 에어쇼.
1: 이건 설마.
2: 우와, 무슨 일이야?
1: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2: 닉스의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3: 그럼 잠은 언제 자?
4: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2: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5: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6: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2: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7: 아이, 빌리.
5: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2: 뭐라고?
1: 용사님들.
5: 그만해.
8: 오늘은 타요와 두리가 공항에 놀러왔어요.
9: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1: 역시 두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9: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1: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9: 신난다. 슝
1: 슝. 어?
10: 타요, 오랜만이네.
1: 타고.
10: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1: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11: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10: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1: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해낼 거예요.
10: 다음은 교감 역이야. 내가 신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9: 문제 없어.
10: 윙, 잘할 수 있지?
9: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10: 좋았어. 그럼 간다.
9: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10: 야호!
1: 신났다!
9: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이러다 부딪히겠어!
10: 그럼, 하나, 둘!
9: 미안! 나 못하겠어!
10: 윙,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9: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12: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어?
9: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윙.
8: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12: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1: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6: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어?
2: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1: 그럼.

0: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1: 다들 기대가 크네.
2: 윙!
3: 어?
2: 윙!
3: 어?
4: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무슨 일이야?
5: 토그, 큰일 어? 났어요.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4: 뭐라고?
6: 윙이
4: 사라졌다고?
0: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6: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0: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7: 야, 잠깐! 닉스님, 웬 파리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8: 뭐?
7: 저런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8: 미개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0: 어떻게 된 거지?
8: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0: 누구야?
8: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0: 그렇지만
8: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고.
5: 멋지다.
9: 이 얘기가 최고야. 진짜 대단하다.
10: 용감해.
6: 꼬마 버스 타요.
5: 아, 저기 윙이다!
6: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4: 너 윙 어? 조심해.
6: 빌리.
4: 그래 알았어.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1: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흐리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야!
4: 타오르는 화염이야!
11: 명의 파도를!
4: 아! 소멸의 불길을!
11: 하! 거기서!
4: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크리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11: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바람으로 꼼짝 못하게 할게.
12: 내 물대포만으로도 충분해.
4: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11: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12: 안 보여. 어디야?
13: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순 없어.
11: 녀석이!
4: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11: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아!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어? 나를 좀 도와줘! 알았어!
14: 따라가지 말고
13: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12: 잡을 수 있고 말고!
13: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11: 도와!
13: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4: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13: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4: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3: 못할 줄 알고.
4: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0: 빙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1: 뭐? 대체 어쩌려고?
0: 나한테 생각이 있어.
2: 빌리, 너만 믿을게.
0: 응?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아!
3: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0: 레인저들을 불러줘!
1: 네, 알았어!
3: 감히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0: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1: 아, 빌리! 우리 왔어!
0: 윙!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1: 다시 돌아와서!
4: 너만 해!
0: 쇼를 보여줘!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윙!
4: 어?
6: 돌아왔구나!
7: 얼마나 걱정했다고!
8: 윙!
4: 어?
8: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6: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4: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6: 잘 됐다.
4: 아,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6: 우주선이라고?
1: 어? 아, 빌리!
0: 설마...
6: 파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네? 아이스 아머라니? 네?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0: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1: 피닉스 액션! 자!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1: 어딜? 아차! 아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핫!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하?
1: 어디? 이제.
2: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2: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그걸 피했어? 아니, 레스큐 슈퍼!
1: 인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안녕.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0: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1: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2: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1: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4: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순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1: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지. 다음 날이 엄청 설레고 기다려지니까 말이야.
0: 선물 받는 크리스마스가 최고야.
2: 엄만 26일이 좋아. 모든 게 끝나고 푹 쉴 수 있잖니.
0: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요.
2: 그럼 오늘 말이야?
0: 왜? 오? 에? 그건 비밀이에요. 안녕 치씨, 다 적었어? 당연히 준비됐지.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가 최고인 이유 다 적어놨어. 빨리 보자. 이리 와서 봐. 좋아.

0: 크리스마스 이브이브가 최고야!
1: 스파이다!
0: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이브가 최고야!
2: 뭐? 바비 너도?
3: 이유가 뭘까?
0: 그게
4: 바비!
0: 비밀이야.
2: 저러니까 더 궁금한데요?
3: 나도요.
0: 칭찬, 아주 칭찬해요.
5: 엄마 왔다. 다 끝났니?
2: 오, 그림을 왜 숨기는 거야?
4: 안 돼요. 엄만 전문가라서 웃으실 거예요. 저도 저 친구처럼 그리고 싶어요. 엄청 사실적이에요.
2: 가서 직접 말해주지 그래.
4: 아, 싫어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0: 말하자, 태씨.
4: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0: 네 편이야. 칭찬 들으면 너도 기쁘잖아. 칭찬해주자. 어때?
4: 그래.
0: 가시죠.

0: 그림 멋지다. 엄청 사실적이야. 우와, 고마워. 나는 네 그림이 더 멋지던데. 상상력이 정말 대단해.
1: 정말?
0: 그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배달해요.
1: 이른 아침 으라차가 배달을 하고 있어요.
2: 으아,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어? 저쪽으로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어쩌지? 이러다 늦겠소.
0: 엄마, 배달은 언제 와요?
3: 글쎄,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2: 아, 늦었다 늦었어.
0: 내 선물.
3: 이런, 조심해야지.
2: 죄송합니다. 더 혼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0: 우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으라. 어?
2: 안녕히 계세요.
0: 뭐야,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2: 지각에 실수해. 난 왜 이럴까?
0: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타요. 고맙긴.
2: 타요.
0: 으라차.
2: 너는 정말 즐겁게 일하는구나.
0: 물론이지. 사람들을 태워주는 일은 정말 재밌거든.
2: 그래?
0: 왜?
2: 배달 일은 너무 재미없어서. 무거운 짐만 나르고.
4: 그렇지 않아. 토니! 배달이 얼마나 재미있고 보람찬 일인데. 물건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2: 사람들의 표정?
4: 내가 보여줄게. 따라와봐.

0: 이거는 네가 해볼래?
1: 내가? 하지만
0: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2: 배달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0: 얘들아, 너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1: 글쎄.
2: 그런 게 있어.
3: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차가운 보라가 휘날려도

0: 그래? 물건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사실 난 그동안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거든.
1: 그랬구나.
0: 이젠 나도 물건을 배달할 때는 꼭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1: 그래, 우린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마음도 배달해야 하니까. 우와, 너희 정말 멋지다.
2: 네. 오늘 우라차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토니와 우라차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까지 전하는 행복 배달부랍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0: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곤충 숨바꼭질.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1: 좋아, 재밌겠다.
0: 그럼 시작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2: 벌이다! 쏘지 마!
3: 벌이라고?
0: 어? 안키, 해리, 찾았다! 어? 벌이잖아!
2: 벌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야.
3: 맞아, 맞아. 근데 스톰이랑 핑은 어딨지?
0: 뭉치기 뭉치기 뭉, 노래가 좋아. 박치기 박치기 박, 박치기 박치기 박, 힙합이 좋아. 찾았다.
4: 아이, 너무해. 음악에 대한 내 사랑을 이용하다니.
0: 좋았어, 이제 핑만 찾으면 돼.
4: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0: 절대 못 찾을걸. 숨기 대장 팽이니까.
5: 숨기 대장? 정말 어? 그럴까?
4: 어? 뭐야? 뭐지? 여긴 꽃밖에 없는데. 어?
5: 아직도 내가 꽃으로 보이니?
4: 어?
5: 잡아먹을 것인가?
6: 아유, 조심해야지.
5: 초사마귀! 꽃으로 위장할 수 있지. 꽃인 척하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잡아먹어.
6: 난 잎사귀벌레라고 해. 잎사귀랑 똑같지?
4: 말도.

0: 하고.
1: 전 페퍼민트 대볼래예요. 겁이 많아서 일단 엎드리는데 다들 나뭇가지인 줄 알아요.
2: 너희들 대단하다. 진짜 숨기 대장들이네.
3: 아, 허허허허, 맞아. 우리 셋이 숨으면 누구도 찾을 수 없지.
2: 박쥐잖아. 큰일 났다. 도망쳐야 돼.
3: 내 말 못 들었어?

0: 어? 저기 숨자. 에이, 그럼 다른 걸 먹어야지. 초음파 발사!
1: 우와, 어두운데 저렇게 빨리 날 수 있다니. 설마 고고스캔? 큰일 났다. 초음파로 위치를 알아내고 있어. 그린 파워 변신. 파워 집게 발사.
0: 그렇다면
1: 도망쳐. 박쥐는 초음파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위장술이 통하지 않아.
2: 뭐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3: 어떡하기는, 도망쳐야지.
0: 내 아침밥.
1: 안 되겠어, 렉슨.
4: 힝,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1: 구해줘, 지금 박쥐가.
4: 박쥐에게 쫓기고 있나 봐. 어서 출동하자.
5: 얘들아, 합치하자.

0: 골드 파워 변신! 이제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1: 망했구나, 용 사마테! 공격을 받아!
0: 이게 맞죠?
1: 너 가만 안 둘 테야!
0: 날 잡겠다고? 그건 안 될걸?

0: 어떻게 너를! 잘 도피하네. 그렇다면 우선 피해!
1: 드디어 포기했구나.
0: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이다! 가자라!
1: 어때? 이제 돌아가고 싶지? 나 정말 화났어! 식사 시간!
2: 물대포! 물대포를 쏴!
3: 소용없어. 박쥐는 초음파를 써서 피한다고.
4: 잠깐! 초음파라고? 그렇다면 레스큐킹!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만들어보자!
0: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 알았어! 한번 해볼게! 사이렌 가동! 초음파 모드!
1: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싫어! 도저히 안 되겠다! 제발 그만! 초음파 작전 성공!
5: 정말 놀랐어. 우리의 위장술이
6: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
7: 자연의 신비로움엔 끝이 없거든. 항상 겸손해야 해.
6: 그래도 너희들의 위장술은 대단했어. 앞으로는 숨기대장 핑이 아니라 핑과 곤충들이라고 해야겠어. 해보자, 숨기대장.

0: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날 누가 살았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죠. 첫째 아기 돼지 집엔 방이 하나 있었어요.
1: 아, 이리야. 창문도 한 개. 너 이리야. 마당에 나무도 한 개. 문에 적힌 숫자도 이리고.
0: 그런데 바로 그때.
2: 하하! 나는야 네모거인 괴물이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1: 발끝 하나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집이 너무 네모나잖아.
0: 다행히 둘째 아기 돼지 집에 방이 두 개였어요.
3: 우리 위한 집이야. 나랑 너랑 하나 둘. 창문이 두 개 있고 하나 둘. 마당에 나무도 두 개 있어. 문에 적힌 숫자도 2고. 둘을 위한 차야. 둘이 마셔야 맛있지.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3: 털끝 두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미안해. 이
1: 닭 이름 바로
3: 이. 괜찮아, 연기였잖아.
1: 근데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0: 다행히 셋째 아기 돼지 집엔
4: 야호, 내 차례다. 바쁘다, 바빠, 바빠.
0: 방이 세 개나 있었답니다.
1: 자, 하나, 둘, 셋. 창문 세 개, 또 하나, 둘, 셋. 탑도 세 개, 또 하나, 둘, 셋. 깃발도 세 개, 또.
0: 어, 그래, 그래, 고마워, 삼.
3: 와, 우리가 지낼 방도 있을까?
1: 당연하지. 둘이면 단짝이고 셋이면 파티지. 네모 거인 괴물 물리치는 건 완전 누워서 딱 먹히지. 하나, 둘, 셋.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1: 절대 안 돼. 살끝 세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1: 아니, 어떡해?
2: 별로 세게 안 불었는데.
1: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5: 너도 한번 당해봐.
0: 멈춰.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셋째 아기 돼지 집은 부서지면 안 돼.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2: 4.
1: 그럼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넌

0: 어느 날 아름다운 들파미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깡총 깡총 깡총 깡깡총. 사슴을 빠르게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치타다! 치타는 그만 지쳐버렸어요. 이어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이 나타났죠.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꿍 과과 꿍 코끼리가 갔어요. 후. 그리고 그 다음엔 거미가 나타났지요. 저리가 거미야. 이상한 동물은 이제 그만. 어 잠깐만 뱀이잖아. 개구리다.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구리가 가고 이제 귀여운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1: 오 안돼.
0: 괜찮아 빙고. 고양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발톱으로 고양이는 잠이 들었고 고요해졌어요.
2: 공룡이다!
3: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4: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5: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4: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연평도에서 새나개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24시간 강아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제보자. 보호자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강아지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연평도로 일하러 갈 때도 강아지들을 데리고 간다는데
1: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0: 보호자에게 집착하는 강아지 때문에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유명하다는 입질견 딱지. 만지는 순간 폭군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2: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물릴 뻔했어요.
3: 아, 만지려다가 네. 물릴 뻔했어요?
2: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4: 그냥 한 명도 물어, 그냥 건드리고.
0: 곳곳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들. 9년째 접근 금지령이 내린 딱지입니다.
5: 만지지 말라고 했지!
0: 순식간에 폭군으로 돌변하는 딱지. 어쩌다 폭군이 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연평도의 선 넘는 강아지들. 지금 만나러 갈까요? 꽃들이 만개하는 봄. 하지만 강아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경고문. 아,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강아지 짖는 소리가 요란한데요.
1: 그만, 제발.
0: 낯선 제작진에게 계속해서 짖어대는데.
1: 그만, 제발.
0: 보호자가 한 달 전 입양한 슈나우저 가루입니다. 일어서는 제작진에게 달려드는 가루.
1: 가루야, 너 계속 그렇게 짖으면 어떡해.
0: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가루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보호자.
1: 짖으면은 이제 옆집한테 피해를 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사는 분들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0: 한 달 전 가루의 입양 후 부쩍 예민해진 루이. 가루가 짖으면 덩달아 시끄럽게 짖어대는데 보호자가 키운 지 3년 된 폼피츠 루이입니다.
1: 루이는 오히려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랬던 강아지인데 가루가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0: 결국 짖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보호자.
1: 짖지 마. 안 돼.
0: 밖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데
1: 진짜 갑자기 짖는 친구여가지고

0: 그만, 그만, 그만.
1: 결국 복잡한 곳을 피해 한산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0: 원래 저기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친구가 가루가 이제 강아지만 보면은 난리 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짖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른 큰 공원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1: 공원까지 강아지들과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그녀. 무사히 공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잘 견디나 싶었는데 결국 터지고 마는 가루와 로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당황한 보호자는 녀석들에게 사정을 해봅니다.
2: 제발 제발 제발. 다 왔잖아 다 왔잖아.
0: 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 그만 그만.
1: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그런데 산책을 시작하려고 하다 머뭇거리는 보호자.
3: 왜 멈추시는 거예요?
0: 달려들까 봐.
1: 결국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가루.
3: 무조건 달려들어요?
0: 네. 저렇게 올 때 자기 눈앞에 보이면 저래요.
1: 누가 보이기만 해도 극도로 흥분하는 가루와 그런 녀석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보호자. 또다시 지나가는 개를 보고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평소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0: 당해가지고 이제 전 주인분께서 사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피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보호소에 있다가 또 인보처에 가 있다가 그러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주지가 세 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1: 갑자기 아파서 가루를 키울 수 없게 됐다는 전 보호자. 결국 가루를 보호소에 맡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거처가 바뀌었던 가루.
0: 그 기억이 너무 셌나 봐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은 너무 이제 난리가 나니까.
1: 이젠 보호자만 안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0: 이거 쓰레기만 버리고 올 테니까 지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너네. 로이.
1: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전 로이와 가루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보호자.
0: 가루 이거 먹고 있어?
1: 과연 가루는 보호자가 나가면 어떨지? 처음엔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불안에 떨고 결국 목이 터져라 지저대는 가루. 그리고 덩달아 짖는 로이까지. 텅 빈 복도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0: 저렇게 짖으면은 옆집에서도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한 번씩 문을 이렇게 펑 하고 치고 갈 때가 있어요.
3: 무서워.
0: 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냥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또 아무도 없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좀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제발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해 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짖어요.
1: 5분만 집을 비워도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들 때문에 보호자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데요.

그녀가 돌아오고 나서야 안심하는 가루.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매일 가루와 24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가루의 분리불안. 가루는 어디를 가나 그녀의 껌딱지입니다. 다른 강아지들과 재미있게 노는 로이와는 다르게 보호자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가루.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는 녀석. 결국 또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0: 하면은 이런 행동을 보여요. 아.
1: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극도로 불안해하는데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습니다. 직원분이 가루를 진정시켜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2: 약간 물거든요?
3: 아, 물기도요?
2: 눈에 못 이겨서 무는 것 같긴 한데.
1: 보호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난리가 나는 가루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그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4: 이제 일단 가루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이제 연평도에는 이제 이모랑 뭐 언니랑 다 같이 이제 가족식당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식당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씩 여기서는 아예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1: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평도까지 출근하는 그녀.
5: 짓지 마.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안 맡아줘서 애견 카페나 이런 데도 안 맡아줘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다. 제발. 그만.
1: 강아지들을 데리고 연평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5: 하지마. 제발.
1: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데요.
5: 두 대인데 이제 8시 배랑 이제 1시 배인데 원래 좌석이 다 있어요. 정해진 좌석이 있는데 가루가 너무 지져가지고 저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단 그 선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짐칸에 이제 들어가서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난항이 예상되는 그녀의 험난한 여정.
5: 죄송해요. 야! 안 해주셔도 돼요.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이 녀석들 여러 사람 놀래키네요.
6: 안녕하세요.
1: 화물칸에 실려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가루와 로이.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5: 앉아. 그만.
1: 배 안에서 지옥 같은 2시간을 보낸 그녀와 강아지들. 드디어 일자리가 있는 연평도에 도착합니다. 강아지들을 챙겨 간신히 배에서 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
5: 너무 힘들어요.

0: 아직 한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1: 아휴,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신 것 같네요. 너무 험난한 일하러 가는 길. 연평도에 도착하자마자 집부터 들르는데.
2: 여기가 집이신 거예요?
0: 네.
2: 아, 여기는 그러면은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긴?
0: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려고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루, 가루.
1: 또다시 가루야, 불안한지 가루야. 지저대는 가루.
0: 가루야, 가루. 그나마 여기는 옆집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요. 조금 민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만, 그만, 그만.
1: 아이고, 도대체 쉴 시간이 없네요. 곧 일하러 가야 할 시간. 일터까지 가루와 로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3: 아유, 애들 데리고 오냐고 고생했네. 아유,
1: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한 그들을 반겨주는 이모.
0: 로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3: 아유, 우리 로이.
0: 얘네 어디다 놔야 돼?
3: 이거 밖에 놔야지. 안에 못 들어가잖아.
1: 하지만 가게 안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순 없는데요.
3: 두고 들어와.
0: 너네 이러고 잠깐만 있어. 금방 다시 나올게. 알겠지? 또 짖고 이러면 안 돼, 너. 아이고.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1: 보호자가 사라지는 뒷모습에 또다시 불안해하는 가루. 녀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일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두 손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는 은서 씨. 그녀가 일하는 사이 밖에서 불안해 떠는 가루. 보호자를 향한 가루의 집착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2: 있는 거예요?
0: 네.
2: 보호자는 찾는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저렇게 짖으면은 옆에 있는 로이도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3: 쌀뜨물로 마늘도 좀 드려.
1: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요.
4: 그래.
1: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는 보호자.
0: 그만. 왜? 가만히 좀 있어. 야, 내 돈 벌어야 너네 맛있는 거 사주지. 응? 언니 일하고 올게. 알겠지? 금방 올게, 금방. 응? 짖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루야.
1: 일을 하는 내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녀.
3: 좀 안쓰럽죠. 어쨌든 파양돼서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안타깝긴 한데 지금 제 상황도 지금 어쨌든 젊은 애가 막 강아지만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0: 가루랑 로이랑 좀 마음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5초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같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걸 좀 꼭 배우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간절해요. 진짜로.
1: 과연 가루의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녀의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번엔 연평도에 폭군으로 소문난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5: 저 사람들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야? 가 데리고 와.
3: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물릴
2: 뻔했어요. 아, 만져다가 물릴 뻔했어요?
3: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난리. 지엄마.

0: 건드려 보신 적 있네.
1: 아니 없어요. 무서워서.
2: 그냥 할머니도 물어. 그냥 건드리면. 아,
0: 얼마나 몇 번 물리셨어요?
2: 서너 번 물렸지 뭐.
0: 아, 서너 번 물리셨어요?
2: 한강 조금 보니까 빵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로?
3: 동네 방네 소문난 입질견을 찾아가 봤는데 문 앞에 붙어있는 의미심장한 문구들. 어우, 곳곳에 만지면 문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바로 너구나.
4: 안녕하세요.
3: 어우, 깜짝이야. 9년째 보호자가 키우고 있는 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추는 온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2: 알았어.
3: 딱지는 보호자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같은 존재라는데요.
2: 앉아. 이렇게 해놔도 다 어른들을 만지셔서. 안 그러면은 또 네가 책임이니 내가 책임이니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사람들이 인식에 얘네 종 애들이 사람을 워낙 좋아한다고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물려. 저 책임 없어요. 그런데 알겠다고 다 물려.
3: 조금만 방심했다간 딱지에게 물린다는데요. 아무한테나 으르렁거리는 녀석.
2: 시 한번 해. 어찌.
3: 잠시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혹시 물리진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작진. 딱지의 무는 버릇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보호자.
2: 너를 잘못 키웠어.
3: 그래도 보호자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둥이입니다.
2: 내려줘?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딱지 사탕 줘? 사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탕 먹으려면 엄마 주세요. 딱지 사탕 먹으려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고기 까딱까딱. 고기 까딱까딱.
3: 이렇게 애교가 철철 넘칩니다.
2: 엎드려. 옳지. 엄마 손. 옳지. 엄마 손. 이쪽 손. 하트. 옳지. 고. 옳지. 할미 왔네, 딱지, 할미.
5: 딱지 씨.
3: 이분이 보호자의 시어머니라는데요.
5: 야, 이놈아. 더러울 때 안 해, 이 새끼. 딱지야, 우리 딱지지. 우리 딱지지. 그지? 딱지야. 추워? 딱지야.
3: 손주 같은 딱지를 살갑게 대하는 시어머니도 만질 수는 없습니다.
2: 이게 제가 안에서 등을 만져도 이따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져도
5: 안다니까
2: 등을 만 손을 알더라고요.
5: 딱지야, 딱지야, 왜, 왜 할머니 그지? 할머니지? 아까이 지랄이.
6: 본질이 꽤 오래됐잖아요.
2: 9년 됐어, 9년.
5: 뭐 어때? 그냥.
3: 이런 딱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시어머니.
2: 응, 아, 그랬어.
5: 잘해주는데도 먹는 걸 어떡해.
2: 뭐 줄까 하는데도 곁을 안 주니까. 예민한 건지 애가 조금 별종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운 거일 수도 있고.
3: 아무한테나 신경질을 내는 딱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딱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딱지의 코앞에 간식을 늘어놓는 보호자. 어휴, 간식의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2: 하도 안 먹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쫙 깔아놓는데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하나씩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도 지코 지키려고 하는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3: 자신의 간식을 지키는 딱지. 그 옆을 지나가던 제작진에게 돌진하는데요. 순간 아찔함을 느끼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제작진. 어우, 방심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2: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도 지코 지키려고 하는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0: 보호자님이라요.
2: 있으면은 하루에 한 개 먹을까 말까?
3: 이 집의 상전은 딱지입니다. 녀석을 품에 안고 밥을 먹여주는 보호자.

0: 편안하게 누워서 밥을 받아 먹는 상전 딱지.
1: 사료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2: 지 스스로는 절대 안 먹어서. 그러니까 지가 안 씻고 그냥 껐떡껐떡 넘기니까.
1: 아, 넘기는 거예요?
2: 네.
1: 씹지 않고요?
2: 네. 한 4일 정도 굶겨보고 그래 갔는데 제 보인 앞에서 이불에다가만 토만 해놓고 그러고 안 먹어요.
0: 스스로 먹지 않는 딱지가 딱해서 먹여주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문다는 건데, 장갑을 끼고 딱지가 얼마나 세게 오랫동안 무는지 테스트해 봤습니다. 장갑을 물고 냅다 흔드는 딱지. 집요하게 쫓아와서 물고 또 물고.
2: 그만해. 그만.
0: 그만하라고 보호자가 말려도 계속되는 딱지의 입질.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 사회성 발달할 때부터.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빼고는 아예 사람들이 만져본 적이 없어요.
0: 태어나자마자 친정에서 연평도로 데려와 9년 동안 함께 지낸 딱지. 발에 염증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2: 여기가 해풍이 심하니까 습진이 심했는데 그게 뼈까지 다 들어, 그거 염증이. 그래서 다 벌려가지고 다 긁어내고. 근데 여기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또 골마야.
0: 혹시 딱지가 예민해진 이유는 수술 때문일까요? 지금도 피부병 때문에 2년째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다는데.
3: 오늘 그때 추르렁 같이 해주시네요?
2: 약이 되게 독해서 그 냄새 때문에.
0: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서 약을 간식과 섞어서 떠먹여줍니다. 보호자에게 딱지는 자식처럼 귀한 존재, 그 이상이래요. 며느리와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딱지. 시어머니와 굴을 따러 왔습니다.
4: 그대로 가는 게냐, 그대로 게냐. 다 뜯어갔지, 냉겨놓나.
0: 아무리 찾아도 빈 껍데기만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딱지를 안고 있는 며느리. 오늘따라 굴 찾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2: 갱구.
1: 갱구요?
2: 네, 갱구. 여기 사람들은 이거 다 무쳐 먹던지 소라처럼 따 먹던지. 여기 갱구 다 올라왔네.
0: 어디를 가든 딱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 며느리. 그런데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남편을 따라 연평도에 오게 된 그녀. 처음엔 낯선 곳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살기엔 괜찮아요, 살기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0: 그래도 딱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4: 딱지야, 딱지야, 우리 딱지야, 이리 와, 딱지야, 이리 와.
0: 한 많은 세월을 보낸 시어머니에게도 딱지는 손주 같은 존재라는데요.
2: 딱지! 야, 이거 잘했어.
4: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미우치면서 울어봐도 때는 너저리.
2: 잘한다.
4: 때는 너저리. 때는 너졌어, 이제. 이미 때는 너졌어. 염원형 욕골이 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0: 9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딱지.

0: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인가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1: 보좌와 잠시도
2: 십자인대가 한쪽이 끊어져요. 그러면 애가 반대쪽으로만 걸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도 끊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똥을 좀 싸요. 안 먹는 애들은 굶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단단히 먹이셔야지 딱지랑 더 오래 행복하게 사십니다. 네.
1: 이제부터 딱지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가 밥을 먹여주는 건 절대 금물. 무엇보다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입질인데요.
3: 할머니 집.
1: 사람 손이 가까이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물어버립니다.
2: 이게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던 애들이 사람 손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이 발 저렇게 부은 거 엄청 아프고 수술하면 엄청 아픈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사람 손이 와서 꺼내가지고
0: 손톱하고
2: 드레싱하고 그걸 하루에 두세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사람 손만 봐도 이골이 나요. 보호자한테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오히려 보호자는 완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1: 그렇다면 딱지의 입질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앉아. 엎드려. 앉아. 엎드려.
1: 우선 보호자의 교육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0: 주세요. 골 갔다 갔다.
2: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하다 나와요. 자, 이제부터 딱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일 모자르는 게 못 참아요.
1: 못 참고 물어버리는 딱지를 위한 기다려 교육이 시작됩니다.
2: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앉아, 기다려, 옳지만 쓸 거예요. 기다려 한번 얘기해 보세요.
0: 기다려.
2: 네, 그리고 자, 이러면 고개 돌리세요. 무시하세요. 눈 맞추지 마세요. 한 5초 뒤에 다시 기다려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기다려 하셔도 돼요.
0: 기다려.
2: 네, 1, 2, 3. 안 돼요. 네. 다시 기다려.
0: 기다려.
2: 1, 2, 네,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행동을. 얘는 지금까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기다려.
0: 기다려.
2: 옳지.
1: 이번엔 잘 기다리는 딱지.
2: 옳지.
0: 옳지.
2: 이 정도 차분함이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차분함이 나와야 돼요.
0: 앉아.
2: 기다려.
0: 기다려.
2: 네. 옳지.
0: 옳지.
2: 그렇죠. 지금 완벽해요.
1: 와, 이제 네. 긴 시간도 잘 기다리네요. 다음은 딱지의 사회성 교육입니다.
2: 흥분도 높아졌어요. 제가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님?
0: 기다려. 앉아, 안나. 앉아.
2: 저랑 멀어지게 덮고 가야 돼요.
0: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2: 저랑 사이에 껴야 돼요. 저랑 딱지 사이에 보호자님이 서서 단호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네, 반대쪽으로 밀어내거나 하면서.
0: 안 돼.
2: 기다려. 이거 못 하셔야 돼요. 네. 단호하게.
0: 안 돼.
2: 데리고 가세요. 반대쪽으로 더 밀어내세요. 네, 더.
0: 안 돼.
1: 보호자님, 훈련할 땐 단호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0: 일로 와. 앉아. 기다려.
2: 옳지. 평소에는 딱지랑 많이 웃고 이뻐해주고 잘해주세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포인트들이 있죠. 잘못한 행동들, 남들한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막 해달라고 낑낑거린다거나 너무 참지 못하고 떼쓴다거나 그럴 때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것만 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잘할 거고 의학적인 부분들만

0: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약들만 좀 바꿔지고 호르몬만 체크를 하면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어요.
1: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나도 유모차 끌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0: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 감사합니다. 네.
2: 이번엔 집착견 가루를 찾아간 설샘.
3: 네.
0: 네. 나가면 혹시 좀 덜 짖어요?
3: 그래도 짖긴 짖는데 그래도 지금보단 덜 짖을 거예요.
0: 그래요?
3: 네.
0: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3: 알겠습니다.
2: 24시간 보호자와 떨어질 수 없는 가루.
3: 목도 다 상할 것 같고.
0: 분리불안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짖어서. 근데 지금 보면 그것만 짖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3: 그냥 이런 작은 움직임. 네. 미나 그냥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 어디 간다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래면서 짖어요.
0: 그죠?
3: 네, 그게 너무 심해요.
0: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3: 무서워서?
0: 맞아요, 무서워서는 맞아요. 무서워. 근데 왜 이렇게 뭐 좀 적당권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무서워할까요, 지금처럼? 조금의 자극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3: 모르겠어요, 그거를.
0: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가루를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못 쉴 것 같아요.
3: 어, 맞아요. 못 쉬어요.
2: 집 안에서도 잘 쉬지 못하는 가루. 밖에서도 보호자와 24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0: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24시간 같이 붙어있는 보호자가 좋은 보호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내가 아무 자극 없이 편히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봤더니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3: 네.
0: 일할 때도 같이 가죠.
3: 네. 무조건.
0: 무조건 같이 가죠?
3: 네.
0: 그러면은 일하는 공간에서 못 쉬죠?
3: 못 쉬죠.
0: 그쵸?
3: 네.
0: 그 집에 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3: 네.
0: 이게 반복되면 뇌에 과부하가 생겨요.
2: 하지만 전 주인과 원치 않는 이별 후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 가루.
0: 아무래도 버려졌던 경험, 가족이 바뀌어봤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특히 처음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를 만나게 되면 분리불안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불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3: 혼자 있는 연습.
0: 네.
2: 이제는 가루가 혼자 그만, 있는 그만. 연습을 그만. 해야 할 시간.
3: 제발 그만.
2: 실내에서도 바깥 소음에 예민한 가루.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백색 소음이나 갈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3: 갈색 소음이요?
0: 네. 이런 게 백색 소음이에요. 그러면 바깥 소리들이 많이 상쇄되면서 우리 가루가 조금 더 쉴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게 갈색 소음이에요. 조금 더 낮은 소리. 이거를 스피커로 가루 쉴 때는 이거 잘 때도 밤에도 여기 밖에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하면 틀어놔주는 게 좋아요.
3: 밤에도요?
0: 네. 원래 이게 좀 되고 나면 우리가 산책을 하는 건데 오늘 산책을 한번 여기 연평도고 다른 분들 없으니까 좀 조심히 긴 줄을 가지고 하는 산책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우리 감독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2: 이번엔 평소 잘 쉬지 못하는 가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넓은 공간에서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뭘 얘기하거나 뭐 하자라고도 안 할 거예요.
3: 그냥 조용히.
0: 가루의 선택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 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둘 거예요. 줄 늘려주면서 당겨지는 느낌 최소화시키고 멈추면 멈추고

0: 법적으로는 2m 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조금 한번 해보는 거고, 원래 이런 소리도 무서워하는데 지금 차분하고 안정된 상황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조금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잡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조금 이완되어 있는 산책.
1: 지금 긴장의 끈을 놓고 자유롭게 다니는 가루.
0: 얘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지 보여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지가 알아서 멈춰요.
1: 자신의 템포에 맞추어 걸어가는데,
0: 그죠? 짖지 않고.
2: 그만.
1: 전에 산책할 때는 쉽게 예민해지고 불안에 휩싸여 짖었던 가루. 그랬던 가루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가루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보호자. 가루야, 과거의 상처는 잊고 앞으로는 보호자와 행복해지렴.
2: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그냥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랬고 좀 가루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좀 가루의 상태를 좀 더 악화시켰던 게 아닐까.
0: 가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2: 아, 네. 제발. 네. 그런 가망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0: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네.
2: 안 돼.

0: 이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기본 요리를 다채롭게 응용해 매일 다른 집밥을 즐겨보자. 우리가 알던 두부조림이 아니다. 자박하게 끓여 먹는 색다른 두부요리.

0: 뜨끈한 밥에 올려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두부 자박이부터 입맛 살리는 쪽파무침, 더 맛있게 먹는 법 대공개. 참치와 마요네즈 양념으로 180도 변신한 참치 쪽파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비타민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두부 자박이의 새빨간 비주얼을 보니까 식욕이 마구 생기는 것 같아요. 밥이랑 먹기 좋은 딱 맛있는 음식인데요. 자,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두부 자박이에 기본적으로 두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네. 호박도 들어가요.
1: 네. 네,
2: 그다음에 두부와 호박을 밑간할 소금하고 후추 필요하고요.
1: 네.
2: 이제 두부를 지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 들기름하고 식용유 필요합니다.
1: 네, 간단하고요.
2: 네.
1: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를 볼게요.
2: 자박에 이제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양파, 대파, 청어고추 들어가요.
1: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2: 네.
1: 자박하게 만든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2: 네, 일단 양념장에 저는 이제 양념장 밑에 맨 밑에 다시마를 네. 넣고 깔기 때문에 다시마 들어가고요. 주된 양념은 이제 간장이죠. 네, 간장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1: 네.
2: 고춧가루, 통깨, 마늘, 참기름, 그다음에 물이 한 컵 필요합니다.
1: 이 요리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2: 네.
1: 그러면 두부 자박이 시작해 볼게요.
2: 네, 일단 두부를
1: 네.
2: 잘라 볼게요.
1: 네, 두부를 잘라 볼게요.
2: 오늘은 두부가
1: 예.
2: 약간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럼 부침.
2: 그렇죠.
1: 예.
2: 부침요. 근데 만약에 찌개용이 있다, 그러면
1: 네.
2: 굳이 뭐 따로 사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로,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2: 저는 300g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수분이 좀 빠지면은 단단해져서 조리하기가 편하죠.
1: 그렇죠. 이 두부가 사실은 잘 많이 부서질까봐 어느 찌개나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잘 안 넣게 되거든요.
2: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 정말 두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럼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박이처럼 두부 조림도 우리가 맛있지만
1: 네.
2: 짜박짜박 국물 있게 먹는 요 자박이 또한
1: 예.
2: 촉촉해서 맛있거든요.
1: 자, 선생님, 그럼 두부 조림과 두부 자박이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2: 국물의 차이죠.
1: 예.
2: 국물이 씨는 자박이, 국물이
1: 예.
2: 없다면은 조림. 이렇게.
1: 물론 조림 먹을 때도 그 남은 양념으로 밥을 이렇게 비벼 먹고 하지만
2: 네.
1: 자박이는 뭔가 이렇게 진짜 덮밥처럼 이렇게 얹어 먹어도 좋겠어요.
2: 맞아요.
1: 그쵸?
2: 덮밥 느낌을 원하시면 자박이.
1: 예?
2: 그냥 반찬을 원하시면은 두부 조림을
1: 예.
2: 추천드려요.
1: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2: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채소 썰고 양념 준비하는 동안
1: 네.
2: 그 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1: 자, 그럼 두부를 이렇게
2: 네.
1: 물기를 빼줄게요.
2: 자, 자박인데 두부 자박인데
1: 예.
2: 저는 이제 호박도 한 개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호박이 거의 두부와 비슷한 그람수가 되더라고요.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호박.
1: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장보러 갔을 때 제가 애호박을 샀는데 가격도 경제적이에요.
2: 요새 호박 가격이
1: 예.
2: 조금 내렸어요.
1: 예.
2: 호박 가격이 조금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저 옛날에는 한동안 장마철에는 5,500원짜리까지 산 적이 있거든요.
1: 네.
2: 눈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요것도 살짝 소금을 살짝 뿌려볼까요?
1: 요것도 뿌려볼까요?
2: 네.
1: 자, 이것도 두부처럼.
2: 우리가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2: 밑간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1: 네.
2: 그렇지만 조금 더 수분이 나오면은 좋기 때문에 살짝만, 여기는 소금만 뿌릴게요.
1: 네.
2: 이렇게 해서. 두부처럼
1: 콤비린내가 될까요?
2: 요것도 두부랑 같이 해서 다른 이제 재료 썰고 양념
1: 네.
2: 준비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 길게 할 필요 없이.
2: 네.
1: 자, 그럼 애호박도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빼는 동안
2: 네.
1: 다른 채소를 한번 썰어볼게요.
2: 네, 자, 오늘
1: 네.
2: 여기에 이제 양파.
1: 네.
2: 양파 들어가는데 양파가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들어가 줄 거예요.
1: 예. 아무래도 두부도 그렇고 애호박도 약간 두께를 있게 했기 때문에
2: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좀 도톰하게
1: 예.
2: 몇 cm예요? 얘기하면 1cm?
1: 1cm,
2: 네, 1cm 정도 이렇게
1: 네.
2: 썰어서
1: 각자 집에서 드시는 크기대로 한번
2: 네.
1: 1cm 내외로 해서
2: 네.
1: 드셔보세요.
2: 자, 그다음에 대파도
1: 예.
2: 어슷 썰어도 되고 5cm로 썰어도 되고
1: 네.
2: 그것은 그냥 편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것 같아요.
1: 오늘은 대파 흰 부분만 준비하셨네요.
0: 네, 파란 부분은 오늘 안 쓰고 이렇게 네. 흰 부분 정도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다음에 고추도 고추 한 개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 오, 오늘은 어떤 고추 준비하신 거예요?
0: 오늘 고추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칼칼하게 청양고추는 네.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요. 홍고추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 넣어줄 건데 네. 이거 만약에 애들 먹을 거다 그러면은 청양고추는 풋고추를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채소는 간단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1: 자, 자박의 양념은 또 어떻게 만들지 기대가 네. 됩니다.
0: 자, 일단은 양조간장.
1: 예.
0: 양조간장이 한 4스푼 정도 들어가요.
1: 네.
0: 4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약간 넣어줄게요.
1: 고춧가루.
0: 네, 칼칼하게.
1: 네.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간장이 들어갔으면 단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저는 오늘 물엿 준비했어요.
1: 물엿.
0: 네.
1: 윤기가 그냥 주르르 흐르겠어요.
0: 네. 마늘도 약간 넣어줄게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1: 참기름.
0: 그다음에 통깨까지.
1: 통깨까지.
0: 네, 자.
1: 거의 저희가 집에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0: 그렇죠. 양념이 비슷비슷한데 또 그 메뉴에
1: 네.
0: 알맞은 또 계량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레시피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제하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여기에 다시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0: 네, 다시마는 제가 이따가
1: 예.
0: 알려드릴게요.
1: 자, 그럼 이제 불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불로 이동해서 네.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0: 자, 저는 오늘 들기름하고
1: 식용유.
0: 네. 식용유인데 들기름만 두르고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당연히 되죠.
1: 네.
0: 네. 자, 이렇게
1: 자, 들기름 넣어서 좀 더 고소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네. 사실은 우리가 들기름으로 두른 지진 두부만 먹어도 사실은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1: 그 선생님 확실히 이렇게 구운 후에 두부가 졸여지면 훨씬 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0: 식감도 좀 약간 쫀득쫀득하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냥 요 한 과정이 사실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귀찮아요.
1: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0: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건너뛰면 아, 결과물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1: 한 끗 차이인데.
0: 아유, 그러니까.
1: 예. 이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는 거죠. 색이 날 때까지.
0: 노릇노릇은요, 금방 됩니다. 네.
1: 네.
0: 자, 요렇게 지금 노릇노릇해졌죠.
1: 예. 네.
0: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뒤집어 줄게요.
1: 이대로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두부는 김치랑 해서 먹어도.
0: 근데다가 그대로 드셔도 되는 게
1: 예.
0: 우리 아까 소금하고 후추 뿌렸죠.
1: 예.
0: 들기름이랑 오일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1: 예.
0: 아우, 나는 이렇게 쌍으로 뒤집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아우, 이거는 어부지리를 얻었어.
1: 저절로 다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이제 조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1: 자, 이제 맛있게 한번 조려봐야죠. 두부 자박이 만들어볼게요.
0: 네. 자, 자박이라 네. 사실은 밑에 눌어붙을 염려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물을 넣을 때 요 다시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다시마를 넣어주면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양파, 도톰하게 썬 거.
1: 양파도 좀 깔아주는 거예요?
0: 네, 양파를 깔면 단맛도 올라오고 그러게. 또 양파의 수분감이 있어서
1: 예.
0: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얹을게요. 네. 저는 이 자박이
1: 예.
0: 진짜 자주 해 먹어요.
1: 아니 뭔가 이 자박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 밥도둑 같기도 하고
0: 네.
1: 쏙쏙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0: 맞아요. 조림도 맛있는데
1: 예.
0: 이 자박이는 국물이 있어서 그리고 다 나중에 데고 나서 달걀 다 하나 얹어 먹어도 아우 너무 맛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자, 그다음에
1: 네.
0: 여기다가 우리 양념한 거 있잖아요.
1: 네,
0: 양념을 두부도 양념이 돼야 되지만
1: 네.
0: 호박도 양념이 돼야 되니까.
1: 그러면 간이 싹 배야죠.
0: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1: 네.
0: 자, 보세요. 자, 자, 눈 잘 뜨고 보셔야 돼요.
1: 네.
0: 자.
1: 복사해서 붙여넣기.
0: 그렇지.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아, 이 요리할 때 있잖아요.
1: 네.
0: 요런 JQ. 잔머리 지수 필요합니다.
1: 정말 간단간단하게
0: 네.
1: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자, 이제 여기 양념이 남았죠?
1: 예?
0: 여기다가 이제 물 한 컵을 넣고
1: 네.
0: 졸여야 되는데, 요 양념 아까우니까
1: 네.
0: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1: 자, 마지막까지 또 양념 한 방울 맞아도 저희가 또 아까우니까.
0: 자, 그 다음에 이제
1: 예.
0: 요거 부을 때 가장자리로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1: 가장자리로요?
0: 가운데 뚜루룩 부으면 양념이
1: 다 흩어지죠?
0: 자,

0: 자, 이렇게.
1: 이제 기뻐. 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0: 이제.
1: 불이 할 일이야.
0: 이제 자박자박하게 이제 조리는 일만 남았나요?
1: 네. 자, 그러면 이제 끓기 시작해서 7분. 네. 근데 이제 끓기까지 좀 센 불에서 해주시다가 이제 네.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익힐 거예요. 네. 그때 불을 중불로 줄이셔가지고 7분 정도면 호박도 알맞고 두부도 양념이 싹 배어 들어가고 그 네. 밑에 깔린 양파는 그냥 얌전해져 있어요.
0: 얌전하게? 네. 자,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불에 한번 맡겨볼게요.
1: 그렇죠.
0: 자, 7분 동안 있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1: 네.
0: 지금 7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1: 짠.
0: 이야, 우와. 이야.
1: 아니, 지금 딱 화면 돌리신 분은 아, 두부 졸음인데 왜 저래? 국물이 왜 안 졸았어? 이거 두부 자박입니다.
0: 이야, 진짜 여기에 그냥 화비에 썩썩 올려서 비벼 먹으면 너무 촉촉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1: 세상에.
0: 이야.
1: 보석 같은 향채소가 위에서 두루루루루. 자, 오.
0: 근데 이 향이 방송으로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 네.
0: 달큰한 향도 올라오고. 그렇죠.
1: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향채소가 싹 숨이 죽을 정도면 몇 분이면 필요하냐?
0: 네.
1: 2분 정도면 되니까
0: 2분이요?
1: 잠시만 기다릴게요.
0: 자, 일단 뚜껑 안 덮고.
1: 뚜껑 닫을게요.
0: 닫고요.
1: 왜냐? 향채소의 향이 두부랑 호박에 싹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두부를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뚜껑을 안 덮으면 향이 날아가겠죠. 휘발성으로.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저희는 향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뚜껑을 네.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2분 후에 저희가 한번 덜어보도록 할게요. 자,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1: 네, 자, 그럼 불을 끄도록 할게요.
0: 예.
1: 네.
0: 그 완성도실 한번 옮겨볼까요?
1: 네.
0: 자, 이야. 자, 옮겨볼게요.
1: 네. 자, 우리는 오늘 한 접시 먹겠습니다.
0: 예.
1: 네, 자, 이렇게. 오!
0: 우와!
1: 이야.
0: 이야.
1: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0: 아, 두부 이렇게 튼튼하게 부서지지도 않고.
1: 아니, 부서질 수가 없는 게
0: 네?
1: 우리가 뭐 건드렸어야지.
0: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양념이 잘 됐어요, 선생님.
1: 그냥 양념도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뿌렸잖아요.
0: 아니, 불 위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불 제대로 살짝하고.
1: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요리 너무 사랑해요.
0: 맞아요.
1: 그냥 내가 딱 썰어서 양념 넣는데 불이 알아서 해주는 요리.
0: 맞아. 아니, 두부 어떻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안쪽은?
1: 사실은 우리가 부침용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두부 딱 드시면은
0: 네.
1: 마치 찌개용을 먹는 듯한
0: 맞아요.
1: 부드러운 식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이 찌면서 뚜껑을 덮고 쪘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게 쪄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호박.
0: 아, 이렇게 반반 넣으면 또.
1: 광희 씨 호박 좋아해요?
0: 당연하죠.
1: 저 호박 진짜 좋아해요.
0: 저도요.
1: 응.
0: 요것도 이제 이거 양념하고 같이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면 이렇게 부스러졌을 때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밥이랑.
1: 이게 또 호박이 또 알맞게 싹 익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0.7cm 정도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어려서 좀 더 익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얇게 써시면 돼요.
0: 좀 얇게.
1: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취향이 다 틀리더라고요.
0: 저 약간 무르게. 그래서 약간 뭉개질 정도로 해서 먹어요. 부드럽게.
1: 예, 그러면은 광희 씨는 0.5cm 정도로 써는 거를 추천드려요.
0: 예.
1: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쪽에도 자박인지라
0: 예.
1: 자박자박 국물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0: 예. 이렇게 그냥 먹으면 온 가족이 그냥 밥 한 공기는 뚝딱일 것 같아요.
1: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향채소 예. 조금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0: 이야.
1: 이야.
0: 너무 푸짐한데요, 선생님?
1: 둘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향채소네.
0: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 푸짐하고 맛있는 두부 자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자박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앞뒤로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애호박은 동글 썬 뒤 소금을 뿌려 밑간해줍니다. 양파는 도톰하게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고춧가루, 물엿,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양파를 깔아준 뒤 애호박을 펼쳐 담고 양념을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부친 두부를 넣고

0: 꼭 양념을 고루 뿌려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끓어오르면 7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얹고 2분 정도 뚜껑 덮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애호박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고 채소를 담으면 두부 자박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쪽파 무침은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무쳐야 하는지 잘 몰라서 잘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참치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쪽파 반단 정도 준비해 주신대요. 2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참치는 조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캔, 네. 그다음에 김 두 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무침 양념에 필요한 재료도 한번 볼게요.
2: 네. 일단 약간 요거는 비주얼 담당이에요. 예. 네. 청양고추 이렇게 다져서 준비할 거고요. 네.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약간 넣어주는데, 네.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한 맛 때문에 저는 겨자하고 레몬즙을 넣어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고소해야 되니까 깨소금하고 참기름 들어갑니다.
1: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도 조금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참치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이 파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네. 쪽파가 나올 때 이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참치가 눈에 제일 들어오는데 네. 이 참치는 그냥 통조림 참치 준비를 했는데 이 기름이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요.
2: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예. 이렇게 체에다가 기름기를 숟가락으로 눌러서 내리던지 예. 아니면은 일회용 장갑 두 개 끼고 꽉 손으로 짜던지 예.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이 참치 통조림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좋아했었고 이 김치찌개에 안 들어가면 또 섭섭하고 참치 김밥도 맛있고 이 참치통은 참치 통조림 늘 집에 있거든요.
2: 아, 그리고 또 이게 선물로도 들어와서 오늘 요거 참치 쪽파 무침 꼭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자, 이렇게 기름기를 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두고.
2: 쪽파가
1: 진짜 신선해요.
2: 쪽파가 지금이 제철이에요. 야. 그래서 쪽파가 저렴해요.
1: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냥 아삭아삭한 소리가 그냥.
2: 자, 이렇게 해서 5cm로 썰 건데 예. 요 대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예. 흰 부분은 요거 따로 두고요. 예. 요쪽 거는 같이 둘게요.
1: 소리 들리시죠, 소리. 이야. 진짜 신선하다.
2: 자, 이렇게. 예. 제철이야, 제철. 네. 자, 그래서 예. 요거를 대궁하고 흰 네. 부분하고
1: 따로?
2: 네, 따로 둘게요.
1: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흰 부분은 열을 가할 때 좀 더 가열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이렇게 쪽파까지 제가 손질해봤고 여기도 김이 있어요.
2: 네, 자, 김도 같이 네.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면 좋은데 요거는 네. 그냥 김밥인 구운 김이에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그냥 썰면 여기가 지금 다 지저분해지니까 예.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1: 또 JP로 써야죠.
2: 그렇죠.
1: 선생님 네. 집에 이 김밥김 말고 조미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2: 조미김도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조미김은 짜서 안 돼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조미김이 그닥 안 짜니까 네. 김밥김 없으면 조미김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그렇지만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조금 염두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죠?
2: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해놨어요.
1: 준비해 둘게요.
2: 네.
1: 자, 이렇게 한번 부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이렇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2: 아, 근데 참, 이게 뭐라고. 김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1: 그러니까 김가루 뿌려지면 정말 그 맛은 다르잖아요.
2: 자, 그럼 이제 양념장은 네. 이따가. 이따가 요거 데치고 와서
1: 그럴까요? 네,
2: 큰 볼에다가 할게요.
1: 자, 네. 지금 뭘 데치셔야 한다는데 어떤 걸 데칠지 한번 가볼게요.
2: 자, 이 중에서 이제 데쳐서 먹어야 될 게
1: 이거죠.
2: 쪽파. 네, 그럼 쪽파 갈게요. 네. 자, 소금 약간 넣어주도록 예. 할게요. 이제 소금을 넣어주는 거는 이 파에서 있는 영양 성분이 덜 빠져 나오라고 네. 해주고 색도 좀 예쁘라고.
1: 여기 부분 뭐라고 하셨죠 아까?
2: 대궁.
1: 대궁.
2: 네, 흰 부분. 대궁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 먼저 하고
2: 네, 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맛있어서 막 먹고 있는데 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약간 아린 맛이 날 수 있으니까.
2: 맞아요. 근데 데치면은 이 매운 성분이 아린 성분이 휘발성 날라가고 단맛으로 네. 변해요.
1: 오.
2: 그리고 대파로도 하셔도 돼요. 이 요리를
1: 오.
2: 쪽파가 안 나올 때는 대파로 하셔도 되는데

0: 네. 대파도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데쳐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네. 자, 쪽파. 네.
0: 자, 요 정도면은, 됐어요.
1: 한 30초 정도 하셨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1: 찬물로 바로.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파란 부분은. 네. 그야말로 그냥 넣다가 빼서 바로 하셔도 돼요.
1: 맛있겠다. 맨날 무쳐 먹던 재료 말고 이렇게 쪽파 오랜만에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철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많이 요리를 해서 먹고 있는데 네. 쪽파 계절에는 이렇게 사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사다가 이렇게 해서 쪽파 무침 많이 네. 하고 또 참치는 거의 또 집에 있고 네. 아니, 없어도 그냥 캔 참치 살 때는 왠지 요리가 쉬워 보여서 살 때도 마음이 기뻐.
1: 맞아요. 맞아요. 든든하죠, 사도 돼요.
0: 네.
1: 자, 이거는 30초 정도 네. 간단하게 한번 데쳐봤어요. 네,
0: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1: 네. 선생님, 이거 물기 뺄 때 주의할 점 있나요?
0: 물기를 좀 빼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무침 요리가 실패할 때가 물기를 네. 좀 덜 뺐을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물기를 좀 꽉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오늘 좀 짜보도록 할게요.
1: 선생님, 꽉 짤 때 너무 꽉 짜버리면
0: 맞아요. 제가 옛날에 네. 이거를 꽉 짜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입까지 돌아가. 근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짤 수가 없어요. 그쵸. 계속 수분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짜요.
1: 그 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죠? 자, 진짜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아까는 양이 꽤 드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데쳐놓으니까
0: 맞아요.
1: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정도의 양이에요.
0: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좋아요.
1: 예. 네.
0: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네. 섞기만 하면 되니까 네. 아예 양념장을 큰 거로 할까 봐요. 자. 네. 일단은 집에 마요네즈 있으시면은 마요네즈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1: 예.
0: 자,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 맛을 저는 뭐로 할 거냐면 요거 겨자예요.
1: 네.
0: 근데 요 겨자가 없어 그러면은 뭐로 대신할 수 있냐면
1: 예.
0: 혹시 고추냉이 있으세요? 그럼 고추냉이도 괜찮아요.
1: 고추냉이도.
0: 네. 자, 그래서 요 겨자를 이렇게 섞어 줄게요.
1: 예.
0: 자, 이렇게 섞어 주고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 느끼한 맛이 겨자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가 됐겠죠.
1: 맞아요.
0: 자, 거기다가 요거 레몬즙이에요.
1: 오.
0: 레몬즙 없으면 뭐로 할까요?
1: 레몬즙 없으면 뭐 집에 있는 뭐
0: 식초.
1: 식초.
0: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1: 예.
0: 양념은 간장으로 할게요.
1: 네.
0: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깨소금. 네. 그다음에 참기름 들어가고요. 자, 비주얼 담당 넣어주세요.
1: 네. 자, 일단은 네. 빨간 양념이 아니라서 매운 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은 재료도 부담이 없는 데다가 네. 양념도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1: 네.
0: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묻혀줄 거니까 네. 보세요. 이 정도의 이렇게
1: 농도가
0: 농도니까 아까 요거를 꽉 짜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1: 맞아요. 물기가 너무 자박하면 잘 안 묻혀지니까.
0: 네.
1: 자, 그럼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묻혀볼게요. 네.
0: 자, 이때도 요 참치가 좀 더 단단하니까
1: 네.
0: 참치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네, 참치 요걸로 그냥 넣을게요.
1: 네.
0: 참치 넣어주고요.
1: 네.
0: 자,
1: 맛있겠다. 그다음에, 참치가 너무 좋아요.
0: 네. 그다음에 쪽파
1: 네.
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넣고
0: 김은 네. 조금 이따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김은 지금 넣으면 부스러지니까
0: 네.
1: 예, 눅눅해지고 많이 눅눅해지니까
0: 여기다가 김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지금 네. 굉장히 김이 많아 보이죠?
1: 예.
0: 근데 섞으면은 김이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딱 알맞은 양으로 돼요. 자, 담아볼까요?
1: 네. 선생님 이거 밥 반찬으로 좋을 것 같지만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김밥 쌀 때 이렇게 다 넣고 싸면은
0: 참치 김밥처럼
1: 예, 예,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먹다가
1: 일단 먹다가
0: 먹다가
1: 이야 색다른 무침이라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면 쪽파의 첫 경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맵지 않게
1: 예.
0: 쪽파가 달게 느껴지면 나중에 쪽파 먹을 때도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참치 쪽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참치 통조림은 체에 받친 뒤 숟가락으로 눌러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구운 김은 4등분.

보관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서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쪽파 흰 부분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쪽파 파란 부분을 데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쪽파는 체에 받쳐 건진 뒤 물기를 짜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요네즈, 연겨자, 레몬즙,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참치 통조림, 쪽파를 넣어 무치다가 구운 김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비린내는 물론 감칠맛까지 사로잡은 된장 참치 조림부터 칼로리가 낮아 무한대로 흡입해도 걱정 없는 숙주 청포묵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 옛날 누가 살았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죠. 첫째 아기 돼지 집엔 방이 하나 있었어요.
1: 아, 이리야. 창문도 한 개. 너 이리야. 마당에 나무도 한 개. 문에 적힌 숫자도 이리고.
0: 그런데 바로 그때
2: 나는요, 네모고인 괴물이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1: 발끝 하나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집이 너무 네모나잖아.
0: 다행히 둘째 아기 돼지 집에 방이 두 개였어요.
3: 우리 위한 집이야. 나랑 너랑 하나 둘. 창문이 두 개 있고 하나 둘. 마당에 나무도 두 개 있어. 문에 적힌 숫자도 2고. 둘을 위한 차야. 둘이 마셔야 맛있지.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3: 털끝 두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이런, 미안해. 이
1: 이 닭이 이름 바로
3: 이. 괜찮아, 연기였잖아.
1: 근데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0: 다행히 셋째 아기 돼지 집엔
4: 야, 내 차례다. 바쁘다, 바빠.
0: 방이 세 개나 있었답니다.
1: 자, 하나, 둘, 셋. 창문 세 개, 또 하나, 둘, 셋. 탑도 세 개, 또 하나, 둘, 셋. 깃발도 세 개, 또
0: 그래, 고마워, 삼.
3: 우리가 지낼 방도 있을까?
1: 당연하지. 둘이면 단짝이고 셋이면 파티지.
4: 네모 거인 괴물 물리치는 건 완전 누워서 딱 먹히지. 하나, 둘, 셋.
2: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어서 문 열어, 어서.
4: 절대 안 돼. 탈끝 세 개만큼도 열어줄 수 없어.
2: 그렇담 후후 불고 또 후후 불어서 집을 날려버려 주지.
4: 아니, 어떡해?
2: 별로 세게 안 불었는데.
1: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0: dig. Dig.
1: Down we go.
2: I'm a jolly J-bird. I can fly.
1: Jet.
2: Jet. I can fly.
0: Lovely.
1: Vroom, vroom, vroom. Vroom.
3: Run!
2: Yahoo!
4: Hold tight, Alpha friends. This will be exciting.
2: Whippy!
1: Oh, you never catch me.
0: Ooh!
3: Mm.
0: Zoom!
1: Everyone ready?
0: Where's P?
1: V is for vroom. V is for victory.
5: Surprise!
1: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6: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6: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7: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없어 하나도. 고멍,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아하! 소음아, 내가 비가 내리게 해볼게.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반드시 깨주지. 우리 꿈이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분명히 약속해. 반칙은.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1: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2: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2: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1: 뭐? 그게 진짜야?
2: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1: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2: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3: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4: 안녕 공지야.
3: 안녕. 안녕 세미.
5: 안녕.
4: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3: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6: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3: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6: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7: 짜잔! 우리 왔어.
3: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7: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5: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3: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5: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4: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7: 지금은 가봐야겠다.
5: 나중에 얘기해줄게.
4: 어?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5: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4: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7: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5: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4: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8: 안녕 얘들아.
9: 잘 있었어?
7: 그럼 당연하지.
5: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8: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 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10: 그러면 월드 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7: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5: 후보 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4: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응?
3: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6: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

0: 윙스볼을 만들지.
1: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 윙스볼? 그게 다 뭔데?
0: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1: 우와.
2: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0: 어,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1: 어.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2: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0: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호!
3: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2: 안 돼! 그거 내 거야!
5: 마지막이네. 아흠.
2: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5: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2: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5: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5: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집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2: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5: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2: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5: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2: 아니야. 나는...
5: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2: 잠깐만. 안 돼.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공지는...

0: 이제 없어. 난 슈퍼꽁지야. 슈퍼꽁지 스피드!
1: 꽁지야! 안 돼!
0: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2: 조심해!
3: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1: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피드! 꽁지야, 멈춰!
0: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4: 조심해! 충돌하겠어!
0: 너무 늦었어!
3: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4: 조심해!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1: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5: 나도 도울게.
6: 안 됐지만 너희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공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1: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2: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에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2: 솔라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0: 아틀란티스?
4: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3: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1: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5: 네, 사령관님.
6: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0: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6: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0: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4: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6: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0: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4: 진짜 멋지다, 맥스.
6: 휘레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4: 처럼 둥둥 떠 있어.
0: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트.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이쪽이야, 이쪽.
0: 어?
1: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빠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1: 와!
0: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와우!
2: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3: 안녕 솔라. 월드 우주본부를 고치려면 빔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2: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2: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3: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2: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3: 아니, 상자가 비어 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2: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3: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2: 어서 잡아야 해!
3: 멈춰! 도망치지 마!
2: 아부?
4: 어?
2: 말도 안 돼!
4: 진짜 혹이 너야?
2: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4: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5: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2: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3: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4: 뭐? 정말이야?
0: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4: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3: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0: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3: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0: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2: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0: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1: 우와!
0: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2: 맥스!
6: 들여보내줘.
7: 알았어요.
4: 오함께.
3: 맥스가 얼어붙고 있어.
0: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3: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2: 아리!
0: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2: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오기 스핀.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0: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2: 뭐? 널 던지라고?
0: 날 믿어. 믿고 던져.
2: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핀.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0: 솔라빔!

0: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1: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2: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벌이야.
0: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2: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술래잡기 할 친구.
2: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1: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3: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0: 존,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에이드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3: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4: 가시장이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 따가 가시즙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따가 따가.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7: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3: 따가 따가 따가.
5: 눈이 크면 뭐가 좋다?
4: 귀야!
5: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8: 왕 누나, 힘내라!
6: 어딨나, 내 보석!
1: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0: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4: 쉿!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모여! 빨리!
6: 저기!
1: 미끄럼틀 뒤에! 멈춰! 왕눈이게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4: 왕눈이?
6: 방해하지 마! 가시 반결

0: 아우, 너무 뭐라 하지 마.
1: 맛있지 먹고 싶어. 어.
2: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1: 어떡해. 대머리 점주가 다가오고 있어.
0: 땅땅땅땅. 아까 대뱀자에서 버렸나 봐.
3: 반지가 저기 있군. 내놔.
1: 친구들 가서 선생님을 지킨 방법이 없을까? 제발! 제발!
3: 반지 있네.

0: 있는 친구. 잘했어. 받아.
1: 번개.
2: 유분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대.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0: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엄마 봐.
3: 나도. 누구야? 빛나?
0: 번개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0: 우주야, 너도 봤지?
1: 응? 뭘?
0: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1: 맞아, 엄청 신기했어.
0: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2: 그래.
1: 이걸
2: 날려보자.
0: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1: 그러게.
0: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1: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3: 하나, 둘! 안 돼!
1: 안 돼! 안 돼!
4: 천둥, 뭐해?
5: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4: 똑같다.
5: 아, 그럼 뭐해?
4: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1: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5: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1: 어? 그런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6: 세상에.
1: 우리 건물에는 비밀 법칙이 있어.
7: 초능력

0: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헤어졌나 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아...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끝이겠군.

0: 니은, 오, 기역, 녹, 기근, 아, 다, 녹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입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 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저렇게
4: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5: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3: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3: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2: 네! 자음, 모음,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으, 뜨겁다.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0: 천지 태극의 공무리 쫙차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1: 어떡해. 천님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2: 어? 북극곰?
1: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2: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3: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0: 천지!
2: 어? 무슨 소리지?

0: 꾸꾸꿈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1: 그러네.
2: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3: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2: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3: 자은 마법진!
5: 모은 마법진!
2: 쌍기엽 5, 이응, 공!
6: 쌍기엽 5, 이응, 공!
2: 공! 공! 공. 물이 꽁꽁?
6: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통으로. 으. 헛. 쩝.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응. 어. 리을. 얼. 응. 으. 미음.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 다행이야.
3: 엄마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6: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7: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3: 석유요?
7: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6: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7: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6: 정말요?
3: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6: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3: 나도.

0: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1: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3: 어레!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드디어 시간을 달리는 세계에서 게임한다. 나 오늘 되게 기다렸거든.
1: 왜 형아?
0: 나 미국 남북전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1: 나도 빨리 해보자.
2: 우와.
1: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시간을 달리는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 1863년.

0: 자고 왔니? 아,
1: 재밌기는 한데 왜 자고 오지?
2: 기리기리 형기리 안녕.
3: 안녕하세요.
2: 환희환희 승환이 안녕.
3: 안녕하세요.
2: 시작한다.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저희가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5: 알지.
4: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4: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잘해.
4: 오, 넓게!
2: 많이 던졌다.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11월 죽은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명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은 어떤 연설일까요?
7: 연설?
2: 너희들 그 미국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6: 네!
2: 아, 기억들을 또 하는구나. 그래도 또 다시 들어봐.
8: 당시 미국의 남부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주들이 많았고 북부의 여러 주들은 노예제도가 대부분 없었지. 그러다 노예제를 반대했던 링컨이

0: 대통령이 되면서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해 남부연합을 만들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 섬터 요새에서 승리하자 남부연합은 기세등등했지.
1: 이 정도면 링컨이 우리 남부군의 실력에 당황했겠죠?
2: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공격해서 워싱턴까지 가죠.
1: 당연히 그래야죠.
3: 기세를 탔을 때 밀어붙여서 빨리 전쟁을 끝냅시다.
2: 좋습니다.
0: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 한편 북부군이자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
4: 일단 남부로 가는 모든 보급선을 끊읍시다. 그래야 고립돼서 오래 못 싸울 거예요.
0: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지.
2: 발사!

0: 양쪽 모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당시 증기기관차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많은 군인들과 보급품을 실어 나를 수 있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고 길어졌거든.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남부군에는 전투 경험이 많은 로버트 리 장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하고 있었어.
1: 이겼다!
0: 그러자 카카 이제 그만 남부군에게 노예제 폐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전쟁을 끝내시지요.
2: 리 장군 때문에 북부 쪽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0: 남부 연합에 사과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여론이 많아졌지.
3: 이렇게 물러서면 지금 400만 노예들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4: 그렇다고 전쟁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3: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전쟁을 아무 의미 없는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0: 링컨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고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을 해. 이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고.
5: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는데 들었어?
2: 그래. 더 이상 부끄러운 미국인이 되지 말자.
6: 노예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전쟁터로 나가 싸우겠어.
2: 나도 출전할래.
5: 그래. 의식 있는 미국인의 투쟁을 보여주자고.
7: 우리 다 같이 싸우자.
5: 가자!
7: 가자! 가자!
0: 노예 해방 선언에 감명을 받은 북부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했고 남부에서도 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
8: 녀석들 거기 안 서!
5: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유를 찾을 수 없을 거야.
7: 빨리 저기 잡아! 빨리 잡아!
8: 거기 안 서!
0: 북군에 합류를 했지. 북군에 많은 참전자들이 늘어났어. 드디어 1863년 7월 게티즈버그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0: 양쪽 군대는 총 공격을 퍼부었고 3일간 벌어진 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했지만 남군은 2만 5천 명, 북군은 2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돼. 그래서 몇 달 뒤 게티스버그에서는 희생된 군사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링컨 대통령은
1: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건설했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헌신한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0: 이 연설이 바로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0: 전설이었던 거야.
1: 아, 정답!
2: 링컨이 1863년 전사자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명연설은?
1: 게티즈버그 연설!
2: 정답! 맞습니다! 야!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이 연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또 가장 잘 표현한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고 있죠.
3: 우와.
2: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오, 보너스.
2: 우와.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아, 이번엔 제가 할게요.
1: 야! 오, 이거 가벼워.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그들은 전우지, 노예가 아닙니다.
2: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뒤 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려고 했을까요?
0: 권리? 무슨 권리?
6: 그게 게티즈버그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었거든.
1: 으아!
6: 남부 연합 내부에서는
7: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입니다. 끝내야 해요.
8: 이대로 항복이라도 하자는 거야?
9: 그럼 우린 재산도 노예도 전부 다 빼앗겨 버릴 겁니다.
7: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협상을 해야죠.
6: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하는데 전쟁 중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 대통령은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10: 아까 남부군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요.
5: 협상이라니요? 협상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나 하는 거지 반란군하고 하는 게 아니오.
11: 네? 그럼 전쟁을 계속 하시겠단 겁니까?
5: 아니요. 항복을 받아내야죠. 그 전에 노예 해방을 법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놔야겠소.
6: 그랬어.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남부의 반대로 법이 통과하지 못할 걸 걱정했던 거지. 그래서 1865년 전쟁 중에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됐어. 이렇게 해서 1865년 1월 노예제도 폐지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로 하지.
5: 남부 연합의 수도 리치먼드를 공격하라고 하시오.
6: 그해 4월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를 총공격한 북부군이 남부군을 크게 이기면서 리치먼드를 점령했고 4년에 걸친 남북전쟁은 끝이 났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5: 아무리 반란군이지만 다 같은 미국인이오. 그들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 말고 모든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빠른 시간 내에 전쟁 피해를 복구하시오.
6: 남부군을 처벌하지 않고 4년 동안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5: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 이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줍시다.
6: 응? 아니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흑인에게 투표권이라니요.
11: 남부 사람들은 물론 북부 사람들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5: 모두가 아니라 이번 전쟁에 참여한 흑인들만이라도 줘야죠. 그들은 전우지, 노예가 아닙니다.
6: 링컨의 이런 뜻은 남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고.
8: 아, 이거 못 참지. 어? 노예들한테 뭘 줘?
7: 아, 이 열받아.
12: 마음대로 해방시켜주고 투표권도 주고.
6: 전쟁이 끝난 며칠 뒤 링컨 대통령은 연극을 관람하던 중에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 출신의 유명 배우에게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됐지.
1: 아, 정답!
2: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 찾아주려고 했던 권리는
1: 투표권!
2: 네! 정답입니다! 야!

0: 하지만 아쉽게도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암살을 당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약 100년이 흐른 뒤에야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1: 정말 아까우신 분이시지. 계속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더 많이, 더 빨리 바뀌었을 텐데.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야, 나 진짜 간다. 안녕.
0: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오늘 진짜 재밌었다.
2: 맞아, 맞아.
4: 연기라 승환아, 양념치킨 왔다.
2: 양념치킨
3: 또 치킨이다.
2: 야,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난다 난다 신난다.
1: 왜?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에서
0: 어떻게 알았지?
1: 나도 신나니까.
0: 우리 빨리 해보자. 자, 오늘은 누구 할까? 어? 마르틴 루터? 누구지?
1: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2: 우와. 제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성서에 있지 않는 한 제 양심상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 시간을 달리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 1517년. 루터다!
0: 루터다!
3: 루터다!
0: 루터다!

0: 아니, 야, 어디지?
1: 몰라. 어머, 여기 애들도 있네.
2: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3: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2: 아니, 영길 승환이 여기서 뭐하니?
3: 게임이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2: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제가 먼저.
4: 우와, 여섯 칸.
5: 우와.
6: 우와. 움직인다.
1: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지금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널렸지?
8: 바로 그겁니다.
1: 1517년 부패가 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이것을 팔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교황이 뭘 팔았었어요?
7: 팔았었지. 일단 이걸 알려면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9: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딴 생각하면 지옥!
7: 1200여 년 동안 유럽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었는데 특히 서유럽에서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교황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었어. 그러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왕권을 강화하자 교황권이 흔들리게 돼. 이쯤
10: 신이 원하신다!
11: 신이 원하신다! 신이 원하신다!
7: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를 찾아온다며
9: 신의 이름으로 출동!
7: 교황이 주도했던 십자군 전쟁이 20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9: 망했네! 망했어!
7: 실패했고 교황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교황이 로마의 성지인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고쳐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지. 근데
12: 뭐? 돈이 없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더 못 고친다고?
7: 1513년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사치를 많이 해서 교황청에 빚이 많았어.
12: 아니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우리 라파엘로가 성당을 더 멋지게 지을 수 없다는 거야?
10: 돈이야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면벌부를 더 많이 많이 파시지요.
12: 아, 면벌부를 많이 많이. 가만,
7: 지금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널렸지?
8: 바로 그겁니다.
7: 그랬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서를 몰라서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벌부를 사면 벌을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교황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었지.
12: 좋은 생각이야. 굿, 굿, 굿. 면벌부 팔아.
7: 교황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인츠의 대주교는 수도사까지 고용해 독일의 마을마다 다니며 면벌부를 팔게 했어.
9: 자, 사세요, 사세요. 면벌부를 사세요. 자, 천국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사세요, 사세요. 면벌부를 사세요. 자, 천국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면벌부를 사세요. 자, 면벌부 있습니다. 자.
4: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9: 아이, 그럼요, 그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교황님의 증표가 있어요. 이 면벌부만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하여, 천국하여. 자, 여러분. 자, 이 홍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은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펄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6: 나 살게요.
9: 사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살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자. 일어났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7: 심지어 죽은 사람의 벌도 없애준다고 했지.
13: 지난번에 면벌부를 사고 죄를 지었으니 다시 사야지.
9: 야, 그래요. 다시 사요. 또 사요.
7: 면벌부는 금화 한 입 정도면 살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냥 너도나도 샀고 몇 번이고 살 수 있었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성서학 교수이자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분노했지.
0: 종이 쪼가리에 면벌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니 이게 말이 돼? 교회에 따져야겠어.
14: 참어. 그러다 이단으로 몰리면 화형당해.
0: 더 이상은 못 참아. 따져야겠어. 연벌부는 사기야!
5: 아, 정답!
1: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은
5: 면벌부!
1: 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한 많은 성직자들이 성서를 잘 모르는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우와, 보너스 좋네.
14: 신기하다.
1: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5: 이번에 제가
14: 잘해 잘해.
15: 야, 우와,
6: 우와, 빨리.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면벌부가 사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1: 면벌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마르틴 루터 때문에 온 유럽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16: 사건이 일어나요?
7: 응. 그 마르틴 루터가 면벌부를 파는 걸 보고 많이 화가 났거든? 왜 그랬냐면
0: 천국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이 갈 수 있지.
17: 우리 독일 사람들의 품돈까지 뺏어가게 할 순 없어. 루터도 지키고 이참에 황제의 간섭에서도 벗어나야겠어.
7: 프리드리 3세는 카를 5세를 설득해 신성 로마 제국 의회를 열어 루터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지.
18: 네가 한 말은 틀렸다고 해. 넌 교회를 모독했어.
19: 저는 성서에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성서에 있지 않는 한 제 양심상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 뭐야? 당장 황제 폐하께 사과해!
18: 취소해!
7: 루터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20: 조용히 좀 하고 루터 얘기 좀 마저 들어봅시다.
7: 루터 뭐라? 편을 들었던 제후들의 의견에 따라 카를 5세는
18: 살려는 죽였지만 네가 한 말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
7: 처형은 면하게 해줬어. 그런데 의회가 끝난 뒤
19: 당신들 누구야? 아 이게 뭐야? 이거다!
6: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오다가 납치됐대요.
20: 죽었다면서요?
6: 죽었다고?
19: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7: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7: 내 작전이 성공했구나. 모두 네가 죽은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교황청이나 황제가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게다.
19: 감사합니다, 전하.
7: 루터의 신변을 걱정한 프리드리 3세가 납치극을 벌여서 자기 성 안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0: 교회에서 면벌부를 만들어 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사람들이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 성서를 번역해야겠어.
7: 저때까지 성서는 어려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성서 내용을 잘 몰랐지. 그래서 이때 루터는 독일 사람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게 쉬운 문장의 독일어로 번역하고 새로운 교리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 그러자
19: 교회에서 한 말이 성서에 없잖아. 루터가 옳았어.
20: 그동안 속은 거였다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높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랑하셨대.
7: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성서와 책을 읽게 됐고 루터의 사상은 들불처럼 번져서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유럽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돼. 그리고 가톨릭을 비판하는 새로운 교회,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5: 아, 정답!
1: 마르틴 루터 때문에 유럽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사건은
5: 종교개혁!
1: 네, 정답입니다. 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 루터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문제를 제기할 땐 인쇄기가 발명이 되어 있어 대량 인쇄가 가능했고 덕분에 자신의 사상과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를 널리 알릴 수 있어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문 열렸다.
2: 문 열렸다.
1: 밖에.
2: 밖에.
3: 나 너무 흥분했어.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루터 진짜 대단하다.
1: 맞아, 맞아.
4: 영기라, 승환아, 불고기 먹게 얼른 내려와.
1: 어, 불고기! 그냥 먼저
0: 불고기 같이 가, 형아! 아, 혼자 또 다 먹을 거잖아.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극미 중력 상태에 있을 때는 물건을 챙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하러 나갔을 때 카메라가 떠내려갔어요.
0: 그리고 먼 우주로 임무를 떠난 우주선을 놓치는 일도 가끔이지만 발생하죠.
2: 우주선을 만들면 꼭 뭐가 하나씩 고장이 나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사라졌어요.
0: 몇몇 우주선을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되찾은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손꼽히게 복잡한 임무 중에는 유럽 우주기구가 태양으로 접근하는 혜성에 탐사선을 보냈던 것 같은 임무가 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는 이 탐사선이 혜성 주위를 돌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시도는 처음이었죠. 결국 주된 목적은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께끼로 남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보통 혜성에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한 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혜성이 생명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과 유기물을 지구까지 가져온 게 맞을까요? 2004년 우주선 로제타호가 역사상 최초로 혜성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기 위해 우주로 나갔습니다. 앨런 스턴은 로제타호에 탑재된 장비 가운데 하나를 개발했는데요. 이 장비는 혜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죠. 혜성과 소행성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뭔가요?
3: 혜성은 내부에 많은 양의 얼음을 가지고 있어서 혜성 주위로 대기가 형성되고 혜성이 활발한 활동을 하죠. 반면에 소행성은 대부분이 얼음이 없어서 주변에 대기도 없고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불활성 상태예요.
0: 로제타호가 마침내 혜성과 만나기까지는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로제타호에서 필레라는 착륙선을 혜성에 착륙시켜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착륙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혜성은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혜성에 작살을 쏴서 고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살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0: 작고 해성의 중력이 적다 보니 착륙선은 마치 농구공이 튀는 것처럼 해성 표면에서 튕겨 올랐어요. 착륙선은 1.6km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과는 다른 지점에 착륙했고 또다시 튕겨 오르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연료가 떨어져 멈춰섰죠.
1: 과학자들은 필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필레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거죠. 배터리가 거의 다 된 상태라서 필레의 컴퓨터는 안전모드로 전환되어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착륙선의 운명은 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0: 다들 필레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들 이 작은 착륙선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착륙선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단 며칠 만에 로제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전 세계 수억 명의 인파가 착륙선 필레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는 사이 로제타호는 계속 해성 주변을 돌면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갑니다.
0: 그 전까진 해성의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측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탐사 결과 해성 표면에서는 아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물이나 그 밖에 해성의 활동을 유발하는 모든 휘발성 물질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1: 어떤 해성 사진을 보니까 해성 주변으로 후광이 보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0: 뒤에서 비치는 햇빛 때문에 해성의 대기가 마치 후광처럼 밝게 빛나는 사진이 다수 존재해요. 이런 사진으로 해성의 대기의 구성이나 표면에서 분출되는 액체의 모습은 물론 그 밖에 다른 현상들도 관찰할 수 있죠.
1: 우주선 로제타호는 2년 동안 해성 주위를 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임무를 완료하면 해성에 충돌하는 거죠. 임무 종료 1개월 전, 로제타호는 필레호가 해성의 어두운 틈새 안에 있는 걸 발견해서 마침내 사라진 착륙선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0: 탐사를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필레호의 위치가 어디쯤일지를 특정해둔 상태였는데 로제타호가 해성의 틈새에 들어가 있는 필레호의 사진을 찍으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죠.
1: 로제타호는 이 해성을 2년 동안 돌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착륙선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2년 후에 다시 찾았고 전체적으로 이 임무는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잠시 후 대학원생들이 기상관측기구를 3만 미터 높이까지 띄웁니다. 하지만 기구가 내려간 위치는 수수께끼로 남았죠.
0: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분석하고 기구가 착륙했을 법한 장소를 생각해봤죠.
1: 지구에서 수천 피트 높이에 있는 곳에 뭔가를 보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을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고들 하죠. 이러한 경고는 대기권 끝머리까지 직접 탐사 장비를 올려보낸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학생 5명이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 14시간 동안 차를 몰아서 캘리포니아주 팰로엘토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습니다.
2: 우리는 기상관측기구를 띄어서 높은 고도에서 GPS를 측정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김에 우주와 가까운 곳에서 미국의 명소를 사진으로 찍어보자는 생각도 있었죠.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기구가 터지고 나서 우리는
1: 브라이언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하늘로 띄운 기구와 비슷한 기상관측기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 여기 있는 게 페이로드 박스예요. 박스 전체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는데 스티로폼은 원래 단열 기능이 뛰어나서 아주 유용하죠.
1: 쿨러처럼 말이죠?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페이로드 덱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전자기기들이에요. 기구를 운영하는 두뇌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카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페이로드라고 할 수 있죠.
1: 네.
2: 발품 파는 일은 이 녀석이 다
1: 그래서
2: 하니까요.
1: 설치하신 거겠죠.
2: 네.
1: 기구를 띄운 날, 이들은 기상관측기구에 헬륨을 주입했죠.
2: 기구를 띄우기 직전에 연방항공국에 연락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고 기구가 다른 비행기의 항로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3: Godspeed.
4: Godspeed.
5: See you in 2 hours.
0: 같이 있던 친구가 2시간 후에 다시 보자는 유명한 인사를 던졌어요. 보통 기구가 나는 시간이 그렇죠. 하지만 이젠 그 말은 안 해요. 우린 기구가

0: 탑재할 때 따라잡을 생각으로 착지 예정 지점으로 향했는데 휴대폰을 이용해서 추적했기 때문에 기구를 실시간으로 쫓아갈 순 없었죠. 휴대폰은 착륙한 지점만 알려주거든요.
1: 그런데 이들은 휴대폰에서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사방으로 휴대폰을 찾아 헤매야 했죠.
0: 그날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서비스 지역으로 떠도 믿지 말라는 거였죠.
1: 결국 기구와 휴대폰은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0: 처음엔 포기하지를 못하겠더군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분석하고 기구가 착륙했을 장소를 생각해봤어요.
2: 개인적으로 저는 기구 일은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 일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덜 속상할 테니까요.
1: 그렇게 이 연구팀이 실험을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느닷없이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죠.
2: 우리가 잃어버린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령한테 온 전화인 줄 알았죠. 누가 정성을 들여서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근처에서 하이킹을 하던 사람이 우리 휴대폰을 찾아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연락을 해준 거예요.
1: 연구팀은 돌려받은 카메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2: 팀원 전체가 모여서 그 영상을 봤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영상 자체도 굉장했지만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걸 2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게 특히나 감회가 깊었어요.
0: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감탄했던 건 한 화면에 그랜드 캐니언 전체를 담아냈다는 점도 있지만 특히 구름도 없고 식물조차도 없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화성을 보는 것 같아서 멋졌어요.
2: 위로 올라가면서 지구의 굴곡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구를 낮에 띄웠는데 기구가 대기권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이 까맣게 변했더라고요.
1: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기구가 팽창합니다. 그러다가 3만 미터 높이에서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습니다.
2: 기구가 터질 때 카메라가 뒤로 기울면서 기구에서 터져서 날아가는 파편들을 바라봤어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마치 머나먼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는 우주 갈매기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1: 장비는 이들이 예측했던 착륙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착륙했습니다. 단지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해서 그걸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0: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도 완벽한 준비란 없다는 거죠.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더라도 잘못될 걸 예상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예상하고 따로 백업 계획을 준비해야 하죠.
1: 잠시 후 잃어버렸던 우주선을 기적적으로 다시 회수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3: 연구소의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받았죠. 주말에 집에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1: 나사가 우리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보낸 우주선 중엔 임무 수행 기간이 훌쩍 지나서까지 잘 작동하면서 오랫동안 값진 데이터를

0: 세상에 완벽한 3D 이미지를 넣는 게 스테레오 계획의 목표였어요.
1: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태양을 관찰하다 보면 일명 우주 기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대해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주 기상이란 게 뭔가요?
0: 다들 우주가 조용하고 얌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격렬한 곳이죠. 태양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뜨거운 가스와 플라즈마 같은 게 무시무시하게 들끓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밖에 존재하는 현상으로는 코로나 질량 분출이 있는데, 말 그대로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와 방사선 등의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현상을 코로나 질량 분출이라 불러요. 이게 전력선은 물론이고 컴퓨터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전기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주선들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1: 이 임무로 태양의 강력한 특성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죠.
2: 황성을 이렇게 3D 영상, 즉 입체 영상으로 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숨이 턱 막힐 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인 영상이에요. 스테레오 우주선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았고, 우리는 이때부터 우주기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태양풍과 태양폭풍이 다른 행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때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1: 스테레오 미션은 워낙 성공적이라서 처음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활동을 지속했죠.
2: 원래 스테레오 미션에 할당된 시간은 아마 2년 반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한 과학 탐사는 그 기간 동안에 모두 끝마쳤고요.
1: 하지만 스테레오 우주선들은 목표 달성 후에도 추가로 8년이란 시간을 더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태양 뒷면에 막 도달했을 때 스테레오 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했죠.
0: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주선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주선이 회전하면 안테나가 더 이상 지구를 향하지 않아서 연결이 끊겨요. 스테레오 B도 마찬가지였죠.
1: 나사는 스테레오 B와 통신을 재개하고자 절박하게 시도를 했죠.
0: 스테레오 B가 회전을 멈추고 다시 지구의 안테나를 고정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통신을 재개하려고 애썼어요.
1: 하지만 스테레오 B는 그 후 2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우주선인 스테레오 A는 여전히 멀쩡하게 작동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뒤늦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걸 처음에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0: 일요일 밤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다가 응용물량연구소의 엔지니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말에 집에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스테레오 A에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테레오 B와 연락이 닿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1: 다행히 통신은 재개됐지만 스테레오 B가 계속 회전하고 있어서 재기능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 알 일이죠.
0: 어떻게든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길 빌어야죠. 쉽진 않을 거예요.
1: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에 있는 우주선을 조종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테레오 B의 사연만 봐도 우주여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잠시 후, 극미중력 상태에서 그것도 우주유영 중에 장비를 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 볼트가 빠져서 카메라가 저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잃어버릴 거라는 걸 직감했죠.
1: 우리 지구 주변에서 크기가 10cm 이상이면서 우주를 떠돌고 있는 물체는 약 2만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실제 작동이 가능한 우주선이고, 나머지는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이거나 서로 충돌해서 부서진 우주선의 잔해 또는 로켓의 부품들이죠. 하지만 우주유영 도중에 실수로 물건이 떠내려가서 잔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드 화이트가 제미니오 캡슐 밖으로 나와서 나사 사상 최초로 우주유영을 시도한 이후로 우주비행사들은 종종 우주유영 도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써니 윌리엄스도 우주 유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두 번의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인데다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50

0: 10시간 넘게 지낸 경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1: 우주 유영은 정말 멋져요. 약간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받는 훈련이 전부 이런 활동을 위한 거니까요.
0: 써니도 우주 유영 중에 물건을 놓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은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단 한 번도 앉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1: 자리에는 앉지 않고 난간이나 발걸이를 주로 사용할 뿐이에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는 않고 테이블 주위를 떠돌아다닐 뿐이죠. 우주 정거장의 도명 창문 밖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 지구가 우리의 행성이고 유일한 집이라는 걸 실감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0: 써니가 받은 우주에서의 첫 번째 임무는 2006년 12월에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 호를 타면서 시작됐죠. 써니는 우주 정거장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여러 차례 우주 유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 우주에서 양손을 쓰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도중에 우주 비행사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테더라는 줄로 우주 정거장에 고정해둬야 하는데요. 그러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무섭긴 하죠.
0: 써니의 첫 번째 우주 유영은 7시간 동안 지속되는데요. 우주 정거장의 전력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됐습니다.
1: 그때 저는 테더 스왑이라고 부르는 걸 하고 있었어요. 우주 정거장에 긴 테더로 묶여 있는 상태로 멀리 가야 할 때는 그 테더를 움직여야 하죠. 우주 비행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양손을 놓게 되더라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테더가 몸을 잡아주는 구멍줄 역할을 해요.
0: 우주 왕복선 안에서는 조종사인 빌 오펄라인이 써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 그런데 갑자기 빌이 저를 부르더군요.
2: Camera is behind you. I hope it's tethered.
1: 그래서 밑을 내려다봤어요. 카메라는 이 아래 달린 벨트로 몸과 연결돼 있거든요. 보통은 제대로 고정이 돼 있는데 볼트가 풀려서 저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2: It came off of the bracket. The bracket bolts came undone. Okay, we see that.
1: 제가 타고 올라가서 카메라를 잡을 만한 구조물도 없어서 카메라가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잃어버릴 거라는 걸 직감했죠.
0: 이 카메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원히 우주에 남아서 우리 지구를 돌게 되는 걸까요?
1: 제가 놓친 카메라나 그 정도 크기의 작은 물체들은 언젠가는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궤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대기권으로 내려오면서 불타서 사라지겠죠.
2: I'm doing a pull test right now.
0: 모든 우주 비행에서 그렇듯 써니는 교훈을 얻었죠.
1: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더 연결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많은 걸 배운 거죠.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렇게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2: The bracket bolts came undone.
1: 우주에 있을 때는 항상 장비라든지 앞에 보이는 풍경, 서로의 모습, 우주복 등을 사진으로 찍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가고요. 안타깝게도 그 카메라는 무척 비쌌을 거예요. 그 후로 대체 카메라를 다시 보내줘서 우리 다음에 도착한 우주비행사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0: 앞서도 언급했지만 갈 곳을 잃고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인공 쓰레기는 수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높은 궤도에 있는 것들은 제법 오래 떠 있을 겁니다.
3: 우주 쓰레기가 곧바로 지구의 중력에 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연소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인공위성들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해서 돌 수 있도록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기 때문이죠.
0: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위성의 속도도 늦춰지지 않는 건가요?
3: 네, 그래서 실제로 수백 년 동안 궤도를 돌 수 있는 위성들도 존재하죠.
0: 우주에서 잃어버린 것들 중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임무를 맡아 탐사에 나섰던 스테레오 B처럼 비행하다가 중간에 사라진 우주선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유영을 하다가 사소한 물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극미중력 상태라 모든 게 둥둥 떠다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물건을 일일이 다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도 안 가지만 언젠가는 직접 체험해보고 싶네요.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0: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홍성의 바다. 그곳에도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의 손을 바쁘게 만드는 녀석.
1: 와, 알찬 거 봐. 알쪼꼬미.

0: 이맘때 누릴 수 있는 호화. 알이 꽉 찬 봄 주꾸미 맛보고. 산천 먹거리로 풍성한 전통시장의 보물도 찾고.
1: 여기는 홍사시장의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0: 보통의 삶은 달걀이 아니고 뭔가 독특한 고운 달걀입니다.
2: 이게 안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0: 수십 년 전통의 소머리 국밥도 맛보시죠. 먼저 고향의 품처럼 넉넉한 홍성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낭만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낙조 명소로 유명한 남당항을 찾아갑니다. 조수 때마다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갯벌.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의 보고 천수만. 아름다운 석양이 내리고 괭이 갈매기 등 철새들이 찾는 곳. 그곳에 홍성의 대표적인 어항 남당항이 있습니다. 대적의 대하 등 사계절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
3: 천수만은 말 그대로 천혜의 자원. 산으로 다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엄마의 보금자리하고 똑같이 생겨서 뭐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태풍도 없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봄에는 쭈꾸미가 만발해서 알이 토지토지 싣고 또 가을철에는 그 옛날에 임금님의 진지상에 올라갔다는 자연산 대하 꽃게 전어가 많이 나오면서 겨울에 깊은 물 속에서 새조개 자라서 나와가지고 사계절에 여기에 걸맞는 수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0: 풍요로운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남당항 어민들은 지금이 딱 좋은 해산물을 찾아 분주해집니다.
4: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5: 바다 가요. 바지락 잡으러.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4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 바지락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줘요. 여기 바지락은.
0: 아, 모녀의 바지락 해는 솜씨 좀 볼까요? 오잉, 손이 꽤 빠릅니다. 호미질 한 번에 바지락 한 개씩 툭툭. 하하, 한 통. 금세 채울 것 같은데요.
5: 18살 이때부터 다녔을걸요? 그때는 많았어요. 바지락도 많고, 비도 많고, 겨울에는 긴 양식하고, 옛날에 여기서 긴 양식을 해가지고 김이 많이 나와서 광천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0: 평생 남당항을 떠나본 적 없는 김원래 씨. 딸의 바지락 캐는 솜씨가 영 탐탁지 않습니다.
6: 유런히 잡아. 10kg 잡아야지.
7: 근데 이거 바지락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바지락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0: 부지런히 호미질을 해보지만 성한 바지락은 찾기 힘든데요.
6: 껍데기도 다 집어넣어. 바지락 잡아오면 쟤는 껍데기가 막 반도 더 돼. 걔네들이 대가리가 쭉 서 있다니까 이렇게. 우와. 얘네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딱 서서 박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있다가 물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입을 딱 벌리고 위로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0: 들을 땐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사실 혜선 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4: 아니, 미국 가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6: 미국이나 한국이나 먹고 사는 거 고생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하러 보고 싶을 때 고등무적에 거기서 살 필요가 있어.
7: 네, 그때 좀 향수병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때야. 애기 낳고 바로였거든요. 그때 또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0: 더 오고 싶더라고요.
1: 타향살이에 마음이 병나고 고향 바다가 그리웠답니다. 역시 돌아오길 잘한 걸까요? 마음이 그리 편안하다네요.
0: 좋아요. 재밌고. 고향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많으면 일이 몸이 힘든 거지 마음이나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건 아니죠.
1: 그렇게 돌아온 고향 남당항. 변함없는 파도소리와 바다 내음이 혜선씨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혜선씨가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뱃벌이 아니고 바다. 요즘 뱃일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0: 요새 쭈꾸미 철이라서 쭈꾸미 잡으러 왔어요. 제가 이렇게 배를 하면은 다른 수산물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뭘 더 드릴 수가 있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배워볼까 그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1: 남당항 여자 선장이 꿈. 야, 혜선 씨,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0: 있어. 첫 번부터 있어요. 와, 와, 알찬 거 봐. 이거 올리자마자 나왔어. 알쭈꾸미.
1: 쭈꾸미는 소라 껍질, 조개 껍질을 이용한 소라방잡이 방식으로 잡는답니다.
0: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2: 아, 왜요?
0: 편안하게 안에 혼자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쭈꾸미 드시면은 되게 진짜 질기지도 않고 엄청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1: 쭈꾸미 잡이의 실력은 집 속에 있는 쭈꾸미를 빼내는 기술에서 드러납니다.
0: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아이고.
3: 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4: 아, 쉬운 일 아니에요. 개, 소라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도우려고 이런 걸 딱 닫아요. 요 안에서 이제 꼼짝 안 해요. 안 떨어져 이게 잡아다려도 막 눈 막 이렇게 뉘어가지고 잡아 내려야 이게 떨어지지. 애들이 달라붙기 전에 갑작스럽게 빼야 돼요.
3: 달라붙기 전에?
4: 네.
3: 아.
4: 근대를 놓으면은 네. 꽉 붙어가지고 개몽둥이가 다 찢어져도 안 나와요.
3: 그래서 혜선 씨가 뺀 거는 다 몽둥이가 찢어져 있구나.
0: 죽어 있어. 잘라먹을 필요가 없어요.
1: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네요.
4: 쭈꾸미 가운데를 찌개한다. 팔. 팔. 입 있는데.
0: 입 있는데?
4: 딱 잡고 여기서 갑자기 싹 빼야.
1: 찰나에 확 빼내야 하는데 말이죠. 따라한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0: 나도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내 기분은 갑자기인데 얘네는 안 갑자기인가 보다.
1: 봄 쭈꾸미가 별미인 이유는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차있어 더욱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랍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어획량, 뱃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미역 장사해야 갔어요. 미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입장이지만 아저씨는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고 생업이신데.
4: 이거 먹는 거야 뭐 쭈꾸미 맘인데. 들어가자고요.
1: 뱃일을 배우다 보면 바다에 순응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0: 소라 속에 들어가는 거는 산란기 때 들어가니까 좀 봄에만 나오고 가을에는

0: 배아잡아야죠.
1: 자, 오늘 바다 수업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쭈꾸미를 빼내는 실력은 서툴지만 나름의 노하우도 있다고요?
2: 국내산 쭈꾸미는요, 여기에 동그랗게 링으로 돼 있는 거.
3: 아, 그거 있으면 국내산인 거예요?
2: 네, 이거 국내산.
3: 아, 그리고 양쪽으로?
2: 네,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1: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 솜씨만은 수준급인 혜선 씨. 제법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군요. 와우, 먹음직한 쭈꾸미 초무침도 완성.
4: 왔어, 가나?
1: 손님이 오신 모양이군요.
5: 아이고, 우리 가나 왔어.
4: 뭐
5: 먹었죠? 뭐 먹었죠? 혼자 뭐 먹었죠? 말해봐. 뭐 먹었죠?
2: 아, 조카예요.
5: 조카?
2: 네. 원래는 미선이가 여기 둘째 동생이 엄마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집간 이후에 주말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일을 도와줘요.
5: 뭐야?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잡아온 쭈꾸미로. 아이고, 좋네.
4: 쭈꾸미 몇 개다?
5: 몇 개지?
1: 아, 그러니까 동생과 조카를 위해 요리를 한 거였군요.
4: 잘 먹겠습니다.
5: 얼마나 맛이 좋은지 먹어봐.
1: 쭈꾸미로 차린 진수성찬.
6: 진짜 고생했다.
5: 이게
6: 잘 안 잡히네.
5: 기가 막히네. 맛있어.
7: 쭈꾸미 머리에 이게 있어?
5: 오.
7: 쭈꾸미 머리에서 아기가 나와?
5: 아기가 나와.
8: 떠나지 못하겠어. 안 오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 마음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남다운 그런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이제는.
8: 사랑해.
1: 고향의 바다는 엄마의 품처럼 포근합니다. 자, 이번에는 뭍으로 올라가 봅니다. 하늘 벚꽃이 만개한 홍성읍.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며 찾아간 곳은 홍성에서 가장 큰 홍성 전통시장입니다. 홍성은 예부터 충청 내륙의 육상 문물과 서해의 해상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죠. 갓 잡은 해산물은 홍성장으로 모입니다.
9: 야, 쭈꾸미 사요. 아, 살기 좋고. 이런 해산물 많이 나와서 좋고. 공기도 좋고, 바다에 살으니. 홍성이 엄청 좋네요, 언니.
1: 훈훈한 정과 아련한 옛 풍경이 있고 170년의 보부상 역사를 이어가는 곳. 홍성 전통시장의 5일장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이 깃든 곳이죠.
9: 시어머니, 시아버지, 희미 시동생, 시할머니. 꼼짝 못하고 시집다리만 하고 이것도 못다 먹었다. 진짜 못 먹었는지 기쁨 먹으려니 그들만큼 맛이 없다고.
3: 왜 맛이 없어?
9: 입맛이 맛있어. 입맛이.
1: 긴 세월 전통시장의 국밥집은 시장을 찾는 이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0: 요거는 머리. 요거는 앞. 요거는 앞에. 입 있는데. 이거는 혀. 웃을. 이거는 머리, 뒷머리, 귀.
3: 귀?
10: 귀 밖에 있는데. 옛날서부터 홍성하면 축산업, 한우. 그러니까 여기 좀 알아주잖아요, 한우.
1: 축산업이 발달한 한우 본고장 홍성.

0: 한우 약 5만 마리, 돼지 약 58만 마리로 사육두수 기준 충남 1위입니다. 한때는 인근고장의 소들은 대부분 홍성에서 가져다 키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1: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장에 와서 뭐 이것저것 볼일 보고, 강공수 볼일 보고, 또 마지막에 국밥 한 그릇 먹고.
2: 무슨 강공수가 뭐가 있는데요?
1: 여기요, 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그래서 저 당진 예산 쪽에서 지금은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어서 다 일로 모여요.
0: 충남도청 소재지도 홍성에 홍북읍에 있을 만큼 주요 관광소가 많아 공무원의 도시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소머리 국밥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바로 인삼입니다.
1: 인삼도 홍성에서 나는 거예요. 홍성 갈산이라는 면단위가 있는데 홍성에서 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뚝배기도 늘 데워놓는 정성. 아낌없이 담아내는 국밥 한 그릇에 장보러 먼 길 온 사람들은 장바구니도 채우고 허기도 채웁니다. 긴 세월 찾아온 장날은 그 한결같음에 고맙고 소중한 추억도 떠올리게 하죠.
3: 옛날에 여기 오면 무신 때우는 사람, 뭐 양은 냄비 때우는 사람 하나 둘째가지고 갈치구리 하나 사갖고 집에 가면 할배가 좋아하고.
4: 지금도 너무 정겹고 좋고 잠깐 이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내가 와서 진짜 이게 뭐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가 하면 홍성 전통시장에만 있다는 명물이 있었으니 옛날에는 곤달걀이라 불렸다는 보신알 되겠습니다.
5: 보신알 좀 주세요.
0: 대체 보신알이 뭔가요?
6: 이거요? 네. 저 휴관서 장에 가면 이것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
7: 마을 어르신들이 다 이거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6: 그리고 지금 있을지요, 휴관이.
7: 아, 이거 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갖다 드리고 가야지.
7: 뭐 사러 오셨어요?
8: 곤달걀이요.
7: 곤달걀?
8: 네.
9: 저요? 곤달걀.
0: 곤달걀?
8: 아, 보신알이요.
7: 보신알?
8: 네. 여기는 홍성시장에 국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0: 다른 데는 없어요.
9: 여기밖에 없어요?
10: 네.
0: 5일 장에만 문을 연다는 보신알 가게.
7: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7: 저기 보신알이라는 게 뭐예요?
11: 부화장에서 부화가 안 된 계란 보고 보신알이라고 해요.
0: 그러니까 삶은 달걀이라는 건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11: 생긴 거는 유정란이라고 하고요. 안 생긴 거는 무정란이라고 해요.
0: 무정란은 수정되지 않은 알, 유정란은 수정된 난자를 가진 알이죠.
12: 근데 옛날에는 이거 먹었어.
13: 아유, 이거 얼마나 이거 귀한 건데.
12: 이거 가져. 맛있어. 이거요?
7: 응.
12: 생긴 거, 병아리 생긴 거.
13: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7: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12: 병아리 생겼는데 이거? 이건 안 돼. 너무 많이 생겼어. 이거요, 내가 한 20살? 한 그 정도 돼서 이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일 다니면서 실시간이면은 화장실 간다라고 이제 언니들하고 몇 명이 가서 막걸리집 가서 얼른 먹고 오는 거예요. 네.
7: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12: 그때는 뭐 고기보다도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 싸고 또.
13: 고된다고 이걸 일부러 먹었어. 그걸.
12: 원칙 쫀득거려.
13: 그렇게 해가지고.
0: 다소 거부감이 있을 법도 하지만 넉넉지 못한 시절 보신알은 고된 일과를 넉거니 지탱할 힘이 되곤 했습니다.
11: 고기도 이렇게 뱉어서.
7: 불은 왜 끄신 거예요?
11: 아, 불이 화나면 이게 겁난을 못해요.
7: 겁난?
11: 네, 생긴 거랑 안 생긴 거랑 겁난을 해야 되거든요.

0: 불빛을 비춰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해낸다는데요. 수년간 장날이면 새벽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1: 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갛게 비치죠. 생긴 거는 이렇게 깜깜해요.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생긴 거예요. 이건 생긴 거예요.
0: 아하! 빛의 투과 유무로 구분이 되는군요.
2: 만드신 건가 봐요?
1: 만들었어요, 애기 아빠가. 이거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육 깡통으로 만드는
2: 거예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나 봐요.
1: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한 48년 정도 됐나요?
2: 48년?
1: 네.
3: 이게 전구가 들어있어요. 이게 전기를 위해서 검난을 하는 거예요.
1: 제가 결혼한 지가 48년 됐어요. 시어머니가 할 거 없다고 그냥 너도 놀고 나도 놀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0: 여전히 장작불에 뭉근하게 달걀을 쪄냅니다. 이제 좀 편하게 할 만도 한데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스를 하면 우선은 쩐이 많이 들어가고 나무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2: 나무가 왜 돈이 안 들어가요?
1: 여기에 생선 학고가 있어요. 생선 장사들이 학고를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팔고 버리는 거 우리가 가져다가 말렸다가 떼고.
0: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끼는 덕에 사람들은 긴 세월 저렴한 가격으로 보채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2: 계란 달걀 6개 2,000원이요?
1: 아, 본래 30년 동안은 4개, 4개 1,000원씩 팔았어요. 30년 동안. 30년 만에 지금 올린 거예요. 2월 달부터 이게 이제 3개 1,000원씩.
0: 가격만 보면 남는 장사는 아닌 듯한데요. 30년을 고수해온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절대로 하라고 해서 아유 저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님도 오셔서 아 제발 좀 하라고. 우리 그거 먹고 싶은데 안 하니까 못 먹는다고 빨리 좀 하라고 막 와서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4: 손님 건들게 해주세요.
1: 어서 와요. 얼마나 드릴까요?
4: 5,000원이요.
1: 5,000원이요?
4: 안 생긴 걸로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4: 장난하다 저는 꼭 와요. 진짜. 그쵸. 완전 찐단걸. 아, 그리고 저기 아시는 분들도 가끔 사다 달라고 하시면 조금씩 사다 드리고.
5: 할머니 생각도 아버님 생각나고. 이제는 이제 그 당신들하고 손잡고 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세월이 흘러 버린다. 이거 먹을 때마다 옛날에 부모님 참 그 날을 데리고 추운 날도 데리고 먹고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0: 부모님 손잡고 와서 먹었던 그 맛. 이제는 자식 손잡고 와서 회상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1: 그냥 이제 옛날 먹던 그 기억.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걸 옛날 음식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팔고 하니까 더 좋아요.
0: 수십 년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누군가의 추억을 간직해주고 고향이 좋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는 곳. 정겨운 홍성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2: 아니, 팥으로 메주를 써요?
6: 네.

0: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생화네요. 우와.
1: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좀처럼.
0: 와, 진짜 어리다. 귀엽네요. 많이 앳돼 보이네요. 볼살도 통통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 때, 이 헬로루키가 큰 희망을 저한테 좀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0: 사람이 힘들고 좀 괴롭고 하다 보면 자기 신발만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제 음악이 뭔가 그 리스너 분들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것도 있고.
1: 수상자는 한로로.
2: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했었습니다. 좋은 음악 만드는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 곡이 나왔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다음날이 이렇게 공연이어가지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곡 선물로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1무보 들려드릴게요.

0: 강화.
1: 와, 이거.
2: 강화인데?
1: 인간 황화인 거 같다. 와.
2: 진짜 이제 저기 고향에 돌아오는 느낌으로 왔죠. 헬로루키에 출전한 게 저희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3: 2016 올해의 헬로루키 대상 실리카 벨!
4: 실리카 벨!
2: 그 제 삶 통틀어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딱 찰나였어가지고 그 발표될 때.

0: 저희는 2016년 올해 헬로루키 우승팀 실리카겔입니다. 장계하 선생님이 이제 헬로루키 출전하셨을 때는 저희가 집에서 그 방송으로 이제 챙겨봤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출전을 했고, 그리고 한로로님이 결선에 나가셨을 땐 저희가 축하 무대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뭔가 정점을 찍는 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또 너무 기쁘고요.
1: 헬로루키 뭐 공감, 사실 저희가 음악을 막 처음 시작하고 할 때부터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의미 있던 방송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멤버들한테도 비슷할 거고, 그 헬로루키가 잠시 뭔가 휴식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다시 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그냥 이 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서 다신 그만한다는 소리 하기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0: 이제 연주할 곡은 지난 12월에 발매한 빅보이드.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길인지 내 길인지 길이 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난 모두 몰라 그때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너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장기합니다. 아,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제가 되게 기분이 묘해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달의 헬로루키 2008년 그 방송이 제 TV 데뷔였어요. 그전엔 TV 출연을 한 적이 없었고 당연히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헬로루키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TV 출연이 그런 생각도 뭐 없진 않았고 아 망감이 교차하네요 진짜 그날 2008년 그 이달에 헬로루키 찍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방송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후 몇 년 동안 저를 기억하는 거의 모든 모습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유명한 뭐 엉엉엉 짤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어요. 예. 그게 아마 가장 유명한 라이브 영상 중 하나가 될 줄은 또 몰랐죠. 만들 때는.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예.

0: 재밌게 생겼네. 그때가 그러니까 만 26살이었던 거죠. 진짜 지금 봐도 아니 자세히 보면 뽀얀데 26살다운 룩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제 제 나이를 찾지 않았나. 이때도 40대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40대가 돼서 다행입니다. 제 말이 노래 같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갈수록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 방금 노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1: 네. 아 마지막 곡이네요. 네. 만나죠 이번에. 오늘 유독 더 짧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저 앨범 나와요 이제. 네. 곧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아마 한번 들으면 한 번만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장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공감이 최고다, 이거.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데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나중에 다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응모를 10만 명이 했다는데 이번에 못 뵈서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꼭 다음에 꼭 봬요. 네. 오늘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얘기를 들려주마.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동슬라브,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0: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 a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렉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이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에 힘을 꺾고 길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6: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7: Stalin i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유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은 제목 미스터 존스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동물농장 속 인물인 미스터 존스를 첫 내레이션에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농장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가장 용기 있게 홀로도모르의 진실을 밝힌 기자 가레스 존스의 이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물농장이 홀로도모르를 직접 재현한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웰이 동물농장을 쓸 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에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웰을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 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스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실라브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한 그 헌법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제도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 제정 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메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길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에 비례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 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죠. 이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메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 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 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부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의 원리 아래서도 각 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더레이에서 온 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어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죠.

하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였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4: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5: 다들 한잔하나?
4: 네!
3: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6: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하는 거야?
3: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6: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6: 4개?
3: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6: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3: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불친절한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0: 먼저 불친절한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보면 결국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죠. 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사실 면접 스피치를 강의하며 제가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말이 맞아 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품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대화는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면접 자체에서 절대적 가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영향력은 사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대를 비우호적 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설득해 나의 의견에 대한 혹은 나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고의 소통이 아닐까요? 불친절한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마케팅이라면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겠고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내 의견이나 계획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걸 겁니다. 면접이라면 당연히 면접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불친절한 그들이 애써 무엇에 집중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먼저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말하기는 뭘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처럼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죠. 모 제강회사의 신입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자기소개 스피치였는데요. 영업 직군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을 대하는 고객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감안해 명함을 건네는 순간 짧게 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방법을 강의한 후 실습을 했는데요. 한 사원의 자기소개가 제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철근이 저렴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만큼의 철근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비가 증가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내용도 한몫했지만 이 짧은 말에는 두 가지 설득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강점에 앞서 약점을 먼저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라는 대립하는 접속 부사를 구사해서 강점을 명확히 부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소위 2위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라면 회사의 광고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배우 차승원 씨를 기용한 광고에서는 맛깔스럽게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간 1등 하지 않겠습니까?
0: 이번에는 세 번째 원칙인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임을 느끼게 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였을 겁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요. 지하철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상가에 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아저씨가 올라가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골라 몇 개에 얼마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이 좌판 위의 사장님은 행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까만 외투를 입은 예쁜 숙녀분. 어떤가요? 겨울에는 대부분 짙은 색을 입죠. 검은색이 모르긴 몰라도 행인의 30%는 넘지 않았을까요? 그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고객님, 지금 목도리와 장갑 세트를 10,000원에 드려요. 와서 일단 골라보시죠. 행인이 다가와서 물건을 골라봅니다. 그때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고객님이 너무 고우시기도 하고 저도 빨리 팔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제가 모자는 덤으로 드릴게요. 무작위의 행인이 내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원칙이 뭐였죠? 문장도 표현도 되도록 간결하되 내용은 충실히 하라. 언어의 경제성은 단순히 적은 단어의 사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장벽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현에 있어 경제성과 정확성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간결함이라는 단어로 칭하겠습니다. 모호함이 가져오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만나곤 하죠. 출근 시간에 가장 흔한 풍경은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버리는 작은 실랑이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TV 진열장이에요. TV 진열장? 없는데?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교복 넥타이 어디 있어요? 넥타이? 네 방에 뒀잖아. 방에 어디 없어요. 네 옷장 서랍에 넣었다니까.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제 신었던 양말을 세탁기에서 꺼내 신고 출근해버리고 아이는 엄마 때문에 지각했다고 짜증 가득 찌푸린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은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엄마가 직접 찾아서 손에 쥐어준 후에야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흔한 가정집 아침 풍경입니다. 당연히 부인이자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스스로 물품을 챙기지 못한 남편과 아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 피할 수 없이 짐 빼는 일과라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보, 상갓집 갈 때 신는 검정 양말 어디 있어? 안방 TV 진열장 맨 오른쪽 서랍에 넣어뒀어요. 엄마, 내 교복 넥타이는요? 네 옷장 제일 윗서랍에 이름표와 같이 챙겨뒀어. 그리고 이제 자기 물건은 스스로 좀 챙깁시다. 업무 지시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대가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해야 하겠죠. 모모 씨, 재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못 가져왔다고 답답한 사람 취급을 하면은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시하면 어떨까요? 2019년 재무자료는 사무실 왼쪽 캐비닛 언저리 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목록 상반기 정도만 갖다 주세요. 훨씬 명확해졌죠? 부족한 후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사가 지시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게 불친절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처럼 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말 결이 다르기도 하죠. 이해 관계가 얽히거나 조직 논리에서 충돌하면 나에게 칼을 겨누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도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설가 고 박상용 선생은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켜 일명 맘론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말을 하나로 통합해 이해한 거죠. 생소하고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몸은 하나의 우주이며 또 다른 우주인 언어를 통해 마음이라는 우주로 나아간다. 그 마음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말이 향하는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에서도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준말인 마음이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생각이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 되고 그 언어는 공기 중에 파장으로 잠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달팽이관은 그 짧은 시간 파장으로 존재하는 신호를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바꾸어주는 것이죠. 언어는 글을 접한 마음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언어가 친절하게 전해져야 하는 이유라면 조금 설명이 될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몸이 다르니 소리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말이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나죠? 무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지워야 된다. 한 사람한테나 사건한테나 사물한테 주어진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로 힘든 거고 그건 항상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힘센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야. 딸일 때 딸다워야 된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자답다를 많이 강요 안 해요. 가부장제 사회는. 여자다워야 된다. 그리고 강요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빨리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무화 기억나죠? 그리고 아트만이 없다. 그리고 그때 좀 설명을 못했던 게 공이야. 공. 예, 요 공의 느낌. 이 수냐타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수냐라는 말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로의 제로. 그러니까 없다 이런 거야. 공을 본다라는 건 그런 느낌이야. 공을 보면 허물을 보는 게 아니죠. 불상을 이렇게 보면은 저건 부처다, 절해야 된다라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추우면 불태워도 된다도 보이는 거야. 더 많이 보는 거야. 더 많이. 그래서 공이라는 거를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영어권들. 비어있다, empty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해요, 사실. 클리어, 명료한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집착이랑 막 그런 거에 사로잡힌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지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원래 출발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막 해나가다가 제일 힘들었었던 걸 돌아보면 막 철학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같은 철학자가 있고 뒷동산 같은 철학자들이 있어. 뒷동산 같은 철학자 100명 읽느니 에베레스트 하나 올라가면 나요. 당연하지. 에베레스트 올라갔던 사람은 뒷동산 쉽게 가잖아. 근데 뒷동산 자주 올라갔다고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못 올라가요.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불교에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용수. 그리고 이 사람이 썼었던 책이 지금 우리 한자로는 중론이라고 그래요. 중론. 여기 가운데 중자 써서. 이 중론이 왜 중요하냐면 무와 공 있잖아요. 요거를 완전히 이론해버린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읽을 때.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제가 배웠었던 것들은 그닥 그게 뭐 힘든 테마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그냥 노골적으로 쓸게요. 지금 우리가 해보면 요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인연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이 나오고 가명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도로가 나와요. 여기 가명에서 이 공은 뭐 아까 비어있다는 그 뜻이고 이 명은 이름 명자 들어가는 거야. 가짜 이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요거를 이제 풀면 돼요. 이슬. 이슬 기억나죠? 이슬. 이슬이 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이슬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이슬은 어디서 생긴 거야? 습도, 기후, 아시죠? 바람, 풍량. 고도에 따라서도 달라. 풍량, 뭐 이거 다 그게 맞아야 이슬이 하나 생긴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림이? 인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정확하게는 인이라는 글자가 산스크리트

히브리어로 헤투라고 쓰는 단어인데 코즈예요. 영어로 따지면 코즈, 원인. 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프라티티아라고 산스크리트로 쓰는데 조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 연이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모든 존재가. 사실 재밌잖아요. 한 아이가 탄생했을 때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그리고 조건 다 갖춰져야 된다. 엄마의 몸의 조건도, 아버지의 몸의 조건도.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자고요. 남녀만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분위기, 그날 싸우지 않았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슬도 똑같은 거예요. 이슬도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설명할 수 있죠. 습도도 적당했고 기온도 적당했고 잎사귀 같은 게 없으면 이슬이 안 생기지. 그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생겨. 생기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슬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슬 있죠. 새벽에 봤던 이슬을 찾아봐. 습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지. 그 고도 높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지. 바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무한은 그렇게 설명이 돼요. 나가르 주나라는 사람은. 인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은요. 합쳐서 앙상블처럼 울리는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 그렇게 해서 이슬이 없어지잖아. 태양은 떠오르죠. 건조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조금씩 이슬 크기가 줄어들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두 번째 공도 쉽죠. 공은 뭐예요? 불변하는 이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불변하는 이슬 찾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랑 이슬이랑 뭔 차이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나의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사라지면 허물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가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이슬이라고 이름 붙여도 된다고. 충분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슬이 생겼죠. 3시간 정도 간다고 합시다. 3시간 동안 이슬이란 말 써도 되지. 이게 가명이에요. 그런데 이슬 안에는 3시간 동안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가지고 있을 뿐이니까 공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이슬이 사라진 다음에 이슬의 영혼은 어디로 가? 아시잖아요, 그게. 인연이 흩어질 뿐이고 어느 하나가 먼저 붕괴될 뿐이고 이슬이 사라지는 거야. 이런 감각으로 이해해도 돼요. 하나가 결과물이 나오잖아. 이슬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만들어졌던 인연들은요. 얘네들은 얘를 닮진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흩어지죠. 흩어지면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잖아. 이슬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지만 뭐 어디 간 게 어디 있어. 그것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져버린 이슬이 없어졌을 뿐이야.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번개가 친다. 여기에서 부정을 해봐. 번개가 안 친다. 그럼 번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한다? 번개가 뭘 어디 있어요 지금. 기후가 불편하고 막 기상이 불편한 번개 친 건데 그 조건 때문에 친 거죠. 습도가 없었으면 번개 안 쳐요. 근데 그 글자를 쓰면 요 가명 있죠. 이름. 번개 친다 써도 돼. 눈이 온다도 생각해봐요. 눈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기는 안 온지만 어디에 있는 것 같잖아. 없다니까요. 그냥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라는 감각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게. 인연이 돼서 만났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끝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거죠. 요 인연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죠. 근데 이게 중도 있잖아. 이게 뭐냐면 공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모든 것들은 불변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아까 기억나죠? 이슬. 이슬 어떻게 돼? 이슬 안에 불변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슬은 떨어지면 안 돼요.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론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 나중에 바로 좀 설명할 텐데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단론이라고 그래. 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변해. 이 세상은 다 변해. 이슬 살짝 변하고 변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야. 영원할 거야. 불변할 거야. 이럴 때 무아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들어? 무상으로 가요. 아유 덧없어. 우리 지난

갈 거야.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내 앞을 지나가는 것도 나도 못해요. 그 사이 어떤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것도 아니야. 그게 중도인 거예요. 가명은 뭐예요? 계속 변하니까 이름 계속 바꿔야 돼. 오늘의 강신주는 어제와 다르니까 완전히 단 딱딱딱딱 끊어지듯이 변하니까 강신주, 그리고 최소한 강신주 1, 강신주 2, 강신주 3 이렇게 붙여야 된다.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강신주 1287번째 날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야.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름을 붙이잖아. 번개, 이슬, 강신주, 텔레비전, 마이크, 스마트폰 붙여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 상론과 단론, 요것도 부정하고 요것도 부정해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영원할 것 같으면 나랑 관련이 없어요. 계속 변한다도 나랑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요 사이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아들, 딸, 알죠? 아들, 딸, 자식들 있죠? 변하지? 순간적으로 변해요? 그러지 않아. 영원한 상태로 머물지도 않지만 순간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사이 어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딸이나 아들이 변할 때 이럴 수 있잖아. 어차피 애들은 계속 변하고 성장해. 방치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요. 반면 내가 어떻게 하든 쟤는 변하지 않아. 영원해. 저 모습 그대로야. 그래도 내가 개입할 데가 없어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중도라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이지도 않아. 이게 중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여러분들이. 나는 나로 지금 똑같아. 나한살 때랑 지금 나는 같아. 이런 헛소리 하지 말자고요. 변해오는 거 알잖아. 나는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하지 맙시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하면 안 돼. 이해되죠? 응? 나는 계속 변해. 뭐할 필요도 없어. 이래서도 안 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했던 다나소불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주어진 사건이나 본질, 그런 것들에는 본질이 없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이런 주장이랑은 다르죠. 세상을 보는 거야. 부모님들을 살펴보고 아이도 살펴봐야 돼. 아이도 보면은 지속기간이 있죠. 영원하지도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어떤 중간에 서는 거야. 중도는 별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쓰는 거야. 제가 그래서 KTX 비유를 든 거예요. 멈춰서 있는 건 타서 뭐할 건데요? 안 움직이는데. 300km로 달리고 있는 걸또 어떻게 탈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멈춰서 있고 다시는 안 움직일 KTX가 상론이에요. 멈춰서도 슉 지나가. 이건 사랑할 틈도 없어요. 탈 틈도 없어. 나랑 관계를 못 하는 거야. 그 사이 중간 어딘가 가야 돼요. 그 중간 어딘가에. 그런데 극단적인 상론이나 단론이 아니어도 요 사이에 버라이어티가 있겠지. 그 사이에 잘 움직여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있을 거야. 사실은요. 요 사이에 우리는 있어. 근데 가급적 이걸 어떻게 여기 요 사이에 정확하게 잡을 것인가? 어머니를 볼 때, 고양이를 볼 때, 날씨를 볼 때, 눈이 올 때, 비가 올때 마찬가지다. 비가 그런 적 봤어요? 1초 안에 딱 왔다가 멈추는 거 봤어?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햇빛도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중간 어디엔가 있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의 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나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순간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돼. 그 중간 어딘가에 봐야 돼.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중도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인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 나갔더니 눈사람이 하나 있어. 이제 우리는 알죠? 갑자기 하늘에서 눈사람 영혼이 와서 딱 눈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죠? 꼬맹이들만 그런 생각할걸? 어머, 하늘에서 눈사람이 강림했나 봐. 근데 알잖아요. 계속 성장하면. 눈 오는 것도 많은 인연이 필요하다. 눈이 왔죠. 그리고 또그 눈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만약에 습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못 만들잖아. 안 뭉쳐지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있어야 돼. 어머니 있어야 돼.

아이는 마음 같아서 눈사람 만들겠지만 아버지를 머슴처럼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만들어요. 어?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만들었어, 그렇게. 부자가 만들었어요. 인연이 뭉쳐져서 만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눈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눈이 왔다고 해도 습도가 맞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들어진 건 뭐예요? 그게 다 만난 거야. 아버지, 아들, 이 생각나는 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눈, 기후, 습도. 아침에 딱 됐어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아버지는 알죠? 인연이 다 있다라는 걸. 건조해지고 햇빛이 든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는 밤에는 뭐 했냐면, 거기에다가 장갑도 해놓고, 지 목도리도 해놓고 이랬지. 아침에 가봤더니 되게 다 녹지.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이니 목도리 떨어져 있지. 애가 처음에 슬플 거 아니야. 이거 어디로 갔어? 이럴 거 아니야. 어디로 갔어요? 제발 천국이나 극락에 눈사람이 가 있다고 그러지 말자고. 아마추어처럼.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아이한테 인연이 다 했다고. 하지만 그 눈사람을 봅시다. 바로 뭉개져요? 바로 없어져요? 그렇지 않지? 보셨잖아. 천천히 빠지는 걸. 천천히 무너지는 거 봤죠? 천천히 녹는 걸. 만약에 아이가 그 근처에 있었다면, 아이가 왜 잠을 자냐고? 밤에 나와가지고 수습하면 되지. 조금 무너지면 눈을 다시 또 붙이면 된다고. 사랑할 시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푹잔 거야. 아침에 딱된 거, 당연히 없어지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래요. 네? 너 눈사람 사랑했냐고. 인연이 닿으면 하나씩 허물어지는데 한꺼번에 허물어지지 않죠? 인연이라고 얘기했을 때그 요소들이 많잖아. 그 요소들 중 하나씩 빠져요. 조금씩 조금씩 빠져. 돌탑 같다, 돌탑. 돌탑에 돌 하나 빠졌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씩 빠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도 않다고. 하나씩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논리가. 여러분들도 그리 느끼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가족이, 뭐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만나는 많은 것들이 바로 급하게 변하지 않아. 근데 뭔가 하나씩 빠지지. 뭔가 하나씩 빠져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아는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짜 설명 잘했다. 제가 잘했으면 뭐해 또 어렵다고 그럴 텐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나가르주나 중노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 공부하고 보니 남는 게요네개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 순간적으로 허물어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이름 붙일 수 있어. 하지만 뭐 주어진 본질이 있다고 찾지 말자고요. 눈사람의 영혼이라든가 이슬의 영혼이라든가 이슬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 않아요. 영원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든다. 순간적이다라고 또 생각하면 여러분들 삶을 또안 돌본다.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다. 결혼해서 뭐 하냐? 그런 걸안 해. 그 중간에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섰기 때문에 누구랑 관계도 지속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건지도 몰라요. 이 중도라는 건.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은, 고양이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순간적이지도 않아. 그걸 봐야 그걸 돌볼 수 있어요. 벚꽃이 영원하면 미쳤다고 벚꽃 구경을 하러 가요? 100년 뒤에 가도 되지. 벚꽃이 1분 안에 바로 진다면 또갈 이유도 없지.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지 않은 것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 중도의 감각을 키울까?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할까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원하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 거기에 분명히 변화되는 측면을 찾기.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죠? 돌이어도 되고 담이어도 되고 아파트여도 되고 상관없어. 무조건 찾기. 영원하다. 얘는 뭐 영원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면 변하는 거 찾으려고 노력하기. 그러니까 영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도가 아닌 거야. 여기가 영원하고 여기는 순간적이야. 자전거 타다가 영원에 쏠리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틀어야 돼요? 변화 쪽에 틀어야 되잖아. 또, 아유, 덧없어. 변화해. 곧 벚꽃 져. 곧그 사람 망가지고, 내 아이도 곧 나이 들어가지고, 미운 아이가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의외로 변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노력으로 균형을 잡자고요. 걸어가다가, 산책하다가, 가족들 보거나, 아이 보거나,

0: 어머니 보거나 누구를 보던가 그냥 그 사람 머리를 가만히 봐도 그냥 그 사람 나이 머리네가 아니라 변화하는 흰머리나 새치 찾아내기. 뭔지 아시겠죠? 그거 거기서부터 찾는 거야. 중도는요. 거기서 계속 찾읍시다. 영혼도 순간적인 변화도요. 내 삶에서 내가 개입하지 못해. 멈춘 KTX와 300km로 달리는 KTX처럼 나랑은 무관해. 인연도 안 맺어지고요. 이슬도 안 맺혀 그 사람이랑.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무아, 공.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가슴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혹여 우리는 중도에 못 서 있고 세계를 극단적으로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세계는 더덥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지. 김선우 시인의 시로 우리 무아 이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김선우 시인의 이슬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중도야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해되죠? 그거 잘못해서 턱 건드리면 또르르 떨어져요. 많은 인연들이 합쳐가지고 이슬이 하나 맺혔고 그게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선우 시인은 그게 나다. 그 김선우 시인의 이제 이슬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사이 중간쯤에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더덥지 않은 그걸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 김선우 시인이 자기 자신이 그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 그 참나라니 참나라는 시가 그런 거였죠. 자, 이거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실까요? 아, 예, 고맙습니다.
1: 참나라니 참나. 그렇게 말한다면 이슬의 역설이라 하옵지요. 비루를 덜기 위해 저잣거리를 떠났던 자이오나 참나의 환영에 속았음을 알게 됐었죠. 먹지도 자지도 훼손되지도 않는 영롱한 참나의 이데아라뇨. 나참 비루할지라도 당신,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 당신이 기쁠 때 왜 내가 반짝이는지 알게 되는 이슬의 시간. 닿았다 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맑게 뜻한 그런 하루가 좋습니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누군가가 톡 건드렸을 때 쪼르륵 내려올 수 있는 이 감수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 더덥다라고 보시거나 영원하다거나 불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아끼려고 그러면 그 존재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인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착수처 얘기했던 거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고요. 에? 이 세상은 더덥어 쪽으로 쓰러지지도 말고 이 세상은 내가 개입할 수 없어 다 안 변해 사람은 뭐 이렇게도 넘어지지 마시는 그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바꿀 때쯤 되면 자꾸 떨어뜨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없는 스마트폰이 보이잖아.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매일매일.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딴 사람들한테는요, 세계는 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크루아상은 1683년 오스만 터키 비엔나 공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요. 그야말로 그 당시 긴박했던 전쟁 상황이 만들어냈던 스토리텔링이라고 봅니다. 이 크루아상을 유럽 전역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사랑받는 빵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교도에 대한 승리의 감정이 일상 문화에 스며들었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키워드는 이솝우화입니다. 이솝우화라고 하면 우리들 중에서 한번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또 성인이 된 다음에는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러한 고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이솝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솝은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입니다. 작가라고는 하지만 그가 직접 글로 쓴 작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이솝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후대에 수집되고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솝이라는 인간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진 게 너무 없고요. 또 그를 둘러싼 전설만이 무성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솝이 아예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솝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솝이 대략 기원전 620년에서 564년에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 추정이 맞다면 그 이솝의 이야기꾼으로서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삶 속의 다양한 일화들을 묶은 이솝의 전기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전기 속에서 이솝은 올챙이 배에 굽은 등, 거무튀튀한 피부, 낮은 코를 가진 아주 추남 중에 추남으로 나와 있고, 또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솝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나 이솝을 우습게 알고 또 조롱을 하기 마련이지만, 결국은 이솝의 놀라운 지혜에 골탕을 먹거나 아니면 이솝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에 관한 통찰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솝우화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표범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의 화려한 무늬를 자랑을 하니까 여우가 대꾸하기를 난 정신이 화려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추한 이솝 자신의 자기 주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추하고 지혜로운 남자 이솝. 이러한 이솝의 형상은 어딘지 못생긴 것으로 유명한 현인인 소크라테스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민담의 주인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솝의 생애는 역사적인 전기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된 이솝의 삶을 다룬 허구적인 작품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이 이솝의 생애는 영어로는 Aesop Romance, 독일어로는 에소프로만, 즉 이솝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 이솝 전기를 이미 읽고 알고 있었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솝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로서 사모스 섬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또 그리고 이솝의 생애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델피에서 이솝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솝을 연구했고요. 그 이솝의 생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솝이 프리기아 출신이 아니고 트라키아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솝이 사모스 섬에 산 것은 옳다고 봤죠. 그리스 문학사를 쓴 고전학자인 알빈 레스키는 이솝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레스키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솝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화 모음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의 생애라는 실에 여러 우화들을 꿰어 만든 이야기 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솝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양한 우화들을 모아놓기 위한 구실로서 끌어들여진 인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솝의 삶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일화를 이루고 있고, 또그 이솝이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우화들이 또그 우화 모음집의 내용이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마치 다양한 괴물들과 싸우는 뱃사람들의 모험 이야기들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의 귀향 과정이라는 거대한 틀에 묶여서 하나로 꿰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어로 이솝의 이름은

아이소포스 이렇게 쓰고 아이소포스라고 읽습니다. 이름의 원어 발음 표기, 즉 이솝이 그리스어 사람이니까 그리스어로 읽어야 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우리도 아이소포스 이렇게 표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솝으로 알려져서 그렇게 그의 작품이 읽힌 역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름을 표기법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AESOP로 표기하고 이소프라고 읽는데 그것이 일본어 번역본에서 이소포로 옮겨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솝이 되었습니다. 이소부화는 그러면 이솝이 지은 것일까요? 오늘날 출판돼서 판매되고 있는 이솝우화 책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지은이가 이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이솝, 뭐또 혹은 이솝원저, 뭐 이런 표기가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솝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 이솝우화는 이솝이 지은 것일 수 없겠죠. 다른 사람이 지은 것, 또 누가 지은지 알수 없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이솝의 이름을 달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솝이 실존 인물이었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꾼이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솝우화 가운데는 정말 그가 지은 것이 있겠지만은 이솝우화 전부가 이솝의 입에서 나왔다고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솝우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솝이 글로 적은 것이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한참 뒤에야 글로 또 책으로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자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솝우화로 전승되는 이야기들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후대에 생긴 것까지도 거기에 끼어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솝이 지어냈을 법하지 않은 그리스에 없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섞여 있어서 분명히 이솝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이솝우화로 불리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서 전승되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오늘로 비교한다면 유명 상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솝은 당대의 이야기꾼으로서 명성과 인기를 누렸고, 또 그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보면 또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솝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야기의 보증수표, 좋은 브랜드 같은 것이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치 오늘날 명품의 가짜가 유통되는 것처럼 이솝이 지은 것이 아닌 이야기들도 이솝의 이름을 달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솝우화는 나중에 가면 이솝이라는 작가가 지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솝류의 이야기를 통칭하는 장르 명칭에 가까운 것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우화가 이솝우화 속에 편입되는 현상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한정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서양 중세에 와서도 이솝우화에 합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으로도 유명한 쥐들의 회의, 와 같은 그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고양이가 그렇게 집에서 흔히 기르는 동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화에서도 의외로 그쥐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판 이솝 우화의 번역자 로버트 템플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에게 오늘날 고양이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것은 집에서 기르는 길든 족제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제비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로디테가 어떤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족제비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후대에 와서는

무화이고 이소부와 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소부와가 가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유쾌한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익살과 웃음은 이소부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소부화의 독일어 번역자 라이너 니켈은 이소부화는 재미가 첫 번째이고 교훈이나 지혜는 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소부화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연설가인 데마데스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데마데스가 그래서 할수 없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소부화를 지금 들려주겠다. 그러니 좀 제발 귀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데메테르 여신과 제비와 뱀장어가 함께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비는 날아서 건너갔고, 뱀장어는 강을 헤엄쳐서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 데마데스가 얘기를 하고는 말을 멈췄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데메테르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데마데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데메테르는 여러분이 도시의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소부화나 들으려고 한다고 화가 났어. 이것이 이제 데메데스의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소부화는 심심풀이, 중요하지 않은 오락거리의 대명사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자체가 이소부화 집에 실려 있으니까 데마데스의 이야기도 이소부화인 것입니다. 이소부화 속에서 이소부화가 오락거리라고 비난받고 있는 셈이죠. 데마데스의 이야기 자체는 우화로서 말초적인 즐거움이나 좁고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탄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 전형적인 우화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소부화가 오락적인 요소가 강한 것처럼 이 데마데스의 이야기도 이소부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골탕 먹이는 데마데스의 기재와 재치,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즐거움,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어떤 오락거리와 심심풀이로서의 이소부화의 성격을 이 데마데스 이야기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화란 장르와 관련해서는 교훈성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우화는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관념이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우화 항목을 보면요. 인격화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라는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설가 데마데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의된 우화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직 사람들만 나오고, 물론 데마데스가 해주는 이야기 속에는 이제 제비도 나오고 뱀장어도 나오지만, 어쨌든 데마데스와 그 청중들의 이야기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의된 우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유명한 이소부화들은 동물들이 다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우, 개미, 까마귀, 뭐 사자, 쥐, 당나귀 등등이 이소부화의 단골 손님들이죠. 식물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강하다고 뻐기다가 바람에 쓸어 넘어지는 떡갈나무라든가, 바람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갈대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또 인간과 신이 나오는 이야기, 또 인간과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부화라고 하면 우선 동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왜 그럴까요? 이것은 특히 근대 이후에 이소부화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장르로 인식되면서 아동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용 이야기책으로 편집된 그 이소부화에는 단연 인간이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동물이나 그 외에 식물, 사물, 이런 것들이 인격화한 이야기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컸죠. 어린이들은 동물을 더 좋아하고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에 더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또 이소부화에 자주 등장하게 된

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화는 우선 짧은 이야기 장르입니다. 그 안에서 그 짧은 길이 안에서 특징적인 캐릭터를 제시하고 그들 간의 대비를 통해서 극적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하고 아주 느린 사람이 경주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토끼와 거북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매우 다양하고 또 다양한 동물들 사이에는 단순히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아주 뚜렷한 성격화가 가능합니다. 동물이 다양성에 주는 극적인 대비 효과 때문이죠. 동물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 안에서 성격 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오랫동안 동물들의 습성을 관찰한 끝에 동물의 어떤 특징적인 성격에 대한 관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성격화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리한 여우와 미련한 당나귀, 용맹한 사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동물 우화는 긴말 없이 간결하게 요점을 향해서 직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007 같은 영화가 관객이 다른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더 손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화된 동물의 이야기에는 어떤 역설적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는 인격화라는 장치 때문에 동물을 현실의 맥락에서 떼어내어서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허구적인 존재로 변모시키죠. 세상에는 말하고 행동, 인간처럼 행동하는 동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이 우화의 주인공으로서 가지는 아주 큰 매력은 뭐냐 하면 동물의 현실적인 습성과 성격에 의지해서 서사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물 주인공은 인간화된 허구이면서도 또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단순히 동물도 인간도 아닌 동물 인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솝우화 속에서 여우는 대체로 대단히 영리한 존재로 등장하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표범 앞에서 여우가 나는 정신이 화려하다 라고 당당히 대꾸합니다. 그러한 여우의 이미지는 역시 자연적 현실과 관련이 없지 않죠. 사람들은 여우의 민첩한 행동, 또 다양한 사냥 기술, 장난기 많은 성격,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이러한 관찰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우화 속에서 모사꾼이라든가, 또 위험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잘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명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관찰은 우화의 창조를 위해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교훈에 적합한 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의적으로 짜낸 것이 이솝우화가 아니고요. 거꾸로 자연과 현실의 관찰에서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훈을 끌어낸 것. 이것이 이솝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는 이제 목마른 까마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까마귀가 목이 마른데 물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물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긴 한데 물이 너무 조금 들어있어서 부리가 닿지 않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돌을 물어다가 항아리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물이 돌 위로 차오를 때까지 계속 이 일을 반복하죠. 그래서 결국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머리를 쓸수 있는 것이 인간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우화는 의인화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이 이야기에서 까마귀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 까마귀는 놀라운 정도로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가 실제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런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에 항아리에 돌을 던져 넣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한 우화가 아니고요. 그대로 자연을 관찰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화에서 까마귀가 영리하게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까마귀가 어리석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한 우화에서는요, 까마귀가 고깃점을 물고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아래에서 까마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야, 목소리만 갖춘다면 너는 새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자기가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울어댑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멋진 목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깃점을 놓아버리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고기를 낚아채면서 여우가 말하죠. 판단력만 조금 더 있으면 새의 왕이 될수 있을 텐데. 이렇게 놀리죠. 까마귀도 영리한 여우의 앞에서는 계략에 농락당하는 어리석은 미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이소부아가 현실의 관찰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강조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현실 관찰의 측면을 또 발견하는데요. 그 뭐냐면은 까마귀는 낯선 자를 보면 크게 짖는데 이 이야기에서 그런 까마귀의 습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까마귀의 영리함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줄 알기 때문에 낯선 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에나에 관한 우화도 참 흥미로운데요. 하이에나와 여우라는 우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하이에나는 해마다 본성이 바뀌어서 때로는 수컷이 되고 때로는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 암컷 하이에나가 여우를 보고 자기를 친구로 받아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대꾸를 하죠. 나를 비난하지 말고 오락가락하는 너의 본성을 탓해. 예, 하이에나가 양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도 자연의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이에나는 신체 구조상 암수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인 줄 알았는데 암컷이거나 또그 반대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해마다 병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혼란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그 대전시와 삿포로시 사이에 자매 결연이 맺어졌는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대전동물원에서 마루야마 동물원에 하이에나 암수 한 쌍을 기증합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뒤에 둘 사이에서 새끼가 생기지 않자 마루야마 동물원에서는 홋카이도 수의과 대학에 의뢰해서 이들의 성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 결과 둘다 수컷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이소부아가 아주 세밀한 자연 관찰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즉 이러한 존재들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될 때, 물론 상식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의인화가 될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등장하는 우화를 생각해 보면 이때에는 동물이 단순히 자연 그대로의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양치기 같은 이소부화를 생각해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늑대와 양도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지만 이들이 의인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늑대는 양을 잡아먹고 양은 늑대에게 희생당합니다. 이것은 늑대들에게 자연적인 존재로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법이 아닌 경우, 의인법에서 배제된 경우이고, 이제 의인법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의인법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이 이야기 세계 속에서 거의 인간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그런 얘기인데요. 누가 빠르냐를 두고 토끼와 거북이가 논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판내기 위해서 둘이 경주 약속을 하고, 또 경주를 실행하고 이것은 뭐 둘이 두 동물이 거의 인간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양치기에서 늑대나 양과 같이 이제 의인화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약한 수준에서 의인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동물은 행동의 면에서는 완벽하게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동물을 보통 자연적인 동물과 구분짓는 것은 자신의 자연적인 삶의 조건, 자신의 행동,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로 표현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 속의 존재인 동시에 자신이 이야기 속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주마에 관한 우화가 있는데요. 경주마로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던 말이 늙어서 기력이 쇠퇴해서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이것은 경주마가 늙으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인법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왕년의 경주마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경마장을 주름잡으며 돌던 내가 여기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다니. 말은 비감에 젖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화려한 과거와 비참한 현재의 대조는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는 공통성을 통해서 더 극적인 스토리로 발전을 합니다. 말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거기에서 훌륭한 서사적 구조를 가진 스토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말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삶에 대해서 그런 비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말의 삶을 바라보는 인간이 하는 이야기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의식과 감정이 말에 투사된 것입니다. 말은 철저히 말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는 데만은 의인화된 존재가 되었다고.

것을 선호합니다. 이소부아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신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제우스와 거북이처럼 신과 동물의 이야기도 있지만 신들만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신과 인간이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소부아는 익살스럽고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등장하더라도 신성함이라든가 신적인 엄숙함의 분위기가 감도는 이야기는 없다시피 합니다. 이소부아의 세계에서 신의 권위는 상당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제우스가 고작 거북이에게 바람을 맞고서는 붕괴를 한다든가, 또 거북이는 이 최고신 제우스가 너 왜 잔치 안 왔냐 물어보는데 태평하게 제 집이 제일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심각하게 신적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의 발전 과정을 고전학자인 빌헬름 네스틀레는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신화적인 정신에서 이성적인 정신으로의 이행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적 정신이 네스틀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근본적인 단절을 겪었느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원전 6세기 이후에 자연철학이 발흥하고 소피스트가 등장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신화적 세계상이 점차 해체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신의 약화는 이소부아 속에서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곳곳에서 신의 권위가 의심받고 또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떤 음흉한 남자가 닭을 속에 품고서 델피에 가서 신에게 닭의 생사를 맞출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신탁이 나오면 닭을 죽여서 꺼내 보이고, 죽어있다는 신탁이 나오면 닭을 살려서 꺼내 보이려고 한 것이죠. 또 다른 우화에서는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본 남자가 신을 원망합니다. 그 배에는 죄인 한 명밖에 안 타고 있었는데 왜 배에 탄 사람 전부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받은 신들은 아직은 그래도 노련하게 대응하지만은 어딘지 한 걸음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신은 음흉한 남자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야, 닭 정도는 네 마음대로 하렴, 이렇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신을 원망하던 남자가 개미한테 물리는데요. 너무 분노한 나머지 발밑에 개미를 마구 밟아 죽이죠. 이때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서 너는 그렇게 하면서 신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신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작 인간의 불공정함에 기대어서 변명을 시도합니다. 이소부아에서 아마 가장 심하게 놀림거리가 되는 신은 헤르메스일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허영심이 많아서 신분을 감춘 채로 신상을 파는 가게에 가서 제우스의 신상 가격, 헤라의 신상 가격을 차례로 묻습니다. 조각가는 제우스가 1드라크마이고 헤라는 좀 더 비싸다고 말합니다. 헤르메스는 마지막에 자신의 상에 가장 비싸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가격을 묻는데요. 그러자 조각가는 웃으면서 제우스와 헤라를 다 사면 덤으로 헤르메스는 끼워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우화는 신의 고귀함이 돈의 가치로 환원되어 버리는 어떤 속화된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라는 일반적인 인상과는 좀 다르게 이소부아 집의 많은 우화들을 보면요. 도덕적 질서에 기댈 수 없는 잔혹한 인간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자가 너그럽게 쥐를 놓아주고 또 쥐가 그물에 걸린 사자를 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소부아 집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비정한 현실, 섣불리 누군가에게 신뢰를 보냈다가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경고, 이런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서 고통받는 늑대의 부탁을 받고서 하기의 긴 부리를 이용해서 늑대의 입속에 들어가 가시를 빼내주는데요. 가시를 빼낸 하기, 늑대가 처음에 약속했던 보상금을 요구하는데요. 그러자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늑대 입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모습을 위태롭게 하는 경솔한 지시되는 세상입니다. 함부로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조심조심

자기 한 몸을 잘 건사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잡아서 날지 못하게 날개를 잘라서 가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독수리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사서 자기 독수리로 만들고 약을 발라서 날개를 붙여줘서 다시 날게 해줬습니다. 독수리가 너무 고마워서 토끼를 잡아서 새 주인에게 바쳤는데요. 여우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토끼는 먼저 본 주인에게 바쳤어야지. 새 주인은 어차피 착해서 너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 하지만 먼저 본 주인은 보여야지 다시 해를 입는 일이 없을 텐데. 모든 보은담의 어떤 문법을 깨어버리는 마지막 결론은 이 비도덕적인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냉정한 계산법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소부아는 생존만이 아주 최고의 덕목이 된 비정한 물가체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소부아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소부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길들임의 테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생 당나귀가 지나가다가 집 당나귀를 보고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서 피부가 윤기가 나고 편하냐 이렇게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에서 이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아,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의 삶이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늑대가 개의 편안한 삶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개의 목에서 목줄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러고서 개에 대한 선망을 단호하게 버리죠. 유명한 서울지와 시골지 이야기 역시 유사한 맥락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서울지는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 대가는 상시적인 불안과 구속입니다. 시골지는 궁핍한 자유를 택하죠. 이솝의 생애라고 하는 이솝 소설은 노예로 잡혀갔다가 부단한 노력 끝에 결국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된 이솝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이소부아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희구하는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소부아는 순진하고 착한 도덕교과서로도 그렇다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처세론으로도 격화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소부아는 형식적인 면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아주 짧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야기들이 불과 반페이지 정도 분량에 지나지 않죠. 아주 유명하고 또 어린이용 도서에 많이 각색되어 등장하는 우화들, 토끼와 거북이, 뭐 개미와 배짱이 이런 같은 것을 처음 원전으로 접하면요. 너무 짧아서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심리적 동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도 또, 뭐, 옥신각신하는 등장인물 간의 긴 대화도 찾아보기 어렵죠. 서술은 극도로 경제적이라서 핵심적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인물들의 말에도 어떤 군더더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소부아가 흔히 도덕적 교훈담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가치평가적인 면에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톤을 유지한다는 것도 역시 놀라움을 더해줍니다. 우화에는 물론 끝에 교훈들이 덧붙여져 있지만요. 그것은 우화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우화를 읽고 편집한 후대의 주석가들이 덧붙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덧붙여진 교훈은 때로는 매우 자의적이라서 우화 자체와 거의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우스와 거북이의 우화가 또 그렇죠. 이 우화에는 어떤 교훈이 붙어있냐 하면요. 바깥에서 아무리 푸짐하게 먹을 것이 있어도 소박한 것을 먹으면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거북이의 등껍질의 유래에 대한 장난스러운 유래담일 뿐이죠.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도 역시 이야기의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절제된 톤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화는 때로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메시지는 결코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임무는, 메시지 전달의 임무는 등장인물 중한 사람입니다.

0: 이삭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이솝우환은 등장인물의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등장인물의 말을 종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에서는 더 우월한 지혜에 도달한 인물이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늑대와 개의 이야기에서는 늑대가, 또 야생당나귀와 당나귀 이야기에서는 야생당나귀가, 또 서울지와 시골지에서는 시골지가 종사의 주체가 되죠. 그러나 또 모든 종사가 우화의 메시지이며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날개 잘린 독수리에서는 여우가 날개 자른 자에게 토끼를 바쳤어야지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종사가 되는데요. 그 냉정하고 계산적인 말을 과연 이 우화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그 유명한 여우와 신포도는 어떨까요? 여우는 포도를 먹지 못하게 되자 저 포도는 제대로 익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요. 이 여우의 말이 종사가 됩니다. 물론 화자와 독자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여우 자신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빈 것이 웃어 넘기겠죠. 여우의 말은 형식적으로 최종적인 말, 종사의 위치에 있지만 그 우화의 최종적 결론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사의 기법이 가지는 묘미는 여기에 있어요. 화자가 직접 마지막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화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확정한 효과를 가지겠죠. 하지만 마지막 말이 종사의 형식으로 인물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독자는 과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그 말이 전체 우화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맥락을 따져가면서 스스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사는 그렇게 해서 우화의 여운과 해석의 여지를 창조합니다. 이솝우화는 짧고 간결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간접적인 말하기 방식을 선호하고 또 교훈이 있다고 해도 독자가 스스로 이야기해서 교훈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솝우화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896년에 발간된 개화기 교과서 신정 심상소학을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의 근대를 보더라도 이솝우화, 더 나아가서 우화 문학은 계몽주의 시대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했고 계몽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근대를 받아들이면서 아동을 도덕적 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서 이솝우화가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솝우화는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또 어린이에게 맞게 취사선택되고 개작된 형식으로 수용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정은 199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그리스어 원전에서의 번역 또는 중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번역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 타이틀로서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뭐 이런 제목이 선택된 것을 볼 때도 역설적으로 과거의 그런 수용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솝우화가 교훈을 목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교훈 문학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흥미와 욕구가 만들어낸 소박한 이야기 문학, 또 민중 사이에서 이름도 없이 유통되면서 때로는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까지 전파된 문학, 그것이 이솝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의 장르로 모인 것, 이것이 이솝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는 민간설화와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의인법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기법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자연에 최대한 밀착한 사실주의적인 문학이라는 점이 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닭을 치는 어떤 남자가 자고를 얻어서 닭과 함께 기르기로 했습니다. 닭장에 자고가 들어갔을 때 닭들이 자고를 마구 공격하죠. 자고는 아프기도 하고 또 멸시당하는 것이 너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닭들끼리도 서로 쪼아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고가 말하죠.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아. 쟤들은 자기 동료도 배려하지 않는 애들인 걸.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써먹거나 도덕적인 가치로서 지킬 만한 어떤 교훈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진실, 뭔가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진실이 이야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을 어떤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기쁨을 이솝우화에서 느껴보는 것. 이것이 이솝우화에 대한 새로운 독서가 가지는 한 가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훈에 적합한 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의적으로 짜낸 것이 이솝우화가 아니고요. 거꾸로 자연과 현실의 관찰에서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훈을 끌어낸 것. 이것이 이솝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정말요? 머니가 없어도 저축이 됩니까? 맞아요. Save up 자체는 이 구동사인데 굉장히 마법의 구동사입니다. Save up, 그치요? 이게 저축하다. You should save up. 야, 너 저축 좀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축해야 돼. You should save up. 머니 없이 save up 머니라고 안 해요. 그냥 save up 끝이에요. 이게 저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이거를 추천드려요. Save up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ave up. Save up.
0: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Save를 이제 파생시켜가지고 적금 통장을 만들어 볼 건데 Savings 이거 기억하세요. Savings 항상 S가 들어가요. S 빠지면 큰일 나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Savings. Savings. 이게 뭐라고요? 적금이라고요. 모아놓은 돈을 뭐라고 해요? Savings. 통장 붙이세요. Account. Savings account. 뒤에 강세죠? Savings account. 들어볼게요.
1: Savings account. Savings account.
0: 오케이. 여건이 될 때마다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 혹은 여윳돈 있을 때 좀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 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건이 될 때마다 요거를 좀 영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축하는 건 그냥 save up 하면 될 것 같고. 자, it's important. 중요하다. to save up. 여기까지 됐어요? It's important to save up. 아까 말씀드렸죠? money 없이도 요 자체가 저축이니까. It's important to save up. when you can. 쉽죠? 이게 지금 아까 여건이 될 때마다 뭐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영어가 이렇습니다. 이 회화는요,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When you can.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여건 될 때. 쉽죠? It's important to save up when you can. 아이고, 쉬워라. 이 문장 그냥 통째로 외울게요. It's important to save up when you can. 야, 너 저 모을 수 있을 때 모아. 나중에 힘들어. You should save up when you can. 이렇게 되고, It's important to save up when you can. 가능하겠죠? 들어볼게요.
1: It's important to save up when you can. It's important to save up when you can.
0: 오늘 아주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Savings 자체가 모아놓은 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축한 금액을 뒤에다 Savings라고 붙여주고 단기, 장기로 나눠보고 비상금, 즉 급할 때 써야 되는 돈 이렇게 나눠볼게요. 첫째, Short-term Savings. Short-term Savings. 이건 뭡니까? 3년 정도 적금, 이런 느낌. 그죠? 뭐 2년 정도 적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년에 좀 돈을 써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모으는 거죠. 한 1년 반, 2년. 뭐 2년짜리 적금 통장을 든다든가. Short term이죠? Short term savings. 들어볼게요.
1: Short term savings. Short term savings.
0: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연금 상품 같은 거. 그쵸? 25년 불입하고 65세부터 받아. 그건 뭐예요? 완전 장기죠. Long term savings. 국민연금이 여기 포함되겠죠. Long-term savings. 일하는 동안은 계속 국민연금 평생 냅니다. 그렇죠? 65세 넘어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어떤 보험 상품이나 아니면 뭐 연금 상품이나 이런 것들 long-term savings라고 보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Long-term savings. Long-term savings.
0: 주의할 건 다 S를 붙이는 거. Savings. Savings. 자, 이건 약간 비상금. 비상을 뭐라 그래요? 비상사태를 뭐라 그래요? Emergency savings. 쉽죠? Emergency savings. Emergency savings. 급할 때를 대비한 돈인데 사실 뭐 따로 만드는 경우보다 그냥 뭐 단기 이런 거 깨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비상시에 쓸 돈 같은 거 여유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emergency savings, emergency savings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Emergency savings, emergency savings.
0: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넣어볼게요. 난 현재 장기 저축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자, 단기적으로 뭐 돈은 모아도 장기적인 뭔가 상품 가입이나 이런 건 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장기 저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기 저축. Long-term savings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현재 I currently 없어요. Do not have. 나는 없다 현재. I currently do not have any long-term savings.

0: savings. 아이고, 간단하다.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자, currently, 발음만. I currently do not have any long-term savings. 들어볼게요.
1: I currently do not have any long-term savings. I currently do not have any long-term savings.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I do not have, 앞에 currently만. I currently do not have any long-term savings. 자, 그 다음에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쓰고 나서 남은 돈 저축하는 것보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미리 저축하고 쓰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저도 부모님이 항상 그 얘기해 주셨는데. 자, 예산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쓸 돈을 정해놓고 미리 저축을 하고 남은 돈 갖고 쓰고. 예산 범위, budget이죠? Be on a budget. 자, 이건 뭐냐면 항상 본인이 돈을 쓸 때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Be on a budget이라고 그래요. You should be on a budget. 야, 너 돈 그렇게 계획성 없게 쓰지 말고 계획을 잡고 써. 그죠? You should be on a budget. 요 예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산 범위를 정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계획성 있게 돈을 쓰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들어볼게요.
1: Be on a budget. Be on a budget.
0: 지출하기 전에 먼저 저금하다. 자, 어떻게 할까요? Save up. 저금하다는 아까 표현 해볼게요. Save up first. 먼저 저축하다. Save up first. 강세 뒤에 뒤에.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Start spending. 돈 쓰기 전에 미리 저금해. 월급 들어왔어요? 미리 딱 돼서 통장에 넣고 나머지 쓰는 거죠.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들어볼게요.
1: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0: 빚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뭐 대출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겠지만 빚을 무서워해야 되죠. 그것도 빌린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So avoid going into debt. Avoid going into debt. 이건 피하다라는 얘기죠. ing 붙여서 go into debt이 뭐예요? 빚을 지는 상태, 즉 대출을 받은 겁니다. D 발음은 거의 무음이에요. debt가 아니라 그냥 debt. B 없는 것처럼 발음하세요. debt, debt, debt. Avoid going into debt. 자, 빚을 지는 것을 피하다. 즉 대출을 웬만해서 안 받다죠. 들어볼게요.
1: Avoid going into debt. Avoid going into debt.
0: 좋습니다. 돈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축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만들어 볼까요? 돈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해라. 자, it is wiser. 더 현명하대요. 더 현명하대요. 그러니까 wiser to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아이고, 요거는 아까 그냥 갖다 붙였네요. 그죠? 이게 근데 되게 좋아요. 그대로예요. 쓰세요.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들어볼게요.
1: It is wise to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It is wise to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0: 저도 외웠어요. It is wiser to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아, 저도 외웠다. 여러분들 외우세요.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축하다. 영어로 save up. Save up. 그냥 save money보다는 요거 추천드려야 했고요. 들어볼게요.
1: Save up. Save up.
0: 저축한 돈은 savings. S 붙이고 앞에 long term. Long term savings. 들어볼게요.
1: Long term savings. Long term savings.
0: 오늘 가장 중요한 문구. 요거 가져와서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먼저 저금하고 돈 써라. 들어볼게요.
1: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Save up first before you start spending.
0: 자, 오늘 주제는 저축, 즉 돈을 모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g versus mist. Fog versus mi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og 그리고 mist. 네, 첫 번째 단어는 fog. 이거는 발음을 F 발음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pog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fog. 그리고 G 발음을 명확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 O 발음, 이거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되고요. 이게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fog. fog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음이 살짝 길면 더 좋고요. fog, fog, 오케이? 너무 짧게 하면 약간 욕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는 발음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og, 이거는 빡빡하고 자욱하게 깔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짙은 안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날씨 관련돼서는 뭔가 짙은 안개가 앞에 있으면 fog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fog began to lift.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Fog, 안개, fog.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시야가 안개로 가려졌어. 네, 시야는 the view was blocked. 가려졌어. 네, 무엇으로? 안개로.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같이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Oh,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at's why I'm late. The view was blocked by fog. Oka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og began to lift.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The fog began to lift. The fog began to lift. 네, 날씨에 대해서 fog를 얘기할 때는 앞에 the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the snow, the rain, the wind 똑같아요. 개념이 the fog began to lift. 마지막으로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네, fog 자체가 짙은 안개이지만 근데 거기서 더 강하게 말할 때는 dense fog. 이거는 정말 짙은 안개입니다. 그 자동차 사고는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났어.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함께 해볼게요.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fog 이해하셨죠? 다음은 mist로 넘어갈게요. 네, mist는 발음은 mist. 오케이, 여기서 i 발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 발음 좀 어려워해요. 일단 우리나라 발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e 하고 e 하고 사이인데요. 입 모양을 잘 보시면서 e, e 여기 입꼬리가 좀 길어지죠? e, mist, mist. 이거는 엷은 안개입니다. 자, 땅 주변에 뭔가 촉촉하게 깔린 엷은 안개는 이거는 m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fog는 좀 짙은 안개고 mist는 좀 얇고 엷은 안개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Mist, 엷은 안개. Mis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안개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여. 네,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가 mist가 엷은 안개입니다.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만약에 짙은 안개면 fog가 더 어울리겠죠?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네, 태양이 안개를 증발시킬 거야. The sun will evaporate. 증발시킬 거야. 뭐요? The mist. 안개를. 근데 여기서는 되게 얇은, 그냥 가벼운 그런 안개입니다. Okay?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So little tiny water particles, okay?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네, 그녀는 얼굴에 미스트를 뿌렸어. 네, 우리나라 말로도 미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뭔가 엷은 안개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가볍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막확 이렇게 나오면 미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볍고 편안하고 얇게.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Great job, everyone. 정리해드릴게요. 네, fog. 이거는 짙은 안개를 뜻합니다. Okay, when you're driving, it's very dangerous to drive in fog, right? 네, 안개 안에서 운전하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날씨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fog를 정말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mist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엷은 안개로 뜻하고요. 그 날씨뿐만 아니고 뭔가 얼굴에 미스트를 뿌릴 때뭐 이런 것도 mist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fog 그리고 mist. 네, 짙은 안개 엷은 안개.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Remember that reviewing is essential. 네, 복습은 필수입니다. Okay?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We have fitness.
0: Fitness, 신체 건강.
1: Yes.
0: Fitness, 우리가 또 요즘에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 fitn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소개를 해보죠.
1: Yes, so for

0: exhausted.
1: exhausted.
0: 네.
1: exhausted.
0: exhausted는 물론 tired도 뭐 피곤한 거지만 I'm tired 이것도 피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잖아. I'm tired. 근데 exhausted는요. 더 피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Yeah, like I'm exhausted.
0: 이 부분을 길게 빼면서
1: exhausted.
0: exhausted. 녹초가 돼서 잠든 다음에 wake up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일어나서 do it all over again.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놀고 잠들고 놀고 잠들고.
1: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don't have the luxury of living in a place where all my friends live right in the general vicinity so we can play on a regular basis and get our physical fitness naturally anymore. Because as an adult, we are all very busy. Everyone works.
1: I don't have the luxury of living in a place where all my friends live right in the general vicinity.
0: 부근, 인근, 가까운 곳.
1: Vicinity. Vicinity.
0: Vicinity. Vicinity. 예문 볼게요. Mm-hmm.
1: For example, there is no gas station in the immediate vicinity.
0: 바로 이 근처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라는 mm-hmm. 예문 준비해봤습니다. Mm. 일부러 이제 vicinity 앞에 immediate를 붙여봤고요. Yeah. 그 다음에 실제 리차드 씨의 문장에는 immediate가 아니고 general vicinity였습니다.
1: General vicinity.
0: Immediate vicinity가 general vicinity보다 좀 더 가깝죠.
1: Yeah, so immediate vicinity is like we can see it right now.
0: 네, 네.
1: General vicinity is like maybe we have to walk 10 minutes or something.
0: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근처를 가리키는데 vicinity가 근처고 immediate vicinity는 진짜 막 길만 건너면 있는
1: right.
0: 느낌. Mm-hmm. General vicinity는 뭐 멀다고는 yeah. 할 수 없는.
1: Yeah, it's not far. It's yeah. definitely close. Very, yeah. very close.
0: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all my friends live right in the general vicinity 비슷한 곳에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mm-hmm. I don't have the luxury of living in a place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치가 없다. Luxury를 사치라고 생각을 하면 번역이 이상해지는데요.
1: Right.
0: Luxury는 이제 우리도 굳이 사치라고 하지 않고 럭셔리라고 하잖아요.
1: Right.
0: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만큼은 그런 상황이 못 된다.
1: Yeah, it just means you don't have, you can't have that situation. It's a good situation.
0: You would
1: right?
0: love that luxury.
1: You would love it. It would be awesome if you could do it, but you 네. don't have it. You don't have that luxury. You can't do something you want.
0: 그래서 가끔씩 이제 긴박한 상황, mm-hmm. 시간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mm-hmm. 영화나 드라마 대사 중에 we don't have the luxury of time. Mm-hmm. 이런 경우 가끔 볼 수 있어요.
1: Mm-hmm.
0: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아.
1: Mm-hmm.
0: 빨리 결정해야 돼.
1: Mm-hmm.
0: We don't have the luxury of time, yeah. 아니면 we don't have the luxury of
1: living in a place,
0: in a place.
1: Or doing something, yeah. right?
0: Mm-hmm.
1: He says next, so we can't play on a regular basis and get our physical fitness naturally anymore.
0: 그래서 can't anymore, mm-hmm.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Can't naturally anymore, 더 이상 mm-hmm.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아요.
1: Mm-hmm.
0: Play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함께 놀면서 get our physical fitness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지는 않아요.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몸도 탄탄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He says because as an adult we are all very busy. Everyone works.
0: 네, 어른이 되어서 어른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아주 바쁘거든요. We are all very busy. Everyone works. 모두가 일을 하고 있어요.
1: Of course. And what else?
2: And I need to rely on myself to gain the motivation individually to go out and keep a routine day after day to get physical fitness.
1: And I need to rely on myself to gain the motivation individually.
0: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mm-hmm.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즉 혼자서, 알아서.
1: Yeah, by himself.
0: yeah. I need to rely on myself, 스스로에게 의존을 해야 됩니다.
1: Mm-hmm.
0: To gain the motivation. 여기서 말하는 모티베이션은 운동하는 모티베이션이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냥 놀다 보면은 뭔가 몸이 탄탄했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런데 어떤 모티베이션인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네요.
1: Yes, to gain the motivation to go out and keep a routine day after day to get physical fitness.
0: 네, go out, 나가서 keep a routine. Routine이라는 거는 정해진 일과 정해진 행동의 순서를 가리키기 때문에 mm-hmm. 여기서는 운동, 건강 유지하기 yeah. 위한 거를 말하고요.
1: Some type of physical exercise
0: yeah.
1: routine.
0: Day
1: right?
0: after day, 매일.
1: Every day.
0: 날마다. to get physical fitness.
1: That's right.
0: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루틴을 실천에 옮기는 거를

0: 네, 영어 번역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on a so and so basis 였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는 비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주기로 올립니다. I upload videos on a weekly basis. weekly가 중간에 들어간 형태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upload videos on a weekly basis. One more time. I upload videos on a weekly basis. Let's move on to the next example.
0: 그 다음 문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주기로 우리는 전체 보고서를 받습니다. On a monthly basis, we get a full report.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On a monthly basis, we get a full report. On a monthly basis, we get a full repor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We are all very로 이어진 형태인데요.

0: 네, 이번에는 성인이 된 후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t's easier to stay fit while you're young than to get fit when you're old. How do you juggle two jobs, go to school, try to stay fit, keep your house clean, and plan a wedding? I need an adult to help me adult.
0: 네. 토마스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It's easier to stay fit while you are young than to get fit when you are old.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게 더 쉽대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몸을 가꾸려고 하는 것보다. 맞는
1: For
0: 말이죠.
1: Sure. And Carly says,
0: This is funny. How do you juggle two jobs? 어떻게 juggle이라는 건 juggling인데 두 개를 동시에 잘 하는 거예요.
1: Yes.
0: 떨어뜨리지 않고 go to school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try to stay fit 몸매도 유지하려고 하면서 keep your house clean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plan a wedding 결혼식 준비를 하나요? I need an adult 어른이 필요하대요. To help me
1: adult
0: 여기 마지막에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adult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1: Yeah, we use that a lot, like adulting, doing stuff that adults do.
0: 네, 어른 다운 무언가를 하는 거, 어른이 하는 행동들을 해내는 게 이제 어덜팅인데 그래서 어른답게 살 수 있게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1: Yes.
0: Because, you know, maybe you are an adult for the first time, like you just became an adult.
1: Yeah, or even if you've been an adult for a while, adulting is not easy.
0: It's not easy.
1: Okay,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갖고 왔는데요. Let's see what it is. Let's look at the title. What are the world's greatest races?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경기들이 뭘까요? 네, 이 책에서 알아볼 거예요. There are all kinds of races. All right, before we begin

0: Let's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athlete. Athlete. 운동선수예요. And the second one is sprinter. Sprinter. A sprinter is an athlete who runs really fast in short distances.
1: 네, 한국말로는 이 단거리 주자예요. 단거리를 빨리 뛰는 선수죠.
0: Alright, and the last word is competitor. Competitor,
1: 경쟁자.
0: Okay, alright, very good.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Let's begin. Alright, I think we're ready to read about some great races. Let's start reading.
2: What do you think the toughest race would be? What are the world's greatest races? Let's find out. Is the greatest race the fastest, or the longest, or the strangest? From athletes who train for years to people who race with cheese, from the fastest animal racer to the slowest of snails, everyone and everything is racing.
0: 자, it says here, is the greatest race the fastest, the longest, or the strangest?
1: 자, 가장 위대한 경기는 뭐 제일 빠른 아니면은 제일 긴 아니면 가장 이상한 경기인가요?
0: 뭐, you know, we don't know.
1: 그렇지만 다양하게 있는데
0: From athletes who trained for years.
1: 자, 여기에서 첫 번째 vocabulary word가 나옵니다. Athlete. Athlete. 자, 운동 선수죠. 네. 이제 이런 선수들은 오랫동안 그 트레이닝을 받죠. 근데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한 그런 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cheese. 치즈를 갖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제 더 알게 될 겁니다. Let's continue reading.
0: Who are the fastest humans? The fastest humans over a short distance are sprinters. Some of these athletes can run 100 meters in under 10 seconds. Speed check. In a 100-meter race, the fastest human ever ran at 44.7 kilometers per hour. Over long distances, such as marathon, wheelchair athletes are the fastest. The very best able-bodied athletes can run a 42-kilometer marathon in about 2 hours. Wheelchair athletes are 40 minutes faster. Are we getting faster? Yes, we are. In 1922, the women's 100-meter record was 13.6 seconds. Today, it's 10.49 seconds. Over 3 seconds faster. 네, the fastest humans over a short distance are sprinters.
1: 네, sprinter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단거리 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 사진에서 보면은 네, 빨리 뛰는 네, 선수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바로 스프린터이라고 합니다.
0: They can run 100 meters in under 10 seconds.
1: 와, 100m를 10초 안에 뛸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이 책에서 이제 계속 스피드 체크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스피드 체크를 보면은
0: In a 100-meter race, the fastest human ever ran at 44.7 kilometers per hour.
1: 자, 시속 44.7km로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빠른 거죠? 그리고 친구들, 마라톤 들어봤죠? 네. 한국 사람들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이런 마라톤에서 마라톤에서
0: able-bodied athletes can run a 42-kilometer marathon in about 2 hours.
1: 친구들 여기서 able-bodied athletes 신체적 장애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뭐 장애가 없는 선수들은 한 2시간 안에 42km 마라톤을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이 wheelchair 선수들은 40분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0: Let's continue reading. What's the longest race? This 4,989-kilometer long marathon is the longest foot race. Competitors run 5,649 times round the same four streets in New York, USA. It takes around 52 days. The runners wear out several pairs of trainers when taking part in this marathon.
1: Okay. 자, 가장 긴 마라톤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마라톤 길이는요, 4,989 kilometers. 굉장히 길죠. 자, competitors run 5,649 times round the same four streets. 자, competitors는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 경쟁자들이 이 네 길이 있어요, 뉴욕에. 그러면은 그 네 길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몇 번? 5,649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면 52일이 걸리는데 What? That is a long time.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참여하는 선수들은 그림을 보면은 운동화를 여러 켤레를 가지고 있죠. 네, 계속 뛰어야 되니까.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0: What's the toughest race? Swimming in open water is one of the toughest forms of racing. One famous open water race is 6 kilometers across the Bosphorus Strait. Competitors must battle currents and tides as well as everyone else.
1: 네, 이 친구들, 이 open water이면은 뭘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내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가 호수 아니면 강, 네, 이런 데에서 수영하죠. 근데 이런 데서 수영하면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파도도 치고 조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수영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서 Turkey, Bosphorus Strait, Turkey라고 하는데 친구들 아시죠? 최근에 투르키예로 바뀐 거. 그래서 이제 Turkey라고 하지 않고 이제 투르키예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수영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Alright,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책을 읽고요. I will come back and we will learn more about very interesting races. 네. Take good car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우리 수요일에는 직업 영어하죠.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 새 인턴이 온답니다.
1: 오. 네. 새로운 친구 오면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런 건 이제 없더라고요.
0: 그런 건 없어요. 에이. 그래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딱 궁금하죠.
0: 그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은 뭐야? 말이랑 다르잖아. 이건 왜 이 제목일지는 내용 들어가면 느낌 오게 될 겁니다.
1: 너무 궁금해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요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어, 인턴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일보 직전까지 상황을 그렸는데요. 내용 오늘 재밌을 겁니다.
1: 아, 그렇죠. 이
0: 네.
1: 누군가 어떤 그 단체나 혹은 그
0: Yes.
1: 모임에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슈죠.
0: I know. 자, 요거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그럼 새 인턴의 정체에 관해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거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2: What did you say?
1: 알아듣는 척해, 왜.
2: Sorry?
1: 사장님 딸이 새 인턴이라고.
2: What are you saying?
1: 그 뉴
2: New?
1: 코워커.
2: Coworker?
1: Yes. Is 보스 daughter.
2: Boss daughter?
1: Daughter is new,
2: 아, the
1: 그렇지.
2: intern.
1: Yeah, intern.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She's still an intern.
2: I couldn't care less.
1: Oh, you don't
2: She's
1: care?
2: still an intern. Yeah, I don't care. I don't care.
1: 야, 사고방식 마음에 드네. 자, 인턴 온다. 온다, 온다. 저쪽.
2: What?
1: 응.
2: 응? Sorry?
1: 아니, 왔어.
2: What?
1: 아니, 그니까, 아, hi.
2: Hi.
1: Intern.
2: What?
1: Intern, come here.
2: Intern, come here.
1: Yes, and you are thinking good.
2: Am I thinking good?
1: Yes.
2: Hello, hello, Miss Meg.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Yes, hello.
1: Hi.
0: 아이고, 오늘은 진짜
1: 네.
0: 스토리가 그 뭐랄까 코믹의 느낌도 있고요.
1: 네.
0: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 워낙 그 회사를 분위기로, 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배경의 드라마가
0: 맞아요.
1: 재밌잖아요.
0: 근데 외국에도 은근히 오피스를 그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1: 사랑 많이
0: 새콤도
1: 받죠.
0: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스토리를 즐긴다. 근데 그 와중에 영어가 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4: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3: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4: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직장 동료들끼리 또 뭔가
1: 모여봐,
0: 가십거리가
1: 모여봐.
0: 있잖아요. 어머, 봐.
1: 에, 에.
0: 들었어?
1: 응?
0: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이런 대화. 무슨 드라마나
1: 와우.
0: 시트콤 같죠?
1: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그냥, 낙하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0: 낙하산,
1: Did you hear? 들었어. The
0: okay.
1: new intern. 아, 인턴이 영어군요.
0: All right.
1: Intern is the CEO's 따님.
0: Yes.
1: 오! 그러면 여기 딸, daughter이 들어가야겠네요.
0: Right.
1: Yes. 더, daughter,
0: 틀렸으면 좋겠어요.
1: daughter,
0: 네. Okay.
1: T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왠지
0: Okay.
1: daughter이니까.
0: 자,
1: Yes.
0: 그 원어민들이요. 정말 농담 삼아서 하는 것들 중에
1: 예.
0: 영어 단어 헷갈리는 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 스펠링 헷갈리는 거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1: 그쵸.
0: 케이스가 tomorrow
1: 응?
0: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1: 그쵸.
0: daughter도 있고요.
1: 너무 심해요.
0: restaurant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정답. 아,
1: 아, 뭐야?
0: G가 빠졌네요.
1: 뭐가,
0: G.
1: 뭐가 되게 많네요?
0: 네, 맞아요. 자,
1: 오.
0: D-A-U-G-H-T-E-R, right?
1: 예.
0: Daughter.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spell out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1: 맞아요.
0: 기회에 여러분 교재 반드시 필기해서 스펠링을 완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1: 근데
0: Right?
1: 너무 심한 게 son은 너무 쉽잖아요. 아들.
0: 아, 맞아요.
1: son인데
0: Sign.
1: daughter는 너무 복잡해요.
0: Right.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의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1: 예.
0: son, daughter도 쓰지만은요, 뭐 boy, my
1: 아,
0: girl 이렇게도 쓰기
1: 그렇게.
0: 때문에 또
1: 네.
0: 예. 자, daughter 할때 t 부분을 flap을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flap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리을 비슷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국권이나 이런 데서는 daught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ughter처럼 한번 가볼게요. 두번 갑니다. daughter. Daughter.
1: Daughter. Mm-hmm. Daughter.
0: 좋아요. 자, 그래서 again.
1: 오?
0: Little girl. 아하.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 소녀인지 내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Oh, this is my little girl. 이러면 100% 본인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너무너무 기본 사항을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단한 엄청난 꼬여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1: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0: That's
1: 느낌?
0: right.
1: 네.
0: The new intern은 is 명사다.
1: 오호.
0: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Right?
1: 해석도 편해요,
0: That's
1: 그래서.
0: right. 그래서
1: 네.
0: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을 한번 잡아볼게요.
1: 아, 좋아요.
0: 누구의라고 할때 우리가 소유격을 쓰죠.
1: 네.
0: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하고 나서 apostrophe
1: S.
0: s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에 apostrophe s 쓰면 그 사람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피터의 그럼 어떻게?
1: 아.
0: 피터의 뭐딸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때
1: 네, Peters.
0: Peters, that's it. 그러면 그 운전자의 그러면은
1: The drivers.
0: 그렇죠. Right?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그녀는 피터의 딸이야.
1: She is Peter's daughter.
0: There you go. She is Peter's daughter.
1: 네.
0: How about this? That을 주어로 잡을게요.
1: Yep.
0: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Right? That is가 아니라 과거니까.
1: That
0: That
1: was
0: was
1: the driver's wrong
0: fault.
1: fault.
0: fault. Okay? 뭐 단어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1: 예.
0: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것도 사실은 소유격 s를 하는 거는 약간의 규칙이 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이랑 같이 병행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얘는 발음을 꼭 건드려야 돼요. 중간에 r 있기 때문에 그냥 intern은 안 되겠죠? 혀가 뒤로 당겨져서 r 사운드를 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ter 하고 r을 많이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은 해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tern, intern. 빠르게 해서 intern, intern. 가볼게요.
1: Intern,
0: 오,
1: intern.
0: very nice. 제가 들으면 이게 지금 is R 사운드가 나왔나? 느껴질 수 있거든요. Alright, so inter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 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하실 거예요. 슬기 씨도 해석할 때 너무 어색했거든요, 사실.
1: 원래는 I don't care 하면 나 상관 안 해, 이거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돈이 아니라 couldn't가 와버리니까
0: 새로운
1: 조금,
0: 표현. 네. I don't care. 이거 아주 좋아요.
1: 네.
0: 완벽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또 하나 알면 좋겠죠?
1: 와,
0: Alright.
1: 그러니까요.
0: 자,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보면 힘듭니다.
1: 네.
0: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관 안 해. 똑같아요. I don't care요. 자,
1: 아.
0: 근데 이거를 직역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면
1: 네.
0: 나는 너무 상관을 안 해서 care 하는 게 상관하는 거거든요.
1: 네.
0: 나 너무 상관 안 해서 이거보다 더덜 상관할 순 없어.
1: 와,
0: 나
1: 어렵다, 어렵다.
0: 진짜 내가 상관하는 정도는 저기 아래 정도야.
1: 에.
0: 그만큼 상관을 안 하는데 이것보다 더 less하게 care? 난 못해. 이게
1: 아.
0: 그만큼 정말 낮게 케어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직역인데 이러면 또 헷갈리죠?
1: 아, 조금,
0: 그래서
1: 에.
0: 차라리 이거는 그냥 I couldn't care less. 이게 I don't care랑 똑같다라고 뭐 이해하면 저는 이해하는 걸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1: 그쵸,
0: 나는
1: 그쵸.
0: 그만큼 이것보다 덜 케어할 정도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케어는 저 아래 있어.
1: 그,
0: 원래
1: 진짜 상관 안 하는
0: 이게
1: 거네.
0: 원래 직역이거든요.
1: 그러면 I don't care보다 더 뭔가 상관 안 하고 쿨한 척 하는
0: 그런
1: 느낌인가요?
0: 느낌 더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되셨다면 더 좋은데 아니어도 그냥 I don't care랑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1: 네.
0: 네, 아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I couldn't care less.
1: Careless.
0: Alright, 전혀 상관 안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전혀 상관을 안 해. 주어만
1: 오.
0: 바꾼 거예요.
1: She couldn't care less.
0: That's it. She couldn't care less. 이거는 couldn't도 can't도 아니라 정해졌어요. 그냥 couldn't예요. 자, 다음. 나 그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해. 일단은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뭐였죠?
1: I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그에 대해서.
1: About him.
0: That's it. That's it.
1: 아하.
0: 이렇게 만약 쓰면 일단은
1: 예.
0: 원어민들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진짜
1: 오.
0: 기본이고요.
1: 예.
0: 오히려 중급인 사람들 이상 중급 고급이라고 영어를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고 아예 말을 할 수도 있어요.
1: 오, 그쵸.
0: 그만큼 이게 진짜 찐 표현입니다. Alright, you guys
1: 오호.
0: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couldn't care less.
1: She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1: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0: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1: 네.
0: 이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얘 말고
1: 네.
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같은
0: I
1: 의미예요?
0: could care less.
1: 오.
0: 그러면 couldn't 하고 could는

0: 정반대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뜻이 똑같아요.
1: 오?
0: 희한하죠?
1: 희한합니다.
0: 자, 이거는 원래 얘가 정식 표현이고요.
1: 네.
0: 어디선가 잘못 변경이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I could care less 이거를 같은 의미로 실수로 누군가가 쓴 것이
1: 예.
0: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1: 굳어져 버렸군요.
0: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더 정식입니다.
1: 아우,
0: Okay.
1: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0: Alright,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쿨한 느낌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1: 네.
0: 일단 여기까지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Right. 자, 그랬더니 이걸 듣고서 멋있는 거예요.
1: 네.
0: 오,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는데, 멋있는데, 이러면서,
1: 그쵸.
0: 그나저나, 내가 방금 얘기한 인턴 온다. 이 부분 해볼게요.
1: 왠지 사장님이 오는 것처럼 자리를 고쳐앉을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예. I like your, 응. Oh, here she comes. 여기 그녀가 온다. 나는 너의 사고가 마음에 들어.
0: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1: I like, 난 좋아. 너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생각이잖아요.
0: Okay.
1: So, 그럼 thinking 할게요.
0: Thinking.
1: Yes, I like your thinking.
0: Alright.
1: 약간 명사 느낌으로.
0: 느낌으로.
1: 네.
0: Okay. Think가 생각하다니까.
1: 예.
0: 자,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와우. 이거 한번 보시면, 에이, 설마, 그 think 명사가 thinking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1: 저 틀릴 줄 알았어요.
0: 자, think, 생각하다의 명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thought.
1: I thought.
0: 네,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thinking은 생각하는 방식,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우와.
0: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아이디어가 좋다. 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그런 느낌이
1: 예.
0: 아니라
1: 예.
0: 이거는 너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셋 같은 거.
1: 그렇죠.
0: 그런 게 좋다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thinking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의 piece 같은 thought, ideas가 아니라 thinking. 생각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요. 뒤에 보세요. 그녀가 여기 온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 원래 일반적으로 그녀는 온다 여기에 이러지 않아요?
1: She comes here가 맞는데?
0: She comes here.
1: Yeah.
0: Right? She, 그녀는 comes, 온다. 어디에?
1: 여기에.
0: Here. 이게 어순이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뭔가, 갑자기 온다. 이렇게 하는 말투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여기 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here를 앞으로 뺄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온다. 이런 거 있죠. 갑작 등장 때 쓰기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1: 아하.
0: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Here, Juo comes. 이거는 원래는 Juo comes here인데,
1: 네.
0: 온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려고 얘를 뺀 것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변동되지 않아요.
1: 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여기 온다. 그가 온다. 어떻게 할까요?
1: Here he comes.
0: 그죠? Here he comes, right? 자, 이번에는, 걔네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1: 네.
0: 걔네들이 뭐 어떤 팀인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1: 오,
0: 해주려고 숨어
1: yes.
0: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온다.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Here they come.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느낌표를 좀 살렸죠? 읽어볼게요. Here he comes.
1: Here he comes.
0: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he, they, sh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1: 네.
0: 그런데
1: 음?
0: 만약에 진짜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1: 네.
0: Mike, Frank, right?
1: 예.
0: 이런 거나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를 칠 때는요. 위치가 바뀌어요. Here comes Jake.
1: 우와.
0: 완전히 Jake comes here인데 이거 정반대로 바뀌어버리죠.
1: 왜 이렇게
0: 이렇게.
1: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
0: 그렇습니다.
1: 아프게.
0: 그래요.
1: 아우.
0: 그래서 여기서 Here Jake comes라고 하지는 않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틀린 어순이 되는 거예요?
0: 좀 어색해요.
1: 어색하게.
0: 그렇죠. 그래서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1: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게 우리가 뭐 예고편으로 다음화 방송을 예고할 때 Here comes next.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Here comes next.
1: 아니에요?
0: Oh, 아닌 것 같습니다. Okay, so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1: Yeah.
0: 이렇게 얘는 일반 명사, 뭐 다른 명사, 일반 명사, 사람 이름 이럴 때는 아예 가운데도 아니라 뒤로 밀어버립니다.
1: 네네.
0: So, 이것도 연습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1: 네.
0: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왜냐면 되게 쿨했던 상대였잖아요.
1: 그쵸, 그쵸.
0: 직장 동료. And
1: 근데
0: Hello. 안녕하십니까, 백 인턴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1: 군기가 바싹 들었네요.
0: 바싹 들었어요.
1: Yeah. 네. Hello, Miss Park. Yeah,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당신과 함께 일하는 본인 소개를 한 거네요. 아 영광이라고? 아 그러면은
0: 영광이에요.
1: 영광이 들어가야 되네요. 영광. 영광은 제가 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0: 짧게 쓸 수 있습니다.
1: 글로리. 글로리예요. 글로리. 예.
0: 그것도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1: 예.
0: 이런 느낌 수준이라. 자, 이거 말고 아마 제 생각에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TV나 아니면은 그런 회화책 어딘가에서 이 표현 반드시 본적 있습니다. 분명히 슬기씨도 봤을 거예요.
1: 그래요?
0: It's 그렇죠? an honor.
1: 아.
0: Right? Oh, 이거 It's my honor.
1: 이거 저기 수상소감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0: That's right. So it's an honor. 아, 영광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게 영광일까요? To work with you.
1: 어머.
0: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 상관을 너무 하고 있네요.
0: 그러니까.
1: 깜짝 놀랐네.
0: That's right. Okay, so honor 할 때는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1: 네.
0: honor가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1: 네.
0: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내가 동경을 하던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 당신이랑 뭐 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오.
0: So 아예 얘를 따와서 It's an honor입니다.
1: 네.
0: 뭐 하는 게? 이 행동하는 게. 이거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1: 아.
0: 그러면은 슬기 씨,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에 있다가 뭐예요?
1: Here.
0: Here, right?
1: I'm here.
0: I'm here. So, be here 이라고 해야 되겠죠,
1: 아,
0: right?
1: 네네네.
0: 그러면, 와, 이거 슬기 씨 만약에 어떤 시상식이나
1: 나 아카데미 시상식 가볼까요?
0: 제 생각엔 곧 갈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0: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죠.
1: Yes.
0: 여기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1: It's an honor to be here.
0: 그렇죠. 이거 그대로 연습해
1: 예.
0: 보세요.
1: 네. 열 번 연습해야겠네요.
0: 네. 자, 이번에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1: It's honor to meet you.
0: 그죠? It's an honor.
1: It's an honor
0: to meet you.
1: 아하.
0: 너무 괜찮죠?
1: Yes.
0: 표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서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동사로만 바꿔 넣을 수 있다면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1: It's an honor to be here.
2: It's an honor to meet you.
1: It's an honor to meet you.
0: 자, 그리고 honor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0: 기쁨이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 거?
1: Pleasure?
0: Pleasure.
1: 와우. Wow.
0: 이것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Let me show you. It'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1: 아하.
0: 당신과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So honor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1: 네네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상황에 따라서 또 언어를 쓰기가 조금은 곤란한
0: 맞아요.
1: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
0: 네,
1: 장소가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너무 뭔가 와 이런 것보다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느낌 맞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갑자기 상관 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1: 너무 웃겨요.
0: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1: 예.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right. 자, 여기까지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1: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Right.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인턴 온다.
1: 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오늘은 좀 미션이 길었어요.
1: 네.
0: 생각보다.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4: I'm like you're thinking.
3: Oh, here she comes.
4: I like your thinking.
3: Oh, here she comes.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Ne,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명사 뒤 apostrophe es를 써가지고 우리 뭐 소유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첫 번째.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자, 그 새 인턴은 the CEO의 딸이야.
1: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CEO's daughter가 되겠죠. 두 번째. 걔는, 그녀는 Peter의 딸이야.
1: Oh, she is Peter's daughter.
0: That's it. 하나 더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자, 잘못은 fault였죠.
1: Yes.
0: 그리고 주어를 that으로 잡아주세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1: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ere you go. That was the driver's fault. Right? 읽어볼게요.
2: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She is Peter's daughter.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Okay, 자 다음은요.
3: Oh, here 누구 comes.
1: Mm-hmm.
0: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거나 이런
1: yes.
0: 거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Alright. 어, 그녀가 온다. 어, 그녀가 온다.
1: Oh, here she comes.
0: 그쵸? Oh, here she comes. 하고 surprise.
1: Mm-hmm.
0: Right? 자, how about this? 어, 그 사람이 온다. 그가 온다 해볼까요?
1: 네.
0: 그가 온다.
1: Oh, here he comes.
0: Here he comes죠.
1: Yes.
0: Right? 이렇게 바꿔봤고요. 세 번째, 어, 걔네가 와. 그들이 온다.
1: Oh, here they come.
0: 그죠? Here they come. Mm-hmm.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 Oh, here she comes.
3: Here he comes. Here they come.
0: Very,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6: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5: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6: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hear?
7: 응?
1: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O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2: Hello, M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어, great job, you guys.
1: 와.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should we eat for breakfast?
0: There you go. For breakfast였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Here, 그 다음에 주어, comes.
1: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어, 그녀가 온다. 조용해. 여기까지.
1: 오케이? 아하.
0: 그녀가 온다. 조용해.
1: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7: Very, very nice.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영어 관련되어 있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아이가 필요한 건 칭찬이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1: 저희도 다음 주에 지금 상담이 잡혀 있는데.
0: 아, 오케이.
1: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 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특이사항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부모로서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 진짜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천방지축이고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저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오, 지금 저희에서 제2의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만을 따라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집에서는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되게 칭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1: 너무
0: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궁금하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네.
1: 아.
0: 그러니까 뭐 전학을 간게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1: 아.
0: 자,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Sorry?
1: Worry about my kid.
0: Oh,
1: Yeah, my
0: you're worried?
1: my son. Okay, a little bit worry. Yeah.
0: Well,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Compliment?
0: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0: 플랜티. 오케이?
1: 오케이. 예, 잘 부탁드립니다.
0: You're welcome. 아이고. 아니, 선생님이랑 소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1: 예.
0: 그 선생님께서 편지로 직접 써 주셨다고
1: 맞아요.
0: 들었어요.
1: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예. 말보다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네. 아, 안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뭐 학부모님 사이에서의 대화, 우리 한번 재밌게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s
2: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함이 잭슨이에요.
1: 오.
0: So,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한 거잖아요.
1: How's my doing, Mrs. Jackson? 여기는 확실히 이름이 뒤에 오니까는.
0: Yeah.
1: 그러면은 여기에 my 애. Kid 할게요.
0: Okay.
1: Kid.
0: How's my kid doing, Mrs. Jackson?
1: 네.
0: All right.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괜찮고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뭔지 벌써 아시겠죠? 바로 child. Okay. 뭔가 이런 게 있어요. Kid는 장점이 굉장히 캐주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child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예의가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 선생님과 만나는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0: That's right. 조금 얌전한 느낌인 거죠.
1: 예예. 예.
0: Okay, so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이라고 물어봤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누가 어떻게 지내느냐. 별게 없어요. 그렇죠? 직역을 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여기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생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은지,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패턴을 예전에도 한 적은 있지만은요. 주어가 복수일 때에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So 단수일 경우에는 how is you doing? Right? 하지만 여러 명일 경우에는 how are 주어들 doing. 뭐 물론 주어가 you일 경우에도 are you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네.
0: So 주어에 따라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바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He로 한번 잡아볼까요? He,
1: 예.
0: 남자로 잡아볼게요. 걔 어떻게 지내?
1: How is he doing?
0: 그죠. How is it doing? How is he doing?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복수로 가볼게요.
1: 복수로.
0: 너의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니? 어떻게 지내고 계셔?
1: How's your parents doing?
0: How is your parents?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That's right. 헷갈리죠?
1: 네.
0: 많은 분들이 복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자동으로 딱 안 되네요.
0: 네. 그래서 나 저 표현 알아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1: 네.
0: 소리를 실제로 내서 했는데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야 인정받는 거거든요.
1: 네.
0: Okay.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is it doing?
1: How is it doing?
0: How are your parents doing?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how is 이걸 줄여서 how's로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My child doing, Mrs. Jackson. 그나저나 여러분 뭐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선생님 하면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슨 teacher이잖아요.
1: 그렇죠.
0: Jackson teacher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어민들도 그게 익숙하다고 들었어요.
1: 오.
0: 그래서 Jackson teacher 한다고 해서 wha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동양권에서는 그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Right. So 여성분인데 결혼을 했으면 Mrs.라고 하는 거고 뭐 남자다 그러면 Mr.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teacher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우리는 네.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잭슨 부인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1: 네.
0: 느꼈을 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본적이긴 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자, 다행히도 아이가 큰

0: 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전달을 해줘야겠죠? 네. 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Right. 새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학을 가는 게
1: 아, 그러네요. 아, 그럼 걱정 많이 되시지.
0: That's right.
1: 부모 입장에서.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0: 네, 덩어리 표현을 몰라도 한번 감으로 해보세요. 어디 정도에서 자르면 좋을까요?
1: He's... 아무래도 with 앞에서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He's getting along well.
0: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상상해보면.
1: 잘 지내고 있대라는 건데요, 이게? 예,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새 친구들과.
0: That's right.
1: So 여기에 새 친구들을 뜻하는 friends, new가 네. 앞에 있으니까 friends만 쓰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을 제가 중간에서 자를 수가 없어서 이걸로 제가 단어를 만들어봤는데요. Friends 일단 맞습니다.
1: 오호.
0: 그렇죠? With his new friends. 한 명만이라기보다는 거기 동급생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1: 네.
0: friends와 잘 어울린다. Friend is 당연히 친구, 가벼운 단어가 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잘 어울리면서 trouble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할 때
1: 네.
0: 여기 덩어리 표현 좀 길긴 하지만요. get along well 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along well 이라고 하면 아주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사이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누구랑?
1: With
0: someone. There you go.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그녀는 모두와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잘 어울려, 친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요 그녀는?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0: 모두.
1: All.
0: 아니면... everyone.
1: Everyone.
0: Right? So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Yes.
0: 자, how about this? 마유는 그녀와 잘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어. 친구가 있는데 좀 걱정을 했던 거죠.
1: 네.
0: So 마유는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그녀와.
1: Mayu is getting well with
0: getting along well.
1: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Her, right? So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덩어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겠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연습이 필요하겠죠. So 다시 한번 잘라 주세요. 어디쯤 자르면 될까요?
1: 저는 여기.
0: 그게 완벽합니다.
1: 아, 그래요?
0: 이렇게. Right. So she's getting along well. 여기까지만 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도대체 누구랑 그러느냐가 꼭 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with everyone, with her. 읽어 볼게요.
1: 네.
0: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0: 네,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1: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네, 제가 조금 의미절로 자르기 위해서 쉬어서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한 번에 읽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0: Well 대신에 fine을 써도 되는데 뉘앙스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well이라는 건 진짜 둘이 친해가지고 막 이런
1: 네.
0: 느낌을 강조를 하는데 fine을 쓰면 나쁘지 않다.
1: 아.
0: 큰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떨어지죠.
1: well보다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제는 없이 지내요 라는 거 해도 되겠죠. 해도 되지만 well 해서 아우 아주 그냥 잘 어울려요.
1: 잘 지내요.
0: 애가 성격이 좋아서 이런 느낌.
1: 엄마가 더 안심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같이 여러분 읽어볼게요.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걱정했었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1: What a relief. I was a bit relief는 뭔가 안심하다 이런 걸로 외웠던 것 같은데.
0: Okay.
1: 안심.
0: 오케이. Okay.
1: 예. 네. 이거는 뭐 빈칸 채울 거 없으니까 제 끼게요. I was a bit 걱정.
0: 걱정.
1: Worry.
0: Okay.
1: Yes.
0: All right. So, what a relief. Relief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꼭
1: 네.
0: 알아둬야 되는데 좀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네.
0: 자, 그리고 나서 I was a bit 약간 좀 worry 했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1: 아!
0: 네. 형식이 다르죠. 그렇죠? Worry는 뭐요? 걱정하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 썼죠?
1: 아, 그러네요.
0: 걱정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는
1: 예,
0: 거죠?
1: 예,
0: 그래서,
1: 예.
0: 걱정 뭐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의 형용사 바로 worried. Alright. So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I'm worried. I'm worried about you.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맞아요.
1: 네.
0: 안심한다 이런
1: 그쵸?
0: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도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Relief. Right? 이게 뭔가를 완화시켜주는 완화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약 중에서
1: 네.
0: 무슨 뭐 pain reliever 이런 거 들어봤나요?
1: Pain.
0: 이게 pain reliever.
1: 통증 완화. 뭐
0: 맞아요. 이런. 그런 네.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reliever가 이 relieve 시키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1: 아.
0: 그게 relief에서 또 온 동사입니다.
1: 네.
0: So relief 뭔가 하는 그런 느낌. 진짜 통증이 좀 사라지듯이, right?
1: Yeah.
0: So 안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잠깐 볼게요. What a relief 하면서 다행이다.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의역이 되는지 이게 왜 도대체 다행이네요가 될지 알려면 이 구조 감탄사를 알아야 되죠. 바로 what 뒤에 명사를 써서
1: 네.
0: 명사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이미 이 자체에서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Right. So what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만약에 what a 뭐뭐 하면 아 그건 들어봤어요 하시거든요.
1: 네.
0: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어가 오는 거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오면 어는 너무 안 돼요. 오케이. relief는 실제로 셀 수 있게 취급을 해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다른 만약 셀 수 없는 단어라면 어는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1: 아.
0: weather 있죠?
1: 예.
0: right? 그럴 때 what a weather. 이렇게 안 하고
1: what weather.
0: 네.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죠.
1: 이상해요.
0: 이상하죠.
1: 네.
0: right.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문법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what a 이걸 암기하거든요.
1: 네.
0: what a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what을 느껴 주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자, 그래서 이걸로 몇 개 제가 실용적인 거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진짜 상황이 엉망이 됐거나 진짜 방이 엉망이에요.
1: 네.
0: 이런 걸 할 때 엉망인 걸 명사로 뭐라고 하죠?
1: messy.
0: messy는 형용사고
1: mess입니다.
0: 네. 자, 그래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다 막 이러면 어떡할까요?
1: What a mess.
0: 그렇죠. What a mess. 와. 이러면 정말 방이 지저분한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상황이 난리가 난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날씨 그러니까 뭐 어떤 하루가 있었어요. 오늘의
1: 예.
0: 하루가
1: 예.
0: 굉장히 힘든 하루였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하게 좋은 일들이 있거나 이런 좀 특별한 날이다.
1: 네.
0: 그때 스페셜 굳이 안 써도 그냥 정말 엄청난 날이군. 어떻게 할까요?
1: What a special?
0: 야, special 안 쓰고요.
1: 안 쓰고?
0: What a 날이 뭐예요, 날.
1: What a day.
0: What a day.
1: 아.
0: 이상하죠?
1: 네.
0: 근데 그렇게 써요.
1: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특별한 날이군.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꼭 좋은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힘든 날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죠.
0: 그냥 강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엄청나다고.
1: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0: That's
1: 네.
0: right. 오케이, 그래서 일이 너무 꼬였다. What a mess. 이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따라 너무 일이 힘든 날이었던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What a day. 이렇게 하면 뭐 tough 이런 거 안 써도 그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1: 근데 wonderful, beautiful도 쓸 수 있지 않아요?
0: 효용사 넣을 수 있죠.
1: 아, 그래요?
0: 더 꾸며주는 거죠, 그럼.
1: 그럼 그거는 없이 쓰는 건가요?
0: What a beautiful day. 아니요, 넣어야
1: 써요?
0: 돼요. 네,
1: 그래요?
0: 그럼요. 효용사를 넣을 수, 요 사이에다가 효용사 원하는 걸 넣어도 돼요. 네, 그런 건 옵션이고 걔가 없어도 이미 와, 이런 느낌.
1: 그럼 wonderful, beautifu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이렇게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Right, right. So, what a mess. What a day. 이렇게 약간 감탄사이기 때문에 What a mess.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느낌 살릴게요.
1: 네.
0: What a mess.
1: What a mess.
0: What a day.
1: What a day.
0: What a day.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 네.
0: 형용사 방금 얘기했었죠?
1: 예.
0: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누가 노래를 했는데 뭔가 매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1: 아니, 내 형편없는데.
0: 이 정도 괜찮잖아요.
1: 아니, 농담입니다. 예,
0: 자,
1: 예.
0: 매끄러운 거, S로 시작하는 거 혹시
1: 슬라이드.
0: 걔는 미끄러지는 거.
1: 미끄러지고
0: 스무드. 예.
1: 아.
0: 목소리는 뭐예요?
1: 보이스.
0: 보이스. 보이스 셀 수 있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와, 엄청 매끄러운 목소리네요.
1: What a smooth voice.
0: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형용사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what a relief.

0: I was a bit worried.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네,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 a bit은 a little bit이랑 같습니다.
1: 네.
0: 약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와, 선생님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1: 그렇죠.
0: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는 거죠.
1: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칭찬을 해달라. Give him plenty of 칭찬.
0: 칭찬.
1: 칭찬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0: 네.
1: 칭찬.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들려도 됩니다.
1: 저는 그거 칭찬이 항상 헷갈리는 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0: 네. 그냥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세요. 틀리면 오히려 좋아요.
1: 아닌가?
0: 그걸
1: 아니다.
0: 통해서.
1: P로 시작해요. Praise.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0: 오케이.
1: 네, praise.
0: 네.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him plenty of praise. 나쁘진 않은데.
1: 이런 거 있죠?
0: 대부분 이걸 쓰세요. 사실.
1: 그래요?
0: 네.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그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compliments라는 단어를 대부분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Don't worry, don't worry. 오케이. 자, compliment라고 하는 거가, 아유, 잘했어. 야, 역시 너는 잘하는구나.
1: 네.
0: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칭찬이란 뜻이에요. Praise도 남을 칭찬해 주는 거긴 한데요. 너무 얘는 공식적인 칭찬, 아니면 거의 막, 뭐, 누군가를 찬양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슬기 씨가.
1: 네.
0: 굉장히 이런 MC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실력에 대해서 막 미디어에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1: 극찬이 나왔구나.
0: 맞아요. 그 정도는 이제 보통 praise 같은 것도 쓰게 됩니다.
1: 오케이?
0: 아니면 종교적인 쪽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칭찬해준다. 캐주얼하게 쓸 때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1: 네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여기 강세가 가면서 입 모양이 벌려져요. 대부분.
1: 네. 오케이.
0: O는 O의 강세 가면 대부분 이 모양 벌려집니다.
1: 네.
0: 자, compliment. So, not 콤, 이렇게, 콤, 이러면 안 돼요.
1: 아, 콤 안 되고.
0: 안 되고. 두 번 들려드릴게요. compliment. compliment.
1: compliment. compliment.
0: There you go. 자, so, 칭찬. 근데, 명사 백날 알아봤자, 동사를, 뭐를 같이 쓸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여기서 지금, 동사 뭐 보여요?
1: give.
0: Give.
1: Yeah.
0: So, give someone a compliment. 이러면 칭찬을 주는 게 결국에는 칭찬해주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나옵니다.
1: 아, 네.
0: Give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마유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이거는 마유가 나한테 칭찬 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마유 gave me
0: 뭐를요?
1: Compliment.
0: A compliment.
1: A compliment.
0: Right? Mayu gave me a compliment. 영어 잘한다고 오늘 칭찬해줬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그들에게 칭찬을 해줘. 제가 이거 직역해드릴게요.
1: 네.
0: 그들에게 주는데 some 칭찬들 여러 개를 해줬나 봐요.
1: 네.
0: 저 그들에게 줘 일단은.
1: Give them.
0: Give them some 칭찬들. 복수로?
1: Some compliments.
0: Some compliments. Okay? So, compliment는 그냥, 잘했어. 이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compliments로 쓰면 뭐, 다양한 칭찬이 될 수가 있겠죠.
1: 그쵸.
0: That's right. 그래서, 직역으로 느껴주는 거 충분히 좋습니다.
1: 오호.
0: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Mayu gave me a compliment.
1: Mayu gave me a compliment.
0: Give them some compliments.
1: Give them some compliments.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1: Well?
0: 그에게 주는데, compliments 주는데, 얼만큼 준다고 돼 있어요?
1: Plenty.
0: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1: 꽤 이런 거 아니에요?
0: 아, 꽤가 아니라, 충분한, 많은이라는
1: 충분한.
0: 뜻이에요. Plenty of라는 덩어리 표현. 이거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1: 네.
0: 많은, 충분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plenty 대신에 t를 약화시켜서 발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So plenty of.
1: Plenty of.
0: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발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plenty of는 충분한 많은인데 주의할 게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얘는 긍정문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이렇게 부정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아하.
0: 자, 그럴 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예요. We have plenty of time. 이런 뭐예요?
1: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0: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근데 we don't have plenty of time. 얼핏 보면 우린 충분한 시간이 없네 라는 뜻이겠네.
1: 네.

0: 있지만 제가 말했죠. 부정문에서 쓸 수 있다 없다?
1: 없다.
0: 못 씁니다.
1: 아.
0: 이럴 때는
1: enough.
0: enough. yes.
1: 아.
0: enough를 여러분 쓰시면 돼요.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인데 긍정에서도 쓸 수 있고 부정에서도 쓸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 볼게요.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All right. 아우,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3: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Yes,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How is or how are 주어 doing?
1: Yes.
0: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고 있어?
1: Mm-hmm.
0: 라는 패턴이었는데요. 목소리 키워서 가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걔는, 그는, okay? Mm-hmm. 그는 어떻게 지내?
1: How's he doing?
0: 그죠? How's he doing? Or yeah. how is he doing?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Like this. 자, 이번에.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쵸, 복수죠. So how is 아니라 how are your parents doing? 자, 세 번째입니다.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자, 일단은 어떻게 제 아이 하고 있죠, 잭슨 선생님?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Alright, Mrs. Jackson, Mr. Jackson, 이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w is he doing? How are your parents doing?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Good, good.
1: 네.
0: 자, 다음은요. 놀라줘야 돼요.
1: 어허, 그렇죠.
0: What? 명사.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행이네요. 안도네요, 안도.
1: What a relief.
0: What a relief. 저는 이거 암기 추천할게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아, 엄청 엉망이네.
1: What a mess.
0: What a mess. 형용사 굳이 안 써도요.
1: 예.
0: 자,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날이네. 의역을 좀 하면 엄청 힘든, 엄청 좋은 날이네.
1: What a day.
0: What a d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What a mess. What a day. Okay.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2: Okay.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learn lots of great natural English that a lot of native speakers use in the office. 뭐, 물론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은 뭐 다양한 이렇게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and also naturally.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So,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아, 부품은 언제 배송될 예정인가요? When will the parts be ready for shipment? 한 달 후에 끝날 것 같아요. It looks like they'll be done in a month. 가능한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나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Okay,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When will the parts be ready for shipment? 자, 부품은 언제 배송될 예정인가요? So, when will they be ready for shipment? 특히 이렇게 그 사업할 때, 무역할 때 이렇게 그 배송이 뭐 많이 있죠. 뭐 왔다 갔다 보내고 아니면 받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So, ready for shipment.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All right? It looks like they'll be done in a month. 자, 한 달 후에, 자, in a few weeks, 우리 그거 배웠죠? It means later, a month later. 자, 한 달 후에 끝날 것 같아요, right? It will be ready. And so, 가능한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나요? 이거를 영어로 뭐, could you hurry up? 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Okay, how about this one? Could you speed up the process as much as you can? 자, 이런 표현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상대방한테 빨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빨리빨리 모든 걸 빨리빨리 하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거래하면은 좀 그렇게 빨리빨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네,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 speed up the process as much as you can. 네, as much as you can. 최대 좀 빨리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So, speed up, speed는 속도죠. So, if you speed up something or speed up the process, 그 과정을 좀 빨리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as much as you can. 네, 그러면은 더 아예 뭐 최선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lright, so when will the parts be ready for shipment? Okay, it looks like they'll be done in a month. Could you speed up the process as much as you can?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nd patterns. Okay, the pattern here, it looks like. 자, 이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뭐, 뭐뭐로 보이다. 네. You don't have to use it. 하지만 it does make your English sound a little bit more natural and also this is how we speak. 네,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It looks like the boss is in a bad mood. 자, 사장님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Oh, it looks like, it seems 이런 뜻이죠. It looks like the boss is in a bad mood. 그래서 좀 조심해. Okay?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Maybe it's going to rain today. I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보다는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자,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 보이다, 보인다 아니면 뭐 같아요. 네, 그런 뜻이 있죠. So, it looks like you're sick. 자, 그 상대방 보고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너 좀 아픈 것 같아. Right. It looks like. It looks like, he is very depressed. 좀 우울한 것 같아. It looks like. 확실하진 않지만, it looks like. Okay. So you can use this, very freely in a variety of situations. Okay. Let's look at the next one. 자, speed. Up. Okay, speed는 속도지만 as a phrasal verb, speed up means to make it 더 빨리. Okay, 자, could you speed things up? 좀 더 빨리 해주겠어요? Okay, 자, 이거는 우리 그 한국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리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까요? 기억이 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아, 과거니까 do you가 아니고 did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요, 그때 과거에 그거 기억나세요?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과거에 그 사건, 그 일이 기억나느냐, 혹은 과거에 무엇이 기억나느냐 라고 그거 과거의 것을 물어볼 때요, Do you remember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Do you remember 라는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다 보니까 아, 과거는 did you 동사로 물어봐야지 라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오늘은 Do you remember 어떠한 일 해서 혹시 저 기억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요? 그쵸, Do you remember 무엇으로요? 자, 그럼 이거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십니까? 하세요? 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그쵸? Do you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자꾸 기억이 나십니까? 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 did you로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remember 이라는 동사는요, do you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기억나?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돼요. 그런데 여기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물어보시면요, 혹시 그 것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그 사건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Do you remember 무엇?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작년 일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Do you remember last year?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last yea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last year? 해서 혹시 작년 일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작년 겨울 기억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작년을 우리 last yea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겨울을 넣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last winter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last winte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last wint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last winter? 여기서 last winter 상관없습니다. 라, 레 둘 다 발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st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워낙 익숙하잖아요. last 마지막 혹은 지난, 하지만 이게 영어식 발음에서는 last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요거를 조금 혼동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Do you remember me? 해가지고 Do you remember me? 혹시 저 기억나세요? 라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물어볼 때도 Do you remembe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꼭 시점만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m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me? 해서 혹시 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한번 또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혹시 그 가게 이름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이름이 기억나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Do you remember the nam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가게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he nam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혹시 상호명이 기억나느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해서 혹시 그 가게 상호 기억나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0: 하지만 어떻게 물어본다? 그쵸? Do you remember? 무엇으로 물어본다?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remember last year? Do you remember last year? Do you remember last winter? Do you remember last winter?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저 기억나세요? 그쵸? Do you remember me?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요, 그냥 어떠한 것이 기억나느냐 라고만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what 주어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어가 그 대상이 행동한 거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수 있어서 제가 뭐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선 what I sai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제가 무슨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at I sai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at I said? 해서 혹시 제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한번더 정리해드리면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는 what 주어 동사로 얘기를 하면 주어가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그 가게 상호 이름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 그쵸, 조금 어려웠지만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이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항상 혹시 그거 기억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가게 상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I don't rememb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don't remember 하고 나서 the name of th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I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억 안 난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remember the name of the store. 해서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네요? 안 나네요?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은근히 많이 실수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과거의 그 사건, 그 일, 어떠한 것이 기억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 그쵸? Do you remember? 이었다라는 거. 그 뒤에 어떠한 것을 붙여서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함께 즐거움을 마련하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습관을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0: 습관이건 나쁜 습관은 버리고 싶고 좋은 습관은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즐거움을 만드세요. 숙제라고 생각하면 이거 맨날 미루고 싶지만 나 소풍 간다. 나 어디 놀러 간다. 그런 느낌으로 10분을 대해보세요. 예, 그런 감정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누가 만들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The happy moment with you. 자, 시작은 뭡니까? 좋은 습관의 시작은 먼저 도전이겠죠?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네, 다들 해보셨나요? 올해 재즈 페스티벌에는 누가 오는데? 이게요,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질문을요? 자, 올해 재즈 페스티벌에는 어떤 손님들이 초대됐는데? 이거 또 달라지죠? 연주자들이 누가 오는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하고 있어? 누가 뭐뭐 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바로 영어로는요, 누구니까 당연히 who, 그 다음에 예, 바로 뒤에 ing 연결되려면 who's, 그 다음에 doing something이죠. 그래서 who's ing. 자, 요렇게 외우시면 제일 힘들고요. 얘를 실제 얘를, 그렇죠?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에 넣어서 연습해보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So, let's go and try it out more. 스텝 1. 자, 처음에는요, 가장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여러분의 장면 연상을 도와주는 문장들을 제가 일부러 정성스럽게 뽑았습니다. 자, 누가 오는데,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오고 있는 중인데도 되고요. 앞으로 누가 올 건데, 라는 뜻도 되는 거죠. 왜?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진 않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오는데? 쉽습니다. Who's coming? Who's coming? 간단하죠? 오는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C-O-M-I-N-G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누가 이기고 있어? 야,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데? 경기보다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ho's winning?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요 우리말을 써드린 이유는 고민을 해보시란 뜻이에요. 그래, 앞에 나왔어. 그래, 나 보고 있어. 근처를 얘기해봐. 자, 이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누가 뛰는데? 누가 지금 달리고 있어? 궁금한 거죠, 마라톤 선수가. 그래서 바로 who's running? 아니면 야, 친구 저거 뛰는 사람 누가 뛰는 거야? 지금 저 돌고 있는 사람 빨리 돌던데. 예, who's running? 예, 좋습니다. 누가 일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남아서 누가 일하고 있는 거야? 빨리 퇴근해야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예, who's working? 자, 네 가지지만 다 아는 내용.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거나 앞으로 예, 벌어질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상황도 이렇게 ing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보고 읽지 마시고 이 네 가지는 힌트 드릴 테니까 절 보세요. 여기 말고요. 자, 볼까요? 여러분, 천연입니다. 누가 오는데? Your turn! Who's coming? 됐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바로 누가 이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your turn. 아, 이게 때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누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who's winning? 네, who's winning? 됐죠? 세 번째는요. 누가 달리고 있는데? Your turn. Who's running?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네, 이게 앞에 who, when, where, what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미 정보가 내가 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을 올려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Who's running?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Who's running?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falling intonation으로 하셔야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쓰고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누가 일하고 있는데? 예, who's working? 보고 읽으신 거 아니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올해 재즈 페스티벌에는 누가 오는데? 자, 누가 오는데는 초대 손님이 누군데? 이번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이 누군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자적 번역, word for word를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이해될 때 가장 나한테 쉬운 단어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예, 언어 말할 때 중요합니다. 누가 오는 데는 이미 했죠. Hey, who's coming? 예, 그러면은 이게 한 달 후건 두 달 후건도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Who's coming? 그런데 jazz festival은 글자 그대로 to the jazz festival. 됐죠? 근데 언제예요? 올해가 뭐예요? 그렇죠. This year. 됐죠? 그래서 Who's coming to the jazz festival this year? 이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This year는요. 발음이 두 가지예요. This year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종 원어민들이요. This year. This year처럼 발음한 경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S 발음 다음에 Y가 오면 이렇게 C 발음이 나요. This year, this year처럼요. Hey, who's coming to the do-ba-do-ba-ba-ba? 이거죠. Jazz festival this ye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다들 떠올리셨죠? Okay, the next sentence. 누가 지금 경기를 이기고 있는데? 이거 아까 나왔죠. 누가 이기고 있는데? 힘 나서, 그죠? 예, who's winning? 뒤에 경기가 뭐예요? The game. 어려운 거 없죠. 지금은 뭐죠? Right now. 그래서 Who's winning the game right now? 근데 흥미롭게도요. 게임 대신 한번 바꿔볼까요? 누가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있어? 어려울 것 같지만 Who's winning the election right now?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 나오는 재료를 뭐를 바꾸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Who's winning the game right now? 여기에 경기는 다 써보세요. Baseball game, basketball game까지요.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2020년에 누가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출마는 뭐지? 누가 뛰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Who's running?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할 때 for president, 그 다음에 언제예요? 맞습니다. In 2020 아니면 2020 하셔도 되고요. 미국의 대선이 2020년이죠. 자, 어쨌든 run for president 할 때 이 앞에 관사가 없는 이유는요. a president라고 안 쓰는 이유는 대통령의 속성인 거죠. 대통령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직에 출마하는데 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So who's running for president in 2020? 자, 앞에 나왔던 내용 과연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확인합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올해 재즈 페스티벌에는 누가 오는데 초대 손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온대. 그래서 바로 거물들이 온다. 거물은 뭐지? 어려울 것 같지만 바로 확인합니다. 가볼까요? Who's coming to the jazz festival this year?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물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잘 알려진 이름이죠. 그래서 big names라고 합니다. 그래서 many big names. I see many big names on the program.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거기 안내 책자 같은데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Okay, so who's coming to practice or see the next episode? Just right there. 네, 다들 와서 한번 확인해 주실 거죠?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